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충세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 늘 강조하고 계신 이충세 목사님께서는 현재 행당동 성서 침례교회에서 목양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위대한 계명과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지상 대사명을 이루기 위해 성경 중심의 강의 말씀으로 영혼 구령에 온 열정을 쏟고 계십니다. 이제 이충세 목사님의 통찰력으로 성도를 온전케 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1: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공보다 거룩을 선택하십시오. 아마 이 제목을 읽으셨을 때 난 그래도 성공이 좋지, 거룩은 나중에, 일단 내가 지금 필요한 게 성공이고 부요고 풍부함이고 잘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같이 동일한 결론에 이르러서 그래도 내가 선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이 진짜 참되구나, 거룩함을 선택하는 것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결정이라는 그 결정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결단을 내리고 여러분의 일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앞길이 구만리 같은 우리 청년들께 특별히 이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세돌 바둑 기사가 인공지능을 가진 알파고와 바둑 대결한 모습들 보셨습니까? 첫 번째 판을 이길 것 같더니 첫째, 둘째 지고 세 번째 판도 여전히 내리 그냥 지고 말았습니다. 인터넷에서 보면 인간은 결국 컴퓨터에 졌다, 너무나 과장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어제 그 기사를 제가 신방 다녀와서 잠깐 저도 관심 있게 보았는데 이세돌 기사가 저녁 뉴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공지능에게 진 것은 이세돌이 진 것이지 인류가 진 것이 아니다. 멋지게, 본인은 참 부끄러웠지만 그리고 정확하게 사실적인 이야기를 해줘서 얼마나 또 마음속에 위로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AI가 등장을 하면 소위 말해서 Artificial Intelligence, 그 인공지능이 장착된 로봇가 우리 사회에 들어오게 되면 각계각층에 앞으로 수년간 후에 20%의 직종이 사라질 것이다. 대신에 로봇들이 일하게 될 것이다. 서글프시죠? 아마 이런 세계 속에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앞으로 이 세계가 어떤 모양으로 전개되어질 것인지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빌립보서 강해를 마치고 이제는 신약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나 에베소서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아무래도 이러한 시국에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이 말세를 맞이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더 경성하고 살아가야 되는 이 말씀이라면 다니엘서 말씀이 좋겠다 생각돼서 오늘서부터 다니엘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복음이라면 이사야서를 꼽습니다. 구약 성경의 계시록이라고 꼽는 책은 어떤 책이겠습니까? 네, 그렇죠. 지혜로우신 분은 다니엘 이렇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의 차이가 있다면 이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말세 대종말의 마지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계시록이라면 이 다니엘서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어서 마지막 대종말까지 가고 있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 즉 예언서, 계시록, 묵시록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거가 어떻게 흘러갔고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 것이며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이 시대의 마지막 시국에서는 어떻게 인류의 역사가 맞춰질 것인지를 보여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 잘하고 거룩함을 추구하고 성도답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책이 바로 다니엘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12장입니다. 몇 번씩 읽어주시고 다니엘은 정확하게 1장부터 6장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 나눠집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일반적인 어떤 간접적인 계시를 말하고 있다면 이제 7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는 직접적인 계시, 특별히 요한 계시록과 연관이 되는 아주 중요한 계시의 책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1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1장을 통해서 성공보다 거룩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성공보다 거룩을 선택하자. 특별히 청년들에게 이 말씀, 우리 특별히 젊은 분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렇다고 연세 드신 분들 제가 제외한 것은 아니니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아무래도 개선적이고 이득에 눈 밝고 수입이 많은 직업, 좋은 대우와 혜택을 주는 회사를 선택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선택하다 보면 주일날 출근해야죠. 일해야죠. 사람들의 마음, 나의 상사의 마음을 들게 선택하다 보면 믿음은 뒷전에, 하나님은 뒷전에, 성경은 뒷전에 타협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등장하는 성경의 이 다니엘의 주인공, 다니엘은 어떠한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했고 그의 결과는 무엇이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도전이 되어지고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나의 인생 가운데서도 시국의 이 모든 이 세상의 현실들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오시기가 임박한 이때에 나도 거룩함을 선택하는 믿음의 결정을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 결정, 이 순간에 선택을 내리는 이 순간 추호도 양보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결단을 내리면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그리고 거룩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목사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와김의 통치 제3년에 자 여호와김은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들 가운데 이 이스라엘 역사가 마지막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여호야김이 왕으로 등극한 지 3년째 전쟁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빌론의 최대 통치자 느부갓네살 왕이 주전 605년 또는 606년으로 보는데 저는 일단 60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605년에 최초로 이스라엘을 1차 침공을 하게 되는데 이때 오늘의 주인공 다니엘이 포로로 그만 붙들려 갑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은 훼파되었고 왕들은 힘을 한번 못 쓰고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고 결국은 여러분 보시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임금이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붙들려가는 찬란했던 선민의 역사가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마지막 그 마지막 종국을 가까이 왔는데 오늘의 주인공 다니엘이 붙들려가게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의 귀한 기명들을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보물창고에 가득가득 쌓아놓습니다. 자 그리고 명령을 내리기를 이스라엘에서 쓸만한 사람들을 데려와라. 그 사람들은 아무 보통 사람이 아니라 왕의 후손들, 귀족들 4절 보십시오. 흠이 없고 잘생기고 모든 지혜에 능숙하며 지식을 두루 갖추고 과학을 이해하여 왕의 궁궐에 설만한 능력을 갖춘 아이들을 데려오게 하고 느부갓네살은 굉장히 머리가 좋은 전략가였습니다. 무서운 사람입니다. 자, 왜 왕족과 귀족들을 데려오라고 했습니까? 다시는 전쟁을 일으킬 말미를 주지 않도록 바벨론의 많은 포로들을 데려가는데 그 포로 속에는 자신들의 죽은 임금님의 아들이 들어있고 귀족들의 아들이 있다는 말은 다시는 혁명을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킬 수가 없도록 만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차원은 무엇이냐? 이 이스라엘의 귀족들, 왕의 후손이 이스라엘 말을 다 잊어버리고 바빌론 말을 쓰고 바빌론의 문화에서 동화되면 이미 우리나라는 망해버렸고 왕도 궁궐도 성전도 다 훼파된 상태에서 우리는 이국만리 바빌론으로 포로 잡혀왔는데 이제는 잊어버리고 바빌론에 정착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4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 가운데 소년들이 붙들려 갔는데 역사학자들은 시간을 추측해 보니까 다니엘의 이때 나이가 15살이었을 것이다. 14살 또는 15, 16.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짜리 아이가 지금 붙들려 간 겁니다. 그것도 먼 나라로. 부모는 죽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을 것이고 돌아간다는 기약마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내 인생은 이방 땅에서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 나는 생존할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을 것이냐. 여러분이 다니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조국은 멸망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임금님, 나의 리더들 다 붙들려 갖고 망해버렸습니다. 근데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바벨론 특수학교에 입학됐습니다. 사육되어지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 못 쓰고 바벨론 말, 여기 본문에 보시면 갈대아, 칼디언, 갈대아 말이라고 그랬는데 갈대아는 신바빌론 또는 바빌론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이 언어를 잊어버리고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도 이제는 다 잊어버린다면 성경 읽는 것도 불가능하고 찬송도, 말씀 요절, 암송도 모두 다 불가능한 겁니다. 거기다 한 술 더 떠서 이름까지 바꿔버렸습니다. 6절에 보십시오. 예, 7절에 보시면 그가 다니엘에게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주고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 하나냐 사드락, 하나냐에게는 사드락이란 이름, 미사엘과 아사랴에게는 또 다른 이름을 주었는데 모두 다 이방인들의 이름, 그것도 이방 종교와 연관된 이름을 다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자자로 고친 거, 창씨 개명한 거, 한글 못 쓰게 한 거 다 똑같은 전략입니다. 정복국가는 그러니까 비정복국가의 언어를 말살하는 그 이유는 개념, 문화, 다시는 이들이 일어서지 못하도록 바꾼다는 사실이에요. 자, 다니엘은 지금 특수학교에 입학됐습니다. 사육되어지고 있습니다. 양육되어지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이요? 3년 동안. 이들이 먹어야 하는 음식은 히브리인의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 경제가 발달돼서 해외여행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해외여행을 하다 보면 두 가지 가장 곤란한 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언어소통 문제요, 하나는 음식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바리바리 고추장, 김치 싸갑니다. 대한항공 탄 사람들은 고추장 라면 잘 챙겨서 두세 개 받아가지고 잘 숨겨놨다가 또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히브리 청년, 이 소년들이 지금도 부모 생각, 집 생각 나는 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이름까지 바뀌어버리고 먹을 음식까지 다 바꾼, 이것은 여러분 단순하게 그냥 음식이 바뀌었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이 5절, 6절에 언급되어진 이 음식은 무슨 음식이냐? 이 사람들은 정략적으로 너희들 음식 먹지 말라, 이 말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무시하고 이제는 이 나라의 법도를 따르고 내가 먹는 음식과 내가 마시는 음료를 먹고 이 나라 방식대로 살아라, 그 말은 야훼 하나님 섬기는 거 다 잊어버려, 너희들은 이제 내가 섬기는 이 나라의 신을 섬기고 이 나라의 방식대로 살라는 요구인 것입니다. 자, 문제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다니엘은 신앙을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이 젊은, 이 어린 학생, 이 어린 다니엘이 돌아갈 기약도 없지요? 멸망한 나라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약삭 빠르고 지혜로운 이 소년이라면 그렇지, 나는 지금 특별한 왕궁에 부름받아서 쓰임받기 위해서 길리움을 받고 양육되고 있으니까 빨리 상황 판단하고 이들이 시키는 대로 잘 따라가면 그래도 밥 굶지 않고 그래도 내가 출세하지는 않겠는가 생각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름도 바뀌었죠. 자, 다니엘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다. 근데 벨드사살은 벨이라는 신이 나를 보호한다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게 벨은 누구냐? 바빌론의 신입니다. 가짜 신, 존재하지도 않는 신, 능력도 없는 그 신이 나를 보호한다. 다니엘에게 믿겨지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초이스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믿음의 사람 이 다니엘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뜻을 결정했습니다. 마음을 결정했습니다. 자, 8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정해준 음식이나 왕이 마신 포도주로 자기를 어떻게 하려고요?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마음속에 작정하였으므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내 시들의 통치자에게 요청하니, 목숨을 내놓은 일이에요.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나는 히브리인이요. 나는 살아계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존재하지도 않는 저 신에게 바친 음식 나 먹지 못합니다. 그 포도주 나 먹지 못합니다. 그 음식으로 나 더럽히지 못하겠습니다. 아니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지금 어느 안전이라고 이런 이야기 하겠냐 이거예요. 다니엘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성공만 추구하고 자기 앞가름만 한다면 내가 적어도 잃어버린 이 나라 부모 다 잃어버리고 이 땅에 포로로 잡혀왔는데 볼모와 같은 내가 어린 나이에 다니엘이 그 정도의 눈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믿음의 결정을, 믿음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마음속에 작정하였으므로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얻고 출근을 하고 일을 하고 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어떤 학교를 가야 하고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할지 기로에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 이 사람 만나면 좋은 직장도 얻을 수 있고 처가살이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장인 장모가 부자니까 그래도 좀 덕 좀 보겠다 뭐 이런 경우, 아 이런 직장을 선택하면 이 주일날은 일하지 않지만 연봉이 참 좋다, 이 직장을 선택하면 주일날은 예배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보너스도 좋고 자녀들에 대한 어떤 혜택도 좋고 여러 가지가 열악하다, 어떤 결정을 하시겠냐 이거죠. 우리들은 누구에 의해서 붙잡혀서 먼 나라 가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현실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많은 변화가 있는 이 시대에 어떤 선택을 여러분 해야만 하시겠습니까? 속셈에 따라서, 물질적인 이득에 따라서, 눈앞에 보이는 이득에 따라서 선택하지 마시고 거룩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니엘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9절을 보십시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인도하사 내 시대의 통치자에게 호의와 친절한 사랑을 받게 하시니라. 호의란 말은 favor. 내 소원을 들어주겠냐. 나를 도와준다. 나를 참조해준다. 참작해준다. 배려해준다. 선대해준다. 그 뜻입니다. 자, 다니엘이 하나님께 결정하고 자신을 우상의 제단에 바쳐진 음식으로 더럽히지 않으려고 결심을 했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거룩함을 선택하기로 결심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편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느부갓네살은 굉장한 사람입니다. 무서운 사람입니다. 말 한마디면 사람들의 목이 달아나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자, 특별히 명령을 내려서 이스라엘에 가서 이 사람들을 데려다 지금 학교를 세우고 특별한 사람들을 양육하는 3년 코스를 세웠는데 그 책임자가 느슨하게 그냥 여기 있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봐준다면 이 사람은 목이 달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시들의 통치자가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왕을 두려워하노라. 왕이 너희의 먹을 것과 너희의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너희 부류에 속한 아이들보다 못한 것을 그분께서 보아야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가 왕을 위해 내 머리를 위태롭게 하리로다 하니라.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책임자가 이 학교의 규율대로 학생들을 관리를 못하면 자기 목이 달아난다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죽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의 소원 들어주겠습니까? 저 같아도 들어주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역사했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역사하시고 다니엘의 소원이 통과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가르침, 중요한 깨달음을 얻으셔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군대 갔습니다. 군대 갔을 때 정말로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을 했고 어떤 신앙의 타협의 순간이 올 때 믿음대로 살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좋은 선임들 붙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자들 군대 가서 군대 생활 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군대 말로 갈구는 사람 만나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10일 동안에 저 친구들과 우리 네 사람 비교해 보십시오. 만일 우리 얼굴이 더 빛이 나고 윤기 있고 건강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3년 동안 이렇게 살도록 선처해 주십시오. 10일이 지났습니다. 네 명의 소년들과 또 다른 소년이 딱 섰습니다. 이 책임자, 이 매니저가 딱 봤더니, 아마 이 기숙사 사감, 이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딱 봤더니, 과연 다니엘 말 그대로 이 히브리 소년들 네 명의 얼굴은 빛이 나고 윤기가 있고 건강한 모습에 다른 사람들과 탁월하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누구의 역사입니까? 오늘서부터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아이들에게 콩쌀만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어머니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콩 먹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콩이 좋은 음식이고 건강식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다니엘이 깨끗한 음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음식을 먹겠다고 작정했을 때 누가 도와주셔서 다니엘이 건강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건강도 지켜주시고, 물론 건강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단정져서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 이 다니엘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타협하지 말고 눈앞에 보이는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우리의 삶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아, 제가 이 다니엘서의 서론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고 계속해서 이 3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서는 구약 성경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미래 종말을 향해서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의 책입니다. 이 다니엘서의 주보에는 제가 면적이 많지를 않아서 다 적어두지를 못했는데 일곱 가지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곱 가지 메시지를 하나씩 하나씩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일곱 가지 메시지. 첫 번째는 세상 끝날까지 지켜야 할 순전한 신앙을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순전한 믿음을 유지하라. 두 번째,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과 구별되어야 할 성도의 삶을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불교도도 있고 천주교 신자도 있고 심지어는 이단들을 믿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도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결국은 최후에는 성도가 승리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장을 보십시오. 이 장에 보면 다니엘이 세 친구들이 용광로 속에 떨어졌지만 살아났습니다.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때로는 멸시받고 조롱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세상 끝날 가운데 결국은 승리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세계 역사의 전개 과정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다니엘서에서 제시되어지고 있다. 다섯 번째, 세상 나라의 유한성과 그리스도의 왕국의 영원성, 세상 나라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다니엘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영적 세계의 치열한 싸움과 종말 직전에 큰 싸움이 있을 것이다. 제가 오늘 설교 서론에 이 구글이 딥마인드가 만들어낸 그 알파고가 이번에 세계를 상대로 톡톡하게 상업 광고 제도를 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딱 보는 순간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야, 저 사람들 광고 100만 불 투자해가지고 100만 불 주지도 않겠지만 이미 이겼으니까. 상업 광고 전 세계를 상대로 구글이 이 AI라는 앞으로 인공지능을 장착한 로봇을 굉장히 선전 잘했다.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세계 역사 가운데 영적인 싸움, 결국 사단의 어떤 통치와 사단의 역사, 어둠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어떤 챌린지를 하고 도전하고 하나님의 이 복음에 전파된 이 과정들을 어렵게 하고 있지만 그래도 궁극적으로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결과적으로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위로 삼으시고 확신 가지시고 믿음 생활 열심히 담대하게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0: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메시지 일곱 번째는 무엇이냐면 말세에 적그리스도의 활동과 그에 대한 성도의 부단한 각성이 필요하다. 부단한 각성. 쉬지 말고 깨어있고 예배하기 힘쓰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3년이 다 지났습니다. 다니엘이 3년 동안 그렇게 양육되어졌는데 저희들 3년의 결과를 보기에 앞서서 10일 동안의 이 시험기관이 지났을 때 어떻게 되었는지 다니엘서 1장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장 15절에 보시면 열흘이 끝났을 때에 그들이 얼굴이 왕이 정해준 음식을 먹은 모든 아이들보다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기름지게 보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사실로 믿으십니까? 이거 동화책 이야기가 아니고 진짜로 발생됐던 역사 속에 발생됐던 이 바빌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주전 606년 또는 605년에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의 사건을 기록한 생생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이 15살에 붙들려왔고 붙들려와서 양육되어지는 그 초기에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작정을 하고 목숨을 내놓고 작정을 했을 때 하나님이 다니엘을 축복하셨습니다. 자, 10일이 지났고 다니엘과 이 세 명의 친구들은 얼굴이 정말로 살이 찌고 기름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이 튼튼한 모습으로. 자, 나머지 이제 3년은 어떻게 보냈을까요? 3년 어떻게 보냈을까요? 여전히 다니엘과 이 세 명의 친구들은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더럽혀진 음식으로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고 깨끗한 음식 먹고 3년이 흘러갔습니다. 자, 드디어 졸업식이 다가옵니다. 3년 특별한 이 학교의 과정이 다 끝마쳤을 때 모든 학생들이 느부갓네살로 앞에 일렬 종대로 다 섰습니다. 다 집합해요. 자, 느부갓네살이 마지막 검사를 합니다. 얘네들이 정말로 잘 가르침 받았는지 내가 책임을 맡긴 이 사람들이 잘 일을 했는지 마지막 점검하는 날. 자,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이 네 아이들로 말하건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식을 주시고 모든 학문과 지혜에서 능숙함을 주셨으며 또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특별한 가운데 더 특별한 사람은 다니엘이었습니다. 여기에 이 학교에서 길리워진 사람이 몇 명 있는지 모르지만 적지 않았을 겁니다. 최소한 수십 명 이상이 됐을 거예요.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중에 네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목숨을 내놓고 이방 땅 적국에서 신앙으로 살기로 결정한 거룩함을 추구했던 이 네 사람은 탁월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특별히 더 여기 보십시오. 17절 하반절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기서 말하는 환상과 꿈은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학문적으로 탁월한 학문의 어떤 깨달음을 구비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바빌론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유브라테스 강의 문명을 기초로 해서 문화를 발전시킨 세계 최강의 나라였고 최고의 최고의 선진국이었습니다. 이때 이미 이들은 천문학을 연구할 수준이었습니다. 천문학. 자, 그러니까 다니엘은 박사들보다 점성가들보다 10배나 뛰어났다. 20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다니엘과 세 사람들은 탁월한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었습니다. 4절을 보면 다섯 가지 완벽한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흠이 없으며 잘생기고 모든 지혜에 능숙하며 지식을 두루 갖추고 과학을 이해하며 이미 이들은 탁월한 사람이었고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한 이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더 뛰어난 놀라운 결과를 구비하게 됐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의 청년들이 이렇게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삶을 드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이상으로 갑절 이상으로 굉장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비하게 하셔서 이 시대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축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팽개쳐버리고 믿음을 뒤로 밀어버리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세상 사람과 함께 타협하면서 금전적인 이득만 취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것입니다. 은혜는커녕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가운데 징계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은 믿음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앞에 섰던 이 사람들은 얼마나 긴장됐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졸업식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마 그런 졸업하고는 비교가 안 될 겁니다. 불합격이면 당장에 목이 날아가거나 아니면 먼 뭐 이게 뭐 지방으로 좌천돼 가지고 고생만 하다가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심정 이해가 가시리라 생각합니다. 포로예요, 포로. 이방 사람. 그러니까 바빌론 사람 볼 때는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그래도 선민이라고 말하지만 바빌론 앞에서는 자기들은 패전 국가의 볼모의 신분입니다. 이제 다니엘은 몇 살 됐습니까? 18. 여러분 15살 잡혀왔다가 3년간 교육받았으니까 지금 느부갓네살 앞에 섰던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적어도 10대 후반의 나이. 아직도 혈기가 충전한 젊은이들. 아직도 젊다기보다는 아직도 그냥 애송이에 불과한 이 아이들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딱 섰을 때 이 온 바벨론 여기 보십시오. 19절 20절에 보면 이 나라에 이 다니엘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 말씀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축복이십니다. 자, 이들이 오럴 테스트를 다 끝마쳤습니다. 자, 보십시오. 다 이 느부갓네살을 다 물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 모두 가운데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를 찾지 못하였으므로 군계의 일학입니다. 탁월했어요. 아니 그냥 보기만 해도 얼굴에는 총명이라는 두 글자가 써있고 얼굴에는 건강, 얼굴에는 아름다운, 미남, 쾌남 다 써있는 거예요.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묻습니다. 20절 보십시오. 왕이 지혜와 명철에 대한 모든 문제에 관하여 그들에게 묻는 가운데 현장 마지막 점검, 마지막 시험이에요. 여기서 떨어지면 얘네들은 그냥 끝입니다. 왕궁에서 설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너는 3년 동안 국가의 장학금과 공금을 먹고 가르침 받았는데 이게 뭐냐? 너는 안 된다. 어찌 보면 멀리 추방될 수도 있고 굉장한 곤란이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묻는 족족 모든 질문마다 일사천리로 대답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마음이 흡족했어요. 자, 20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자기의 온 영토 안에 모든 마술사와 별을 살피는 자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10배는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10배라는 것은 숫자적인 열의 개념보다는 영적인 상징을 부과한다면 이것은 완벽한 겁니다. 10이라는 것은 충만한 숫자. 여러분 10이라는 숫자보다 더 큰 숫자 있어요? 11은 10에다 하나 더해진 거죠. 그러니까 숫자의 가장 큰 수는 10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영을 떼버리면 구자가 제일 크다 그런 말도 있지만 아무튼 10배라는 의미는 문자 그대로 10배도 되었지만 또 다른 영적인 의미는 그만큼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탁월 그 자체라는 거예요. 합격입니다. 합격. 그리고 오늘 말씀의 1장의 결론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의 제1년까지 계속해서 있었더라.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청명하신 성도 여러분들, 21절에는 갑자기 이상하게 등장했어요. 자, 1장 1절에서는 느부갓네살이 등장하고 19절, 20절 느부갓네살의 이름이 언급되다가 갑자기 다니엘은 고레스 왕의 제1년까지 계속해서 있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다니엘은 중간 생략하고 세계 제국을 지나치고 네 번째 임금에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 나라의 굉장한 존귀한 자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 1장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1장이 21절의 말씀을 영어 성경을 잘 보시면 이게 고레스는 누구냐면 여러분 그 유명한 페르시아 왕국의 초대 임금 원년 이 고레스라는 이 사람이 페르시아의 왕으로 등극해서 첫 해에 등극을 시작할 때 역시 다니엘은 그때도 왕 앞에서 계속 있었다. 이 말은 왕 앞에서 가장 존귀한 컨설턴트로 쓰임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90살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이 주전 605년경에 포로로 됐을 때가 15살이라면 지금은 다니엘은 이 21절에 가서 다니엘이 지금 나이가 몇이냐? 70년, 정확하게 69년째 바빌론 제국을 보냈고 메대 제국을 보냈고 그리고 페르시아, 그 유명한 이란, 오늘날의 이란의 제국 페르시아, 그 황금의 찬란한 문화와 제국 속에서도 여전히 다니엘은 제국에서 놀라운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1장 21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눈앞에 보이는 성공만을 위해서 추구하고 거룩을 내팽겨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타협했다면 다니엘은 아마 이 학교에서도 쫓겨났을 거예요. 언감생신. 아니, 네가 히브리인 주제에 여기가 어딘지를 알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겠다고? 너 이놈아 당장 물러나라. 쫓겨났을 거예요. 목이 열 개라도 아마 다 나가 달아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거룩함을 선택하고 자신을 타락하게 하지 않겠다고, 더럽히지 않겠다고 말씀대로 목숨을 내걸고 제안했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얼마나 기쁘게 우리 하나님께서 너 참 내 눈앞에 마음에 쏙든다. 우리 하나님이 다니엘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셨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다니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철부지 소년이, 그 어린 나이의 소년이 부모도 죽었을 것이고 나라는 망해버렸는데 그 먼 나라 자기 고국으로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제대로 머리가 돌아가는 아이라면 야, 눈치 빨리 차리고 주는 거 먹고 건강 잘 챙기고 공부 잘해서 여기에서 내가 살아야 생존하지 않겠느냐. 이게 세상 논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 논리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종에서 일을 하시든지, 학생이든지, 직업인이든지, 사업인이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여러분의 연세가 높든지 적든지 어리든지, 우리는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계가 이루어져가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어떤 모양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다스리기 편한 세상으로 다 가고 있어요. 단일 정부로 유럽의 모습들, 통화들, 화폐들 정리될 것이고 결국은 세상의 경제적인 것, 모든 것들이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기 편한 세계로 흘러가고 있을 거예요. 이제 제가 다음 다니엘서 2장, 3장 공부하면서 또 그 부분을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지나갔던 과거 역사를 살펴보고 그리고 현세에 지금 일어나는 세계 정세를 살펴보며 앞으로 어떻게 이 세대가, 이 나라가, 전 세계가 흘러갈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통찰력을 얻고 믿음의 결정을 내리면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살든지 거룩함을 추구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다니엘과 같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과 같은 믿음의 결정을 내리고 눈앞에 보이는 성공과 이득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엇이 될 것인가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하루하루 매주간마다 결단하시고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돼야 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여러분의 손주들이 이 시대에 놀라운 사람들로, 이 나라의 제목들로, 우리 교회의 일꾼들로 우뚝 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 한 주간, 1년,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어떻게가 없이는, 이 어떻게가 생략되고서는 무엇인가 된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돼야 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젊은이들, 우리들의 자손들이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고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눈앞에 보이는 단 조그만 그 이득을 위해서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축복을 포기할 것이냐. 여러분, 다니엘은 부도, 명예도, 권세도, 장수도 놀라운 축복을 얻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결정은 여러분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결정, 믿음의 결정, 눈앞에 보이는 세속적인 성공이 아니라 거룩함을 결정할 때 하나님은 그 거룩함을 결정한 여러분에게는 물권, 영권, 이 세상의 모든 축복들을 보너스로 주실 것입니다. 혹시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장에 가면 하나님 또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 목숨을 지키다가 내 믿음을 지키다가 내 몸이 불 속에 들어가서 사그러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2장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2장에 가서 또 배우기로 하겠고 오늘 1장의 마지막 결론은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증명해 보이셨어요. 믿음의 아들 소년 다니엘 15살 된 그 아들이 믿음의 결정을 내리고 거룩함을 선택했을 때 그가 90살이 될 때까지 제국이 바뀌었고 왕들이 네 번이나 바뀌었지만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이 고레스는 사이러스입니다. 여러분 역사에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명의 임금이 지나가기까지 이 다니엘은 여전히 왕궁에서 놀랍게 놀라운 지위와 놀라운 대우를 받고 사람들에게 존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시발점이 어디에 있었느냐. 첫 단추를 잘 꿰고 그가 목숨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눈앞에 있는 이득을 위해서 선택하지 않고 믿음의 결단을 내렸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여러분들 아들, 딸들이 그러한 축복을 받는 이 말세 어떤 모양으로 이 시대가 흘러가든지 간에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런 믿음을 갖고 있을 때에 우리들의 자손들이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그러한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헷갈리지 마십시오. 헛갈리지 마십시오. 추호의 양보도 없이 하나님 내가 올바른 결정하게 해주시고 이 결정할 때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아니 그런 축복을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는 일사각오의 결정을 내려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 지금까지 이충세 목사님과 함께한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여러분 삶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바라며 계속해서 BBN 방송에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와 물질로 저희 BBN 한국방송의 방송사역에 동참하신다면 하나님의 선한 사역의 동력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오신 그 물질을 통해서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 치유와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후원을 원하시면 저희 웹사이트 상단에 있는 선교 후원란으로 지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십자가의 능력을 온 세상에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0: 내가 예수 믿고 변한 것이 있다면 고통과 절망이 나 자신을 덮칠 때에 변화된 나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행복해 마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의 눈물 나는 아픔과 상함이 있을 때 이 땅의 소망을 두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1: 복의 근원 강림하사 오늘 이 시간에는 분당 우리결담에 마시는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 원하고 원하였노라를 보내드립니다.

0: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1: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0: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1: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0: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1: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0: 같이 읽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1: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0: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신 마지막 식사 그 내용을 이제 다루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걸 그 최후의 만찬이라고 이제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식사 시간에 이제 당신의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이제 나누어 주시는데 이게 이제 성찬식의 그 유래가 된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그 성찬식 설교 본문으로 오늘 본문을 택하고는 이제 이 본문에서 발견되는 성찬식과 관련된 여러 교훈들을 살피고 또 본문을 프린트해가지고 계속 이제 그거를 읽고 또 연관된 책을 구입하고 뭐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그러고 있던 지난 목요일입니다.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또 프린트한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 눈에 이렇게 확 들어오는 그 포인트 하나가 있었는데요. 15절에 그게 나오는데 1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 새벽에 이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 하는 마디가 눈에 이렇게 확 들어오는 겁니다. 그 제 생각에 이걸 내 수십 번 읽고 있었는데 왜 이 부분에 눈길을 주지 못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영어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표현되더라고요. Eagerly desired to eat. 굉장히 강렬한 표현이더라고요. 예수님이 뭐 기회 되면은 뭐 우리 식사 한번 하지 이게 아니에요. 강렬히 원하셨던 거예요. 그 제자들과 함께 식탁 교제하기를 너무너무 원하셨던 이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 이 말씀이 제 눈에 확 들어오면서 그동안에는 제가 이제 뒷부분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었거든요. 그 본문을 다시 이것들을 꼼꼼히 이제 살펴보면서 전체 내용이 다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이 주님의 이 심정,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제자들과 함께 식탁 나누기를 원하시는 원하고 원하였노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제목도 그날 이걸로 제가 바꾸었고요. 또 그동안 준비하던 내용 대부분을 다 수정을 했습니다. 이 포인트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까 19절에서도 예수님의 심정이 확 와닿는 대목이 있었는데 19절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원어로 보면은 이 기념하라가 이게 기억하라거든요. 기억하라. 그러니까 원색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우리에게 명하신 근원적인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릴까 봐예요.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그 흔히들 연예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잊혀진다, 잊혀지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악플보다 더 무서운 게 무플이다. 그 연예인들이 그 잊혀지는 걸 얼마나 그 두려워하는지를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악플을 받더라도 기억받기를 원하는 게 그게 연예인인데 지금 우리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기억해라 또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런 표현들은요 연예인들이 대중들로부터 잊히지 않기를 갈망하는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나를 기억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온 세상 사람들의 스타가 되시겠다는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고요. 당신과 관계 맺고 있는 그 제자들과 소박한 그 식탁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고 또 원하시던 그 주님의 마음의 연장입니다. 그 제가 그 목요일 날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그 성찬식에 대한 내가 그동안 소홀히 한 게 바로 이거네 이거? 그걸 제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쓴 성찬식 메시지라는 책에 나오는 한 대목이 지난 목요일 이후로 계속 제 마음에 울림이 되는데 그 책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성찬식을 통해 교제, 관로하고 펠로우십을 원하셨지만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예수님이 의도한 교제를 성례로 바꾸었습니다. 이러한 로마 가톨릭에 동의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성찬식을 마치 어둡고 불분명한 신비인 것처럼 말합니다. 이게 로마 가톨릭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조차도 성찬식에서 가장 소중한 거는 이게 어떤 절차가 아니고 이게 어떤 예식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다 포함이 되지만 성찬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거예요, 심정을. 최근에 그 어느 영화 배우가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사실 저는 그 영화 배우를 잘 몰랐는데요. 이분이 갑자기 그렇게 그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애도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어느 예능 프로에서 이제 그 이분과 관련한 그 추모 특집 그런 그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그 프로를 보고 막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너무 슬퍼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사실 저는 평소에 그 프로도 잘 안 보고 그리고 또 그 영화 배우가 누군지도 사실은 잘 모르지만 이게 굉장히 감동적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인터넷으로 제가 들어가서 그 프로를 제가 봤는데요. 예상과 달리 저는 그런 특별한 그냥 뭐 사람이 그렇게 죽었으니까 참 아쉽고 안타깝고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 막 눈물이 펑펑 날 정도로 그렇게 그 감정이입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 제가 그날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깨달았는데요. 우리가 누군가를 슬퍼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애도할 수 있다는 그 내면에는 그 사람과의 그 깊은 교제의 이 경험이라 그럴까 그게 바탕에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프로에 보니까 어떤 그 젊은 후배가 막 울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 형이 자기가 힘들 때 뭐 공항인가 뭐 거기까지 이렇게 나와주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프로를 보면서 특별한 어떤 감정이입이 잘 안 되는 거는 제가 그 영화 배우를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 이걸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한번 대입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분은 예배 시간에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도님이 계시는가 하면은 또 졸고 있는 분도 계세요. 이 차이가 뭘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성찬식을 드리기 전에 그런 평소에 깊은 그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서 오는 그런 어떤 예배의 어떤 감격이 잘 나타나지 않는 이런 모습은 없는가? 저는 여러 번 제가 그 불러도 드리고 뭐 인용도 하고 했지만 종종 저는 이 찬양이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그 다음 그 후렴이 저는 너무 가사가 와닿아요.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그래서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그 프로에서 출연한 그 후배 연예인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 먼저 간 그 선배를 그 추억할 수 있는 거는 그 배우와의 깊은 교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삶은요, 이 주님과의 추억 쌓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그 하나님과 추억 쌓기예요. 예수 금방 믿은 6개월 된 성도보다 56년, 57년 주님과 교제한 제가 주님과의 교제의 추억이 훨씬 많은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20대 초반에 그 혹독한 시카고 날씨 가운데 차도 없이 버스 두 번 갈아타는 그 막노동하는 그 직장을 갈 때 그 막막하고 그 두렵고 그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 그렇게 마음이 먹먹할 때 주님은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외롭지 않도록 내 마음을 만져주셨던 그 순간순간 그 장소까지 머릿속에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결혼하고 첫 아기를 가지고 가장 먼저 찾아온 게 두려움이에요. 과연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이 아이를 내가 잘 기를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주님은 내게 어떤 위로를 해주셨고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 대기실에 앉아가지고 안에서는 지금 아내가 그 죽음을 방불하는 그런 해산의 고통을 느끼고 있을 텐데 그러면서 만감이 교체될 때에 그 자리에서 그 대기실에서 주님이 저를 어떻게 위로해 주시고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 그게 다 추억인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옥하는 목사님이 너 내년에 개척해라. 어른 목회 한 번도 안 해본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실 때 그 막막함 이게 도대체 내 인생을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그런 막막함 속에 있을 때 주님이 주셨던 말로 다 할 수 없는 확신 너 잘할 수 있어.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이 목회의 길이 또 담임 목사가 된다는 건 이 생각보다 외로운 거거든요. 왜 외로울 수밖에 없는가 하면요. 목사 쪽 외롭다고 막 여러분 중에 막 돈 좀 많고 뭐 좀 잘생기고 유력한 몇 분만 내가 계속 친해져 버리면 이거 목회를 망치는 거기 때문에 누구도 저에게 다가 요 이상은 못 다고 해요. 제 마음으로 금을 꺾고 삽니다. 우리 장로님 17분 중에 따로 만나서 식사 자주 하는 분 한 분도 없고요. 우리 부교역자 저렇게 많지만요. 또 마음으로 또 정이 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지만 따로 불러내가지고 어디 뭐 교제하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이 목회가 치우쳐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누구라도 친할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어떨 때 그 새벽에 한 3시쯤 이렇게 일어나 앉으면 어떨 때는요. 고독이 물밀듯 밀려와요.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그렇게 고독이 밀려올 때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얼마나 자주 새벽에 그 위로를 주시고 그 힘을 주시고 외롭지 않도록 그 힘으로 지금까지 제가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요 주님과의 추억이 쌓여가는 거예요. 성찬식은요, 이 주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그게 성찬식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또 한 가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15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여기 보니까 주님이 지금 제자들과 식탁 교제하기를 원하고 원했다는데 거기에 유월절을 지금 개입시키고 계세요. 유월절 식사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유월절은 여러분 다 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애굽의 노예로 그렇게 신음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 애굽을 탈출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 과정에서 누린 놀라운 하나님의 그 표현하기 어려운 은혜를 담고 있는 거 그거 기념하는 게 유월절이거든요. 홍해를 건너기 직전 바로 전날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은 다 재앙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되는데 이걸 기념하는 게 유월절이라면 유월절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게 어린 양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신약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세례받으려고 요한에게 가니까 뭐라고 표현하느냐.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내용을 얼마나 잘 해석을 하는지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 주신 말씀 그대로 인용합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오늘 본문의 주님의 말씀을 잘 정리한 바울이요, 그 다음 26절에서 놀라운 해석을 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바울이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기억해라, 나를 기념해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주님을 기억하는 건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다. 주님을 기억하는 거는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거다. 여러분, 누가 그 주님의 죽으심을 전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사람이 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런 말씀들을 정리해가지고 성찬식, 오늘뿐만이 아니고 매 성찬식 때마다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면서 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 성찬식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강조하느라고요. 기억하라! 뭘? 십자가를. 앞에서 소개했던 그 찰스 스펄전의 성찬식 메시지라는 책을 그 소개하는 어느 기사를 봤는데요. 그 스펄전 목사님이 평소에 성찬식을 굉장히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 기사에서 이제 이걸 강조하기 위해 가지고 아놀드 델리모라는 분이 쓴 찰스 스펄전이라는 그 전기예요. 그 책 내용을 전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기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스펄전은 성찬식을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특히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는 시간으로 삼았는데 그분의 고난을 말하고 그분의 대속을 좀 더 이해시키려고 노력할 때면 감격에 북받쳐 말을 잇지 못하고 목소리가 떨리며 눈물을 주르륵 흘릴 때가 많았다. 아, 저는 이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하는 모습을 상상을 해보니까요, 막 제 마음도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분은 바울과 똑같아요. 이분이 주님께서 나를 기억해다오, 나를 기념하러 가시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스펄전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렇게 설교를 할 때는, 그분의 고난을 설명할 때는 감격에 북받쳐가지고 말을 잇지 못하고 목소리가 떨리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그 감격으로 그렇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놓치고 있는 게, 내 지금 한탄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에게는 이 스펄전 목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주님을 기억하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감격하며 기억하는 이 뜨거움으로 내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건가? 여러분, 우리가 이 스펄전 목사님과 같은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성찬식이 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뭘

너무 많이 지금 내 안에서 이 십자가가 지금 잘 묵상되지 않는 이걸 부끄럽게 제가 이번 주간에 제가 발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이상하게 그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어떤 그 영역이 있다면 여러분이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 사모하셔야 돼요.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를 많이 묵상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 아닙니까? 저는 바쁜 생활 속에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성찬식을 통해 이 정신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 십자가가 많이 묵상되어지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울분이 생길 때 나는 내 옛자아는 죽었다. 난 화낼 수 있는 사람은 다 죽었다. 이해관계에 민감한 내 자신을 볼 때 나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다.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면요 내 인격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대인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사라져.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걸 모르니까 맨날 사람 찾아가서 위로받으려다가 더 큰 상처를 받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야말로 내 상처를 치유해주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매 성찬식 때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라! 뭘? 하나님 나라를. 본문 16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1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지금 예수님은요 그저 명절에 밥 한 끼 하는 뭐 우리 추석에 모여서 뭐 밥 한 끼 합시다 이게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제자들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원하시는데 궁극적으로 주님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 하나는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LAB 주석에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미래의 회복을 위해 이 잔을 보류하셨다. 그러고 보면요. 공생애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 심어주기 원하시는 건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주기도문, 우리도 외우는 그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9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오시며 우리 기도 속에 창조도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현대인들이, 현대 크리스찬들이 놓치고 있는 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도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답답하고 힘들고 또 참 상처받는 일이 많은데 그때마다 마치 요한이 현실은 밤모습에 갇혀 절망적인 상황에 맞닥뜨려 있지만 그 밤모습에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거기서 소망을 찾아냈던 것처럼 우리는 자주자주 이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이것을 자꾸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 19장 6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울분의 시대, 울분의 시대. 특히 우리나라는 막 울분이 양산되는 시대예요. 막 툭 건들면 막 울분이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너무너무

상처가 많고 너무너무 울분이 많고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들을 많이 겪다가 보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자꾸 땅의 끝만 보고 상처받을 게 아니라 위의 끝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사모하고 꿈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 주간에도 그랬고 또 종종 제 마음으로 되뇌는 찬양이 있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떡동산 되리. 저처럼 힘들 때마다 이 찬양을 되뇌어 보세요. 진짜 신비로운 은혜를 새 힘을 주시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 후렴을 한번 보세요.

0: 돌이라 아직 안 왔어요. 그렇게 이제 속히 온다는 거 아닙니까? 현실은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 양과 뒹굴고 눈 씻고 이게 찾을 수 없는 장면이에요. 사자들은요, 어린 양과 뛰놀는 거 원하지 않아요. 눈에 띄면 바로 잡아먹어버려요, 그냥. 약육강식. 저는 여러분 뭐 이마트도 좋고 롯데마트도 좋고 다 좋은데요. 지금 이 대기업 대그룹들이 지금 골목골목까지 지금 침투에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무슨 식당 같은 것도 대기업이 프랜차이즈로 들어와가지고 이 서민들이 그 은행 융자 받고 그래가지고 식당 차리면 열 차리면 여섯 일곱 개가 지금 문 닫아야 되는 현실이에요. 이 뭐 싼 데 자꾸 찾아다니는 이런 것 다 좋지만 우리 진짜 마음으로 이 약육강식 사자 같은 이 대기업들이 어린 양 눈에 띄는 대로 지금 다 잡아먹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상처받는 이 영세 상인들 얼마나 많은 거 아십니까, 여러분? 조금 비싸도 등 한 번 더 두드려주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런 대기업이 하는 이런 데 가서 뭐, 물론 뭐 저도 거기서 물건 당연히 살 때가 많지만 우리 좀 인식하자는 거예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 다른 말로 하면 계시록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리로다. 주님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오면은 약육강식 있는 게 아니에요. 나같이 힘이 없고 보잘것이 없어도 같이 보듬어주고 사자같이 강한 자들이 나 잡아먹지 않고 격려해주고 밀어주고 후원해주는 그 나라가 속히 올 것이라는 이 꿈을 꾸는 게 그 신앙 아닙니까? 분당 우리 교회 기존 신자 등록 안 받는 이런 어색한 짓을 왜 합니까? 한 주가 멀다 하고 눈물의 사연의 편지를 보내거든 저한테.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 아픈 편지를 보내면서 목사님 우리 가정을 좀 살려주세요. 등록 좀 받아주세요. 왜 그 등록을 제가 기어이 못 받습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교회도 프랜차이즈처럼 교회도 대형화 돼가지고 자꾸 큰 교회로 몰려가다 보면 진짜 살아야 되는 건 허리가 살아야 되는 건 동네의 교회들이 살아야 되는데 대형 교회로만 자꾸 몰려들다가는 이 지금 이게 성경이 말하는 정신이 구현되지 않으니까 눈물을 머금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매주 마음이 아프니까. 매주 사연의 편지를 제가 받으면 무릎을 꿇고 싶어 그분에게 찾아가서요. 나 용서해 달라고. 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목에 연자 맷돌을 매는 일이 일어날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그러나 왜 등록을 못 받습니까? 사자들이 어린 양과 뒹구는 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큰 교회와 작은 교회가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가 잘 되며 내 한 교회 부흥하는 것도 좋지만 모든 한국의 교회들이 같이 잘 되는 것을 꿈을 꾸기 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뒹구는 이건 꿈도 못 꾸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맨날 상처를 받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끝만 보지 말고 약육강식으로 상처받는 그것만 이들이 바라보지 말고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 꿈을 꾸라는 게 이 꿈을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상처도 없고 그 예쁘다고 눈길 주는 것도 없고 부자라고 눈길 주는 것도 없고 권력 가졌다고 특별 대우해 주는 것도 없고 나같이 보잘것 없어도 세상에 눈길 줄거리가 하나도 없어도 교회만 오면은 내가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 두 가지를 늘 기억하세요. 기억하라. 뭘? 어린 양으로 오신 주님의 십자가를. 사모하라. 뭘? 주님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끝나면 우리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편지 하나 소개하고요. 간증 하나 소개하고는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우리 대학부 교역자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학생 그 간증문을 보내주었는데 내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버지의 사업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아 생활고에 시달렸고 이에 견디다 못한 어머니는 암에게 몸을 두 번이나 내어주셨습니다. 제 기억 속 그때 어머니는 오랜 투병 생활에 항상 예민하고 폭력적이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에게 맞기도 많이 맞았고 마음 아픈 말도 많이 들었는데 그 순간들이 꽤 오랫동안 이해되지도 잊혀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어머니를 원망하고 미워했습니다. 그 원망과 미움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에게로 향했습니다. 저를 때리고 욕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에 학을 떼며 하나님은 없다 결론지었습니다. 자연스레 교회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도 교회도 그리스도인들도 다 싫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교회를 안 가면 밥을 안 준다 하시기에 차라리 굶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중고등학생 시절 내내 어머니와 싸우면서 종교의 자유를 외쳤습니다. 그렇게 20살이 되었는데 입시는 생각처럼 흘러가지 않았고 부모님의 기대를 외면할 수 없었던 저는 결국 원하지 않는 대학, 원하지 않는 학과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막막하고 절망하는 마음에 어디든 집 밖으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모님의 권유로 분당 우리 교회를 찾았습니다. 아무런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찬양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내가 너를 이토록 기다렸는데 그동안 어디에서 상처받다가 이제야 왔니? 여러분, 저는 이 자매의 이 한 대목이요, 아 이게 교회구나, 이게 아 이게 예배구나, 이게 아무 기대 없이 상처받은 그걸 가지고 교회에 와 앉아있는데 찬양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눈물이 쏟아지는 것은 내가 너를 이토록 기다렸는데 그동안 어디에서 상처받다가 이제야 왔니? 말씀하시는 주님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대예배를 드리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희망이 없었던 대학생활에 비전을 주신 것도 큰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매가 알고 있는 영적인 원리가 저는 놀라운데요. 그 다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기쁨도 잠시, 오래 지나지 않아 부모님의 신뢰가 깨어지고 가정이 휘청이게 되었습니다. 참 많이 불안하고 신음했습니다. 왜 먼 길 돌아 주님 품으로 돌아온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는지. 다시 원망의 목소리가 새어 나올 때쯤 옆에서 기도로 저를 지탱해 주었던 공동체 덕분에 그조차도 은혜로 여기며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대학부 공동체 안에서 정말 많은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모든 풍파가 다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병이 떠나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이 자매가 경험하는 거예요. 많은 사연이 있는데요, 시간이 없어 다 생략하고 마지막 그런 아픔과 갈등을 겪었던 이 자매의 결론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저는 괜찮습니다. 일상은 여전히 힘들지만 이전만큼 괴롭지 않습니다. 다시 기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변한 것이 있다면 고통과 절망이 제 자신을 덮칠 때에 변화된 저의 자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 앓지 않습니다. 나누고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20년의 고통은 저를 나약하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 지난 3년간의 고통은 저를 더 단련시켰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우울과 절망이 저를 찾아온다고 해도 저는 다시 괜찮아질 자신이 있습니다. 거센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젊은 대학생이 너무나 정확한 영적인 원리를 자기 삶에서 경험해내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고난이 다 떠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건 이 자매가 말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변한 것이 있다면 고통과 절망이 나 자신을 덮칠 때에 변화된 나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행복해 마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의 눈물나는 아픔과 상함이 있을 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인간 지도자가 다스리는 이 땅을 꿈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여러분 이 원리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상처가, 아픔이, 울분이 여러분 코앞에 아른거릴 때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것,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리로다. 그날을 꿈꾸고 그날을 사모하며 오늘의 이 아픈 현실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복의 근원 강림하사 지금까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 얻기 원하시는 분은 분당 우리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데요. 그가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성경 기자는 말합니다. 군인에게 명령이 떨어진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반응하여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사실은 그 명령이 목적지를 알 수 없는 의심스러운 명령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갈 바를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순종하여서 결국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도 지금 주님이 부르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그 부르심에 주저하거나 외면치 마시고 의심 없이 순종하여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0: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문을 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0: 라디오 드라마 한국교회 순교사 제6화 예수의 작은 종 유계준 장로 원작 김연아 극본 권영배 연출 박광현 39번째 일본의 문화정치에 대한 소문이 퍼진 가운데 조만식 장로가 유계준 장로를 찾았다.
1: 선생님, 어서 오시라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이 많았디요. 자, 앉으시라요, 선생님.
2: 아이, 선생이라뇨, 당치 않습니다. 다 같은 장로인데 절 선생으로 부르신다면, 아이, 이거 쑥스럽습니다.
1: 어, 기거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장로라고 다 같은 장로입니까? 기건 아니디요. 장로님은 우리 교회를 떠나서 우리 민족의 지도자 아니십니까?
2: 지도자라뇨, 당치 않은 말씀입니다. 그냥 조장로라고 불러주십시오.
1: 하여간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십니까?
2: 조용한 곳으로 가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기르시디요.
0: 그들은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1: 자, 됐습니다. 이곳은 아주 조용한 곳입니다. 말씀하시라요.
2: 유장로님, 독립신문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1: 독립신문이요?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기거 이거 소재필 선생과 주시경 선생이 하던 신문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기거 이거 한참 전에 종간, 아니 이거 폐간된 걸로 알고 있는데.
2: 그거 말고요.
1: 아, 그 신문 말고 그 다른 신문이 또 있습니까?
2: 예, 있습니다.
1: 예?
0: 독립신문은 세 차례에 걸쳐서 창간되었다. 첫 번째는 서재필 선생이 만든 독립신문. 두 번째는 장기호 선생이 블라디보스톡에서 만든 것.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조만식 선생이 말하는 독립신문이었다.
1: 아, 기거이 어디 있습니까? 내래 이제는 그거 안 나오는 줄 알았는데.
2: 지금 상해에서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1: 아니, 뭐가 어디래요? 상해에서 신문이 나온다고요?
0: 조만식 선생이 말하는 독립신문은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기관지로 발행한 항일투쟁지였다. 1919년 8월 21일 상하이에서 창간되었다. 사장과 주필의 이광수, 편집국장의 주요한, 소설가인 이광수는 창간 취지를 이렇게 정했다. 첫째, 민족 사상의 고취와 민심의 통일을 이룩하고, 둘째, 국민 스스로 보도기관을 운영하여 사정과 사상을 알리는 고시를 하며, 셋째, 정부를 독려하고 국민의 진로 방향을 제시하며, 넷째, 문명 국민으로서 필요한 새로운 학술, 사상을 소개하고, 마지막 다섯째, 새로운 국민성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 신문은 매회 3회를 발행했으며, 창간 직후는 주 2회 또는 3회 발행을 했으나, 제9호부터는 주 3회 발행을 원칙으로 했다. 국한문 혼용체를 사용했던 독립신문은 재정난과 일제의 탄압에 의해 1925년 9월 25일 제189호를 끝으로 폐간되기 전까지 독립운동을 격려하고 자립정신을 고취하고 상해 거주의 교민들을 한데 묶는 정신적 구심체 역할을 했다.
2: 준원 이광수 선생이 주요한 선생과 손을 잡고 신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신문은 상해에 있는 우리 민족에게 민족의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 창간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임무를 감당하고 있고요.
1: 아, 기래요. 기거이 아주 듣던 중 반가운 소리입니다.
2: 저 그래서 하는 말인데 그 신문 보급에 조직체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1: 신문 보급에 조직체기라니요? 기름 그 신문을 우리 조선 땅에 뿌린다는 거입니까?
2: 아, 예. 상해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 동지들의 실상과 일본의 만행을 우리 백성들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라는 누구에 의해 구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이 힘써서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길에서 우리 백성들에게 보급을 한다 이거구만요.
2: 상해에서 네게 그 일을 맡을 만한 사람을 구해달라는 전갈이 왔습니다. 마음 같아선 제가 하고 싶지만 전 일본의 감시를 받고 있는 터라 그렇다고 아무에게 맡길 수 있는 것 또한 아니고 자, 장모님 힘을 좀 써주십시오.
1: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내래 팔을 걷어붙이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2: 감사합니다, 유장로님.

0: 자자고 다 모였디요.
1: 예. 예. 아유, 기련데 무슨 일인데 우리 이렇게 불러 모으셨습니까?
0: 고조고 내래 길이 부탁을 드릴 말이 있었습니다. 길에서 불렀디요. 와요고 내 부탁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2: 아유, 그런 거는 아니지만 자, 무슨 일인데 길었습니까?
0: 자고 날 따라오시라요. 좋은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따라오시라요.
2: 아유, 예. 저 좋은 곳이요? 그 어딘지 모르지만 자, 가시자우요.
1: 예,
2: 자,
1: 가요, 가요.
0: 자, 이제 이거 다 맛있게 드셨습니까?
2: 예, 예.
1: 아유, 냉면을 다 대접하고 그러십니까? 그 부담되게시.
2: 예.
0: 그날에 이제 부탁이 있어서 말을 합니다. 잘 들으시라요.
2: 아이, 저, 예? 이거 이제 부담되게 되는구만요. 아유.
0: 아, 그 부담이야, 가져야디요.
1: 아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2: 무슨 말입니까?
0: 그날에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들으시라요. 이젠 우리 아주머니들도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가 되시오. 날 도와 일을 해주시라요.
1: 그저 나라를 위하는 일이요?
2: 아, 기름 독립운동이란 말입니까?
0: 예, 독립운동을 날 도와서 하시기 바랍니다.

출연 정운석, 우문희, 성수경, 이윤정. 라디오 드라마 한국교회 순교사 제6화 예수의 작은 종 유계준 장로 39번째 시간이었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은 방송가족 여러분과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음악 사역은 저희 방송의 아주 소중한 분야입니다. 이 사역에 함께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께서 소장하고 계시는 음악 가운데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테이프나 CD 혹은 레코드를 저희 방송국으로 보내주십시오. 저희는 가장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들을 엄선하여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력을 통해서 BBN의 찬양음악 사역이 더욱더 효과적이고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말이 잘 통하는 여자를 배우자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목사님은 응답을 받아서 말이 잘 통하는 사모님과 살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전달된 이메일에 한 청취자님께서 남편과 신앙적 문제로 깊은 갈등이 있음을 알려주시고 기도를 요청해 오셨습니다. 하도 많이 싸워서 이제는 교회나 예수님에 관해서는 서로 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하는 내용도 덧붙여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말이 통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니겠습니까? 말이 통하는 사회, 말이 통하는 가정, 말이 통하는 부부. 간단하고 매우 상식적인 것 같은데도 이것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고 어렵게 생각되어지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말씀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사실에 절박함을 느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Bible Broadcasting Network,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1: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5장에서 9장 말씀입니다.
3: 제5장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취하여 삭도를 삼아 네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 나누었다가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지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지1은 가지고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지1은 바람에 흩어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가져 네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가져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열방으로 둘러 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스려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 둘러있는 열방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열한함이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도 행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희 중에 벌을 내리되 네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가 전무후무하게 네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너희 중에서 아비가 아들을 먹고 아들이 그 아비를 먹으리라. 내가 벌을 네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의 가운데서 3분지 1은 온욕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지 1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지 1은 내가 사방에 흩으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 즉 그들에게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시원하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 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또 너로 황금케 하고 너를 둘러있는 이방인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능력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 즉 너를 둘러있는 이방인에게 내가 수욕과 조롱을 당하고 경계와 괴이한 것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케 하는 기근의 독한 설로 너희를 멸하러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의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악한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온역과 살육으로 행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4: 제6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작은 산과 시내와 골짜기를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로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이 황무하고 태양상이 훼파될 것이며 내가 또 너희 중에서 살육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 거하는 모든 성읍으로 사막이 되며 산당으로 황무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태양상들이 찍히며 너희 만든 것이 다 폐하며 또 너희 중에서 살육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너희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열방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 중에 남아있는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 피한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로 근심케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필경 칼과 기근과 온역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온역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사륙당한 시체가 그 우상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에 모든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 거하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철양하고 황무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3: 제7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 인자야 주 여호와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말하노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발하여 내 행위를 궁문하고 너의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너를 치러 일어난다니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이 땅 검이나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석히 분을 내게 썼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치는 줄을 네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 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피며 교만이 쌍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판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로 그 모든 무리를 가리켜 말하기를 하나도 돌아갈 자가 없겠고 악한 생활로 스스로 강하게 할 자도 없으리라 하였습니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예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미쳤습니다.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온역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온역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과 달게 골짜기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해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베푸는 날에 그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에 빠지는 것이 됨이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인하여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지었은즉 내가 그것으로 그들에게 오해물이 되게 하여 외인의 손에 붙여 노략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붙여 그들로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초소를 더럽히고 강포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강포가 그 성읍에 찼습니다.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으로 이르러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악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폐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란에 환란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모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방백은 놀람을 옴니듯하며 거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국문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4: 제8장 제6년 6월 5일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임하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어 그 허리 이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이상은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것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보던 이상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 문 어귀 북편에 그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안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의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 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강포로 이 땅에 채우고 또다시 내 노를 격동하고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3: 제9장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사륙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본즉 여섯 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사륙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배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잡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노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배옷을 입고 서기관에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나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 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 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펴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가는 비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2: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에스겔 5장에서 9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 중에 마지막 책입니다. 신명기서 오늘 31장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의 긴 연구를 이제 거의 마치게 되는데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이제 31장부터 34장까지는 모세의 죽음을 예비하는 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행한 다섯 번째 설교가 된다고 보는데요. 우리는 곧 모세 임종을 대하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여기까지의 모든 성경이 모세에 의해서 기록되었다고 우리가 믿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한 이후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는 40년 동안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들과 함께했고 120살이나 되는 자신의 생애를 자세히 기록하여 놓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가 지금부터는 임종을 준비하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임종을 준비하며 하나님을 맞이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교훈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함께 나누도록 하죠.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1장 1절 2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모세가 자신에 대하여 진술한 두 가지 사실을 주목하게 되는데 하나는 이때 나이가 많아서 기력이 쇠하게 되어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나이를 먹습니다. 그러나 모세처럼 120세까지 장수하는 사람이 흔하겠어요? 만약 그렇게 장수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나이가 먹으면 하나님의 사역을 거의 하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모세만이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는 과업에 반드시 필요한 인물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케 하시겠다는 것을 매우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모세의 지도자직은 이제 더 이상 계속되지가 않는 것이죠? 3절로 가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이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후계자로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것인데 저는 만약 후계자를 임명할 권한이 모세에게 위임되었다면 그가 여호수아를 택하였을까? 그런 나름대로 의문을 가져봐요. 사실 모세는 여호수아보다도 갈렙이 훨씬 더 출중하게 보였기 때문에 갈렙을 아마 그 뒤를 잇는 지도자로 세웠으리라고 봐요. 그렇게 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지 않으면 모세도 인간인 이상 그의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을 자기의 후계자로 택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는 그렇게 하였습니다. 모세로서도 그것이 당연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친히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 요단을 건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에 이제 뒤안길로 가고 그 전면에 여호수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31장 이후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커다란 교훈이 주어지게 되는데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행함에 있어서 어느 한 사람만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필요한 적절한 인물을 쓰시고 또 그 사람의 과업이 끝나면 다른 사람을 세워 당신의 역사를 계속해서 완수해 나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제가 아는 교육자 가운데 목사님 가운데 정년이 이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퇴하지 않은 채 당신께서 그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하기를 원하고 또 그래야만 교회가 제대로 세워진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후 그 교회는 전보다 훨씬 놀랍게 부흥하였다고 하는데 그 의미가 뭐냔 말이죠. 우리는 어떤 일에 있어서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아주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떠날 때가 되면 다른 사람을 택하여 세우십니다. 여기에서 지금 모세가 행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6절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어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그랬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그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하며 격려하고 있음을 보게 우리는 앞으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말하면서 계속 그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을 앞으로도 여러 번 목도하게 될 겁니다. 모세는 이미 가데스 바냐에서 쓰라린 과거를 체험했습니다. 그는 저들의 조상이 나름대로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특별히 여호수아는 본인 스스로가 이 가나안 땅에 왔다 갔던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열 지파는 그와 같은 보고를 하고 자기와 이 갈렙은 나름대로 다르게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철저하게 경험한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따라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며 두려워 말고 그곳에 들어갈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7절로 가보시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여호수아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했습니다. 모세는 지금 백성들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있는 것인데 모세의 이러한 행동은 동시에 백성 전체를 그렇죠 여러분 백성 전체를 격려하는 그러한 택이 되는 거죠. 8절로 보면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깨달아서 사실 그와 같은 내용을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6장은 우시아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시아 왕은 선한 왕이었는데 그가 죽었으니 이사야의 심정이 여러분 얼마나 암담했겠어요. 이사야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말하자면 새로운 왕이 등극하겠으나 국군이 완전히 쇠하게 되리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보좌에 앉아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가시지도 않으시며 병들지도 않으시는 거죠. 이사야는 우시아는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서 당신과 당신의 백성들을 지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실은 바로 모세가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그 백성들에게 나는 죽게 되지만 하나님은 돌아가시지 않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와 네 백성들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31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또 살펴보도록 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을까 달기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에게 돌이켜 다른 신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자, 여러분, 저는 오늘날 자기들은 이스라엘의 나름대로의 뭐 자손과 달라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누구도 자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하여 그와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걸 모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여기서 믿음이란 진리의 계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참 이게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참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좀 전에 여러분들 그런 말씀을 드린 거 너무 무겁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다 사람은 그렇다고요. 다 이게 하나님 그 길을 떠나기를 좋아해요, 사람들은요. 그러나 그 길에서 떠나면 죽는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함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 특별히 누가복음 18장 그 8절 이하에 내가 세상에 왔을 때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 마지막 때 그 믿음을 볼 수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사실 헬라어의 이러한 그 질문법은 부정적인 답변을 전제로 하는 것이거든요. 교회의 타락에 대한 신약성경의 이러한 예언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이 시대가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날의 교회를 통하여 온몸을 오싹하게 하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듣게 됩니다. 참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특별히 미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한때 말씀 중심으로 착실히 성장하던 교회가 점차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더니 마침내 믿음을 완전히 버리고 많은 교회를 미국 목사님, 이 메기 목사님도 자주 목격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안 그런가요? 매우 경건한 신앙주의를 고백하던 그 성도가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신만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그렇게 안 될 것이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게 신앙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자만이라고요. 나는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셔야만 나는 그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주님을 붙들 수 있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31장 19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되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란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알을 아노라. 음악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우리는 음악을 통해서 대단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음악에 관한 전혀 문외 아닌 어찌 보면 그러한 우리 가운데서 말해요. 오늘날 교회 안으로 흘러들어오는 그러한 음악의 색깔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참으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다음 32장에서 모세가 그의 마지막 노래를 부르는 것을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노래가 락 음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의 이 말을 무엇으로 하는지 이해하시겠어요? 온전히 라, 그러니까 곧 반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노래다 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친 그 라, 이 반석 음악은 바로 그러한 것이죠. 따라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락 음악도 바로 이러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된 그런 음악이 되어야 한다 보는 겁니다. 24절에서 26절을 봅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신명기가 처음부터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죠. 그것은 처음 두루마리 형식이었으나 아마 그런 형식이었을 겁니다. 아니면은 토판에 이렇게 써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모세 시대에는 두루마리 기록에 두루마리에 기록한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이 율법도 아마 그것에 기록을 했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죠.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미 모세 임종이라고 제목을 붙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데 모세는 이제 백성들에게 대한 그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마치 야곱이 그의 열두 아들을 자기에게 불러 모아가 그리고 손에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처럼 말해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자기 주위에 불러 모아놓고 야곱에게서 태어난 열두 아들은 지금 본성하여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되어서 큰 국가를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세가 그러한 사람들을 이제 불러 모아놓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가 그 마지막 그 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예요. 27절로 30절을 보겠어요.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고든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의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참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 그 30절 보면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그랬어요. 우린 여기서부터 약 3500년 전에 예언한 모세의 이 진술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적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모세가 말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 종말에 사람들이 당신을 떠나서 완전히 부패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에 있어서도 아마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오늘날 주변에서 이러한 것들을 얼마든지 목격할 수 있고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닐 거야. 이게 제일 교만하다고 보는 것이니까요. 그런 면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좇고 그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로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0: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13장 10절까지 말씀. 솔로몬의 죄와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잘못으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로 불리게 되고 남쪽은 유다로 불리게 되죠. 남쪽 유다의 첫 번째 왕은 누가 됩니까? 르호보암이 되고 그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이 되지요. 근데 여로보암은 왕이 되고 나서 어디에서 살았는가 하면 세겜에서 살았습니다. 오늘 보면 12장 25절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여로보암 왕이 어디서 살았어요? 예, 세겜이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세겜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지기 전에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으로 세움받았던 곳이죠. 열왕기상 12장 1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당히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나타난 곳이 세겜이었습니다. 또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묻은 곳도 세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여간에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러한 장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여로보암도 왕이 되고 난 후에 다른 곳으로 수도를 정하지 아니하고 그냥 세겜을 수도로 정하고 자기는 거기서 살며 이제 통치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나중에는 여러분 어디로 바뀌는가 하면 디르사라고 하는 곳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사마리아로 바뀌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23절과 24절에 기록되어 있죠. 한번 잠시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6장 23절 24절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이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두 달란트로 세멜렉에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여기 보니까 디르사라고 하는 곳에서 오므리가 6년 동안 다스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가 이제 사마리아를 사게 되고 나중에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 왕은 또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브누엘을 건축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25절 하반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또 거기서 나가서 브누엘을 건축하고 브누엘이라고 하는 곳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도시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보시면 브누엘이라고 안 되어 있고 브니엘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같은 장소입니다. 브누엘은 어떤 장소지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곳이 바로 그곳이죠. 그래서 이 브누엘을 이렇게 도시를 참 튼튼하게 만들었다. 그러한 말씀인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동쪽으로부터 공격해 오는 적들을 막기 위해서 브누엘을 방어형 도시로 또는 공격형 도시로 만들어 간 것이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에게는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걱정이 있었는가 하면 자기 나라가 언젠가는 다윗의 집으로 넘어갈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염려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자, 12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자기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지금은 내가 북이스라엘의 왕인데 언젠가는 이 나라가 남유다와 다시 합해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여기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명령을 쫓아서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한 번씩 예배를 드려야 하지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속한 도시이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다시 이제 유다의 정통 혈통의 왕에게로 갈 것이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나를 죽이고 이 백성들이 다윗의 후손 정통 왕을 섬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늘 두려운 거예요. 염려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왕인데 언젠가는 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르호보암을 다시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런 늘 불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북쪽의 열 지파를 너에게 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열왕기상 11장 30절 31절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0절 31절입니다.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열두 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열 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열 지파를 내게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열 지파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염려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염려할 필요 없죠. 하나님이 주신 건데 왜 쓸데없는 염려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여간에 이 여로보암은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금송아지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단에 두고 하나는 베델에 두면서 이제 그것이 하나님이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단이나 베델에 가서 그 금송아지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28절 29절 보겠습니다. 28절 29절.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래서 여로보암이 결국 한 것이 뭡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두 개를 딱 만들어가지고 하나는 단에 두고 하나는 베델에 두었어요. 단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도시 이름이고 베델은 이스라엘 최남단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하나 두고 남쪽에 하나. 그러니까 가까운 곳, 편리한 곳에 가서 그걸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베델은 원래 어떤 곳이었는가 하면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곳이 베델이죠. 베델의 원래 이름은 베델이 아니라 루스였어요. 그런데 야곱이 이제 그런 꿈을 꾸고 나서 자기가 베고 자던 그 돌베개를 기둥 삼아 이제 단을 쌓고 그 위에 기름 붓고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붙였습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은 이제 그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거기에 절하게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이 하라고 하니까 이제 또 그렇게 합니다. 자, 12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래서 여로보암도 금송아지에게 절을 하면서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그걸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이제 그렇게 한 것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는 죄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죄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의 제1계명이 뭔가 하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것이고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은 왕위를 빼앗기지 않을까 하는 그 염려 때문에 온 나라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다가 하나님께로부터 크게 참 노여움을 당한 그런 일도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인 양 그렇게 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런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지 모르는지 전혀 관계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제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게 한 것이죠. 그런데 여로보암의 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12장 31절부터 33절 또 계속 보겠습니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열다섯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열다섯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 사람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게 한 일 외에도 또 몇 가지를 더했습니다.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산당들을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당이 뭐죠? 산당이라는 것은 산 위에 지어놓은 이제 우상 숭배하는 장소예요. 그런 산당을 많이 지었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많이 지었을까요? 백성들로 하여금 편하게 우상 숭배하라고. 그러니까 가까운 산 위에 가면 이제 산당들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편하게 마음대로 우상 숭배하라 이거지요. 그래서 많은 산당들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찍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산당들에 대해서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산당들을 다 허물어뜨리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런데 여로보암은 열심히 산당들을 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은 레위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기도 했습니다. 31절 하반절에 보시면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원래 제사장은 여러분 어느 지파 사람들이 하는 거죠?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레위 사람들 아닌 일반 사람들을 마음대로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그 주변에 레위 사람들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레위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랬느냐?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제 이스라엘의 종교를 떠도 고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에 살던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다 남유다로 이사를 갑니다. 그 내용이 역대하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하 11장 13절부터 15절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11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숫 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제사장 안 시켜주고 엉뚱한 지파 사람들에게 제사장을 시켜주니까 이 레위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이럴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다 어떻게 했어요? 유다, 남유다로 이주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원했던 사람들도 그들을 따라서 함께 남유다로 넘어갔다고 그 다음 절 보시면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11장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을 떠나 남유다로 오고 또 하나님을 나름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보겠다고 하는 신실한 사람들도 레위인들 따라서 남유다로 오고 이제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지금 진짜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딴에는 사람들 하여금 예루살렘에 못 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그리고 이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변경시켰습니다. 32절 보겠습니다. 32절. 오늘 본문 32절입니다. 여덟째 달, 곧 그 달 열다섯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그 다음에 33절.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열다섯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날짜를 변경했어요. 그래서 그 날짜를, 이게 무슨 절기에 대한 건지는 제가 여기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이 날짜를 며칠로 했다 그랬습니까? 8월 15일. 8월 15일이 우리나라는 무슨 날이죠? 광복절이죠. 광복절. 그러니까 8월 15일을 이 사람이 정해가지고, 물론 이 달력은 우리와 같은 달력은 아니고 유대인들의 달력이에요. 어쨌든 8월 15일이 마음에 들었는지 8월 15일 날 이제 절기 지키는 날로 그렇게 정해놓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날짜를 변경하고 그렇게 한 것이죠. 또한 이 사람은 자기가 대제사장 역할까지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2절 끝부분을 보겠습니다. 32절 하반절.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다음에 33절 하반절.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원래 하나님은 왕과 제사장과 이렇게 겸직 못하도록 하셨어요. 왕은 왕이고 제사장은 제사장. 이렇게 따로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왕이면서 또 대제사장의 역할까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여로보암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종교 체제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종교와 비슷한 유사 종교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유사 종교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사 종교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유사 종교의 특징은 진짜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편하게 믿도록 해줍니다. 지금 이 여로보암이 한 것이 유사 종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통 그 종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종교와 비슷한데 가만히 보면 완전히 다르잖아요. 금송아지를 섬기게 만들고 제사장도 레위인 아닌 사람들 마음대로 쓰고 하잖아요. 이게 엉망이에요.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거 완전히 다릅니다. 또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 얼마나 편하게 믿도록 해줘요? 산당 많이 만들어놓고 어디 가서 편하든지 마음대로 니네들 마음대로 해라. 아주 편하게 만들어줬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에도 기독교와 비슷한 유사 종교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독교의 유사 종교가 저는 가톨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주교는 여러분 기독교와 비슷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와 천주교의 차이를 몰라요. 천주교도 예수님 믿는 거고 기독교도 예수님 믿는 거고 결국 같은 거 아니냐. 잘 모르는 사람들은 같은 걸로 봐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또 천주교는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편하게 믿도록 해주죠. 기독교는 제한이 많은 것에 비해서 천주교는 제한하는 게 별로 없어요. 술도 할 수 있죠. 담배도 할 수 있죠. 제사도 지낼 수 있죠. 뭐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는 기독교의 유사 종교이지 절대로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천주교하고 기독교하고 뭐 거의 같은 걸로 아는데 이거는 유사 종교지 절대로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간에 이 여로보암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신앙, 그거하고 비슷하게 자기 나름대로 어떤 지금 종교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원하셨던 것이 이런 것일까요? 이상한 종교 만들고 유사 종교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셨던 것일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라셨던 것은 하나님 잘 섬기는 거 바라셨어요. 그리고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하고 하나님 잘 섬기게 만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만 하면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상 11장 37절과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7절 38절입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뭘 원하셨는지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정말 어리석게도 그 역으로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왜 그렇겠을까요? 이 사람의 문제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따른 것이 이 사람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를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생각대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죠. 예,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가 있어요. 차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 생각을 과감하게 접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잠언 3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이 여로보암이 이런 말씀을 좀 기억했더라면 얼마나 좋을 뻔했어요.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자기의 지혜 버리고 자기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믿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했다면 이 사람은 정말 멋진 왕조의 초대왕이 될 뻔했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다가 이 사람은 이스라엘 대대의 가장 악한 왕의 표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 여로보암이 잘못된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경고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본문 13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아주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제단에게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지 않고 그 제단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그 일을 누가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예, 요시아라는 사람이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 유다의 왕들 중에 요시아라는 왕이 나중에 나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말씀은 몇 년 뒤에 이루어지는가 하면 300년쯤 뒤에 이제 실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열왕기하 23장이 있습니다. 이제 요시아라는 왕이 실제로 나타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한 그대로 행하는 것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5절 16절.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시작.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채가 쏟아지리라. 예,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채가 쏟아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은 왜 하셨는가 하면 이제 요시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실제로 사람의 뼈를 그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그 제사장들을 그 제단 위에서 불사라 죽일 것이라는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채가 쏟아지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제 그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여로보암 왕이 어떻게 했어요? 저놈을 잡아라! 명령을 내립니다. 자, 4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4절.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왕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겠죠? 갑자기 어떤 놈이 나타나서 아주 악담을 퍼붓고 저주를 하니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그러니까 당장 저놈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뻗은 그의 손이 갑자기 마비가 돼가지고 움직이지를 않아요.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 하반절.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저놈 잡아라. 그래서 손을 이렇게 내뻗었는데 갑자기 손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마비가 돼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제단이 갈라지면서 그 제단에 있던 재들이 우르르 우수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5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그대로 되었죠. 그러면 이제 여로보암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 이거 내가 진짜 이거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로구나.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되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 본문 6절, 7절 또 계속 보겠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정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그 손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 내 손 좀 고쳐달라고 또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탁을 하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고쳐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기 집에 가서 교제하자. 내가 당신에게 선물 주겠다. 뭐 이런 말을 하죠. 이 여로보암은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요. 자기 손이 마비되는 그런 것도 체험했고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갑자기 제단이 갈라지고 채가 떨어지는 그것도 체험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회개 안 하죠? 그러니까 기적하고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기적 굉장히 추구하죠? 기적하고 구원받는 것하고 사람 회개하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기적 전혀 안 봐도 믿을 사람은 믿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기적을 보고 체험해도 안 믿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로보암이 그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여로보암은 자기의 잘못된 손은 고쳐지기를 원했으면서도 자기의 잘못된 생각과 신앙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이런 말을 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자기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로보암이 이렇게 나올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는가 하면 그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말고 그의 집에 들어가지도 말라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8절, 10절 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들레헴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여로보암의 잘못을 정리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한 것. 이것이 그의 첫 번째 잘못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경고

0: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이 사람의 두 번째 잘못입니다. 여로보암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뭡니까?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다를 것 같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두 번째는 잘못한 것을 알았을 때는 바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 지금까지는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2: 능력의 이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중국에 있는 한 마을에서 홍수를 대비하기 위해 높은 뚝을 쌓았습니다. 하루는 한 노인이 뚝에 개미굴이 많아진 것을 발견하고는 그 뚝이 무너질 위험성이 있다고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노인을 만류했습니다. 이렇게 크고 단단한 뚝이 설마 작은 개미 구멍 몇 개에 무너지겠어요? 라고 만류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센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강은 범람했고 개미 구멍으로 물이 새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이 확장되어 결국 뚝은 무너졌고 인근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인명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아주 작게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고 큰 것만 바라보는데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에서 실패나 불신의 원인이 작은 것을 깔끔하게 마무리 짓지 못함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십니다.

0: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0: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실제 예루살렘 성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그런데 그 성전을 향해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곳이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성전은 도둑놈의 소굴이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누구의 영이 임하여 이렇게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이렇게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성전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도둑의 소굴이다 그랬잖아요. 도둑의 소굴이다.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너뜨려지리라 전반부 말씀입니다.
0: 주님 다시 오심을 찬송하는 내용인데 두려워서요. 굉장히 신났어요. 네, 찬송 굉장히 신났어요. 아, 저는 굉장히 은혜가 되었는데요. 아, 주님 오시는 그날에 딱 두 종류거든요. 하나는 영광 중에 기뻐 뛰면서 주님을 맞이할 사람이 있을 거고 한편은요. 와이고 무서워라. 저 어린 양의 진노에서 누가 우리를 피하게 할까. 산아 날 가려다오 파야 날 가라. 딱 두 종류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찬송은요. 주님 오시는 날 어떻게 맞이한다고요? 기뻐 뛰며 찬송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늘에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고 주님 재림하실 그날에 성도는 어떻게요? 기뻐 뛰며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사랑하는 그분을 맞이하는 그 기쁨으로 맞이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정말 두려운 거죠, 그날이. 그래서 스스로 멸망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어떻게 그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무너뜨려지리라.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에 맞이하지 못할 것들은 이 역사 속에서 무너뜨려져야 돼요. 다 무너뜨려지고 주님 맞이할 그 내용들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러분 경주에서 지진 소식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경주에 방패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경주 근처에 원자력 발전소 많아요. 좀 더 심하게 흔들리면 어떻게 되죠?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할 거예요. 우리가 일본에서 원자력 폭발한 거 보셨잖아요. 그러면 뭐 북한에 핵폭탄 그거 뭐 한두 개 있다고 그러는데 한국에 이 원자력 터지면 핵폭탄보다 훨씬 더 크고 무서운 폭탄들이에요. 이걸 안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진짜 무엇이 무서운 것인지. 원자력 이 열 몇 개가 아마 몇 개죠, 전체? 우리나라 원자력 몇 개예요? 24개 있대요, 24개. 그 한 개가 핵폭탄보다 커요. 그 터지면요. 24개의 핵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진이 일어나도 우리나라 사람 하나도 안 두려워해요. 간이 커요. 아니면 종말의 소망이 너무 강해서 그렇습니까? 경주에서 굉장히 지진이 일어나더니요. 5월 5일 날 전라남도 구례에도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2년 전에도 구례에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는 안전지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발 딛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발 딛고 살아가는 이 땅 자체가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믿는 것들이 땅에 기초한 것도 다 무너져 내린단 말이에요. 땅이 심하게 흔들리면 땅에 속한 모든 기초한 것도 다 무너져 내릴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이 땅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지진 소식 날 때마다 아, 이 땅은 어떤 곳이다?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는 곳이다. 그죠? 그러면 영혼의 안전지대는 어디냐? 그거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어느 나라로 가면 안전해요? 아, 벌써 답이 나오는데 하늘나라가 안전해요. 하늘나라 안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 세상엔 안전지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성전이죠. 야, 이렇게 되면 이제 설교가 쉬워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요?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천하의 모든 신들은 다 우상들의 가짜 신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잖아요. 이거 주변 나라도 알아요. 바빌론도 알고, 예? 저 헬라 제국도 알았어요. 페르시아 제국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짓도록 막 은금을 보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데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선지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되리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인, 그 표가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래서 회막이라고요. 회막. 만날 회자예요.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장소가 회막, 미팅하우스예요. 성전이란 말이죠. 그 성전이 이스라엘이 있죠. 다른 나라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인이고 표예요. 그런데 이 성전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는 거잖아요. 성전이 무너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갈 때에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예루살렘 성에서 떠나버려요. 동쪽 산으로 올라가요. 그 동쪽 산이 감람산입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올라가세요. 오늘 아침에. 지금 이 산으로 올라간다는 이 개념이 예루살렘 떠나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는 게 십자가 지는 그 감람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미 에스겔은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떠나서 산 위로 올라가 버려요. 그리고 하늘로 날아가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 시대에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면서 예루살렘의 멸망한 것을 이미 구약에 다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이 재건되었지만 성전이 재건된 이 성전조차도 예수님께서 무너진단 말이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단 말이죠. 자, 이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 19장 한번 보십시다. 예, 마태복음 바로 뒤에 예, 누가복음 19장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심이 이르시되 이 지난주에 보았잖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수님 성을 보고 우셨어요. 왜 우셨어요? 곧 멸망할 성인데 평화에 관한 소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뜻이 뭐예요? 평화의 도시. 예루 도시 성읍 살렘. 그럼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예요. 평화의 도시인데 평화의 소식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죠.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진짜 평화의 도시인 예루살렘에서 평화의 왕을 맞이 안 했어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에서. 그래서 예수님 우시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몰라도 너희는 평화의 왕을 알아야 되지 않니? 라고 예루살렘 보고 우시는 거예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심이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볼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평화의 왕이 오셨는데 그 평화의 왕을 맞이하지 않으니까 이 예루살렘이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둘러싸이고요. 토돈 흙으로 담을 쌓아서 흙으로 성벽을 쌓아서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성 안에 있는 아이들을 돌 위에 메어칠 것이고 자식들을 땅에 메어칠 것이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당시에서 약 몇 년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약 40년 뒤에. 40년 뒤에 일어날 일이 예수님 눈에 보여요. 근데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우시고 계시는 겁니다. 4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보시고서. 21장 보십시오. 누가복음 21장 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흐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오늘 본 말씀도 마찬가지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예수님이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 멋있죠? 이 대리석 한번 보세요. 이거요, 46년 동안 계속 지금 정축되고 있는데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헌물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성전을 막 자랑해요,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 첨 놓이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은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과 예루살렘의 무너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의 무너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무너짐이에요. 그래서 24장은 온 세상의 멸망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5장에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성전이 무너지는 그 일이 예루살렘의 멸망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멸망임을 24장과 25장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우시면서 평화의 소식을 전했지만 그러나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평화의 소식을 거절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미 구약에서 다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는 이런 말씀들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이스라엘 역사 그 앞에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바빌론에서 완전히 성전이 불타고 돌 위에 정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진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옛날에 있었던 그 일들이 지금 또 일어날 거란 말씀이죠. 왜요? 평화의 왕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이 그렇게 무너질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는지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구약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알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이 무너지려는 말씀도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미가서 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입니다. 미가 3장 8절. 네, 구약 1292쪽. 어떤 성경은 1415쪽 될 것입니다. 이런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3장 5절부터 보죠.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 도다. 이 선지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바치면 복 받는다는 거죠. 바치지 않으면 저주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고 입에 무엇을 채우지 않으면 저주를 선포하는 자들이죠.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려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려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거짓 선지자들은 바치면 복받는다 안 바치면 저주받는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미가 선지자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당시에 제사장들에게 나와서 제물을 바치고 하는 사람들에게 축복해 줬어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서 야곱의 죄를 고발하는 거죠. 9절입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는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지약으로 건축하는 도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든든해요. 이러면 성이 든든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뭐로 건설하고 있습니까? 피로.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 산이 시온산이에요. 그래서 시온산 해도 되고 예루살렘 해도 됩니다. 그 시온 예루살렘을 피로 제약으로 건축하고 있어요. 와 성전 멋있다. 아름답다. 라는 그 성전이 피와 제로 건설되고 있단 말이죠. 11절입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 솔로몬 성전이죠. 이 당시는 그 성전을 꾸미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해요?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하고 제사장은 삭을 위해서 교훈하고 선지자들은 돈을 위해서 점을 쳐주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성전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그렇게 믿죠. 성전이 있는데요. 제사를 드리는데요.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하는 너희들의 그 하는 짓이 피와 제약으로 성을 건설하고 성전을 유지하는 것이 도둑놈들의 짓이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 이렇게 책망을 해요. 이때가 히스기야 왕 때예요. 그런데 미가 선지자 안 죽였거든요. 약 100년이 지납니다. 약 100년이 지나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히스기야 여호야김 왕 시대예요. 여호야김 왕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선지자 노릇을 하는데요. 안식일날 성전을 향하여 몰려오는 사람들 앞에 가로막고 섭니다. 그게 예레미야 7장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왜 옵니까? 아, 성전이잖아요. 성전에 왜 옵니까? 아, 성전에 함께 제사 드려야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가 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 살 거 아닙니까?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실제 예루살렘 성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그런데 그 성전을 향해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곳이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성전은 도둑놈의 소굴이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누구의 영이 임하여 이렇게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이렇게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성전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도둑의 소굴이다 그랬잖아요. 도둑의 소굴이다. 예레미야 26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입니다. 26장 전체를 제가 다 볼 겁니다. 좀 빠르게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때에 미가 선지자가 성전을 향하여 책망했을 때 미가는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당시에는 정말로 선지를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라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를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왜 예루살렘 성전 앞들에서 거기에 예배하러 오는 자들에게 도둑놈의 소굴이라고 하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피와 제약으로 건설한다는 이런 말을 이런 고발을 하게 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책망을 듣고 주께로 돌이키라고. 성전에 부지런히 나가서 제사 드린다고 주께로 돌아온 게 아니라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도둑의 소굴이라고. 그렇다면 이 도둑의 소굴이 어디가 도둑의 소굴입니까? 제가 한국 교회라고 안 그러겠어요. 우리 넓은 교회잖아요. 이게 도둑의 소굴이라는 거예요. 이게 도둑의 소굴이라 그러면 맞아요. 우리가 정말 도둑의 소굴이 맞습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가득합니다. 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되는데 뭐 도둑의 소굴이라고? 니 한번 보자니 그럼 다 도둑의 소굴이 말이야 하고 한번 붙자. 이게 누구예요? 어떤 모습이에요? 멸망하는 이스라엘 모습이었어요. 오늘 교회를 보고. 뭐 교회는 예수를 세 피로 값주고 산 성도기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를 당을 마치 성전을 할 때 이게 도둑의 소굴이라고 할 때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도둑의 소굴입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했고 장사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도둑의 소굴이 맞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되는데 뭐 진짜 우리가 이렇게 착하게 하는데 도둑의 소굴이란 말이냐?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배하러 오는 자들에게 한마디도 가감하지 말고 말해라. 그러면 혹시 너희가 뜻을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멸망시키려 했는데 뜻을 돌이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6절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실로에 옛날에 회막이 있었던 장소예요. 그리고 회막이 있었는데 회막이 옮겨지니까 실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냥 돌무더기예요. 그냥 수풀이 자라는 황무지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성막이 있었던 장소가 황무지가 되어 있는데 너희가 내 말 듣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 예루살렘 성전 있는 이곳이 뭐가 된다고요? 실로처럼 되리라. 황무지가 되리라. 여호와가 뛰어놀리라. 들짐승이 뛰어도는 장소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7절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이제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8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아, 성전을 보고 하나님께서 도둑내 소굴이라고 했다고 이 성전이 거짓말이라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라는 이 말을 했는데 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시대와 똑같지 않아요? 이 성전은 헐라. 내가 3일 만에 이렇게 하겠다니까 예수님 뭐라고 고발해요? 성전은 흐는 놈이라고 그렇게 고발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 신약에 예수님이 똑같이 보여요. 이놈 네 반드시 죽어야 되리라.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잡아 죽이려고 모여들었어요. 10절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으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성전 무너질 것이다. 예루살렘 무너질 것이다. 이러니까 이놈은 죽어야 마땅하다.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지향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말 안 듣고 날 죽이는 거 상관없다. 죽이려면 죽여라. 죽이려면 죽이라.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라 라고 했단 말이죠. 오늘 이 말씀 하려고 그랬는지 오늘 아침에 새벽 마치고 집에 가서 6시 반쯤 잠시 눈을 붙였어요. 근데 몸이 피곤했는지 뭐 꿈자리가 이 시끄러운 거 있잖아요. 개꿈이에요 완전히. 근데 그때 잠시 꿈을 꾼 내용이 뭐냐 하면 내가 오늘 이제 교회 설교하러 와야 되잖아요. 오는데 누가 날 죽인대요. 내 이름도 알아요 그 사람. 내가 공개는 안 하겠어요. 근데 절대 그 사람이 아닌데 날 죽인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한테 여보 내가 가면 날 죽인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먼저 갔어요. 가는데 이 개꿈이에요. 가는데 그 이제 예배 시간 다 돼서 11시에 이제 설교하기 위해서 내가 뒤에 앉았단 말이에요. 뒤에 앉았는데 세상에 이 앞에 어떤 여자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어요. 가면 우리 교회가 아니라. 가끔씩 그런 꿈을 꿔요. 막 그 시간이 늦었는데 막 옷이 안 입어지는 거 있죠. 꿈속에서. 자. 그러니까 보세요. 예레미야 선생 지금 뭐라고 말해요? 아, 날 죽이려면 죽이세요. 죽이세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이 날 죽이면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에 돌리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에게 그대로 일어난다니까요. 정말 신기해요.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이 오늘 예수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나중에 그대로 한번 또 찾아볼 겁니다. 16절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근데 놀랍게도 몇 사람은 또 있어요. 남은 자들이 있어요. 아니 죽이면 안 된다는 몇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나중에 아히감이 보호해줘요. 자 그렇게 죽이면 안 된다.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 그러자 그 지방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스의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읽으십시오.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랏 여아림 스마의 아들 우리아라.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아니죠. 선지자 우리아입니다.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대하여 경고하여 예언하며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며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아를 애굽으로 도망갔는데 잡아와서 죽여버렸어요.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의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해. 예레미야도 죽이려 하는데 어떤 몇 사람이 예레미야를 보호해줘요. 그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마틴 루터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주들이 영주가 루터를 보호해 주었어요. 그런 것처럼 남은 자가 있어요. 그 시대 남은 자들이 있어 예레미야를 보호하고 그런데 우리아는 죽임 당해요. 자, 이러하기에 이제 예루살렘은 어떻게 됩니까? 망하죠. 예레미야의 말 안 들어요. 우리야 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망해요. 예루살렘 성전 불태워집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3년 동안 보호해요. 그럴 때 그 아이에 얼마나 엄청난 재앙이 일어났습니까? 사람을 잡아먹어요. 굶주리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요. 불태워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집니다. 성전 무너졌죠. 나라 망한 줄 알았어요. 그 당시에. 근데 예레미야는요. 망할 때 이미 예언해 놓았습니다. 비록 망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70만에 돌아오리라. 그래서 70만에 돌아왔어요. 고레스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은 옛날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면 너무너무 초라했습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약 400년이 지났습니다. 약 400년이 지났을 때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그 스룹바벨 성전을 철거하고 새로운 멋진 성전을 만들어내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헤롯이에요. 여러분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정통 유대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헤롯이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로마 황제로부터 유대의 왕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유대 왕이 되고 나서 어마어마한 건설들을 많이 가이사랴 지역에 그 총독의 관저도 짓고 어떤 항구도 건설하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많이 해요. 건축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면서 자기 업적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서 BC 18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시작합니다. 헤롯이. 그렇게 해서 헤롯이 죽기 전에 1차 성전을 완공하는데 부대 시설을 완공 계속 정축하는 것이 무려 46년 동안 정축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본 그 성전은 무슨 성전이에요? 헤롯이 정축한 성전이에요. 어마어마한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을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했단 말이죠. 예수님 이 대리석 한번 보세요. 이 헌물 한번 보세요. 헤롯이요. 그 유대 민족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이런 내용이 그 요세푸스라는 사람은요. 이 당시에 유대인이었는데 로마의 항복에서 로마의 장교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요세푸스는 실제 예루살렘 멸망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이 유대 고대사가 이만큼 두꺼운 내용이 있는데 거기서 헤롯이 어떻게 왕이 되는 과정과 헤롯이 어떻게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과 그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내용도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AD 63년경 완공이 돼요. 63년경. 그리고 AD 66년경에 가이사라 지역에서 데모가 일어나는 거죠. 그 가이사라에는 로마 주둔군이 있는데 예루살렘에는 그 로마의 수비대가 파송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라에서 반역이 나서 로마군을 이겨요. 이 반역한 무리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게 무슨 운동이 되죠? 독립운동이 되잖아요. 근데 요세푸스가 이 사람을 기록할 때 그걸 강도로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가이사라에서 반역이 일어나서 로마를 물리치게 되고 예루살렘까지 오는 겁니다. 예루살렘까지 와서 로마의 수비대를 물리치니까 로마가 가만히 있겠어요? 누구를 보냅니까? 디도, 성의 디도, 티투스.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보위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요. 토둔을 사요.
성을

0: 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던 그들이 로마군이 포위하고 있을 때 먼저 성에 불을 질러버려요. 왜? 그러면 도망갈 줄 알고. 왜? 예루살렘 안에는 지하 요새가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갔는데요. 그때 로마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9만 7천 명, 예루살렘에서 죽임당한 자가 110만 명이에요. 그 작은 도시에 왜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몰려와서요?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예요. 그러면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오면 200만 명이 넘어요. 그때 이 요세푸스 기록에 하면 대제사장들이 양의 수를 해야 하는데 26만 마리예요. 제물로 바친 제물이 약 26만 마리인데 한 사람이 한 마리 바치는 거 아니에요. 최소 단위가 10명이에요. 그러니까 10명이 양 한 마리를 바칠 수 있어요. 좀 더 가나면 15명이 될 수 있고 가족이 많으면 20명이 양 한 마리 바치면 되는 거예요. 그럼 26만 마리 같으면 최소 10명이라도 몇 사람이 모인 거예요? 예, 260만 명 넘게 모인 거예요. 거기에 불이 질러지고 로마 군대가 쳐들어왔으니까 아이를 땅에 메어친다 그랬잖아요. 실제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불이 타고 났으니까 이러면 성전 안에 뭐가 가득해요? 금으로 단장한 것이 많아요. 수많은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금을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성전에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금을 캐내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 성전에 돌멩이 어떻게 붙어 있으면 다 깬 거예요. 그 벽 사이로 금이 들어가 있는 걸 찾아내려고. 그럼 예수님께서 40년 일어날 토둔을 사하리라, 아이를 메어치리라, 돌 위에 돌 하나 남자 다 무너지리라, AD 70년 그대로 다 일어났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그렇게 무너진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죠. 그러면 지금 AD 70년에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그 이전에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이미 있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내고 또 보냈는데도 그들은 선지의 말을 안 들음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그 옛날의 그 모습이 이제 그대로 예수님이 또 일어났단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인간은 죽다가 살아나도 인간 안 된다. 죽을 위기에 처하면 살려주세요. 살려만 주시면 내가 무엇을 합니다. 라고 했지만 살아나면요.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올 때 마음 달라요. 인간은 죽었다 살아나도 안 돼요. 개선이 안 되는 인간입니다. 고쳐지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예루살렘 멸망을 그렇게 눈으로 보고 있었는데도 하는 소리가 뭐예요? 우리는 예레미야 시대에 있었다면 선지자를 핍박하지 않았을 것이라. 그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웃기지 마라. 너희는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 조상의 양을 채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조상의 양을 채우고 있는데 이런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하게 된다면, 주여 내가 당신을 십자에 못 박아 죽여라고 고함 지른 자가 바로 저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이 대신 죽지 않으면 안 되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흐려버리라. 왜? 도둑내 소굴이니까.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흐려버리라는 이 제목이, 이 말씀이 예수님을 십자에 처형시키는 제목이 되는 거예요.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으신 말씀의 후반부 말씀을 전해드리시겠습니다.
2: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과 하루를 열어가는 청취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현실의 삶 속에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많은 정보와 함께하며 살아갑니다. 그중 하나인 소셜 네트워크인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소개해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가입하여 사용하는데요. 우리도 이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이용하여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전하는 일에 좋은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생각과 기회를 이 도구를 활용하여 전도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며 그로 인해 믿음을 갖게 함으로써 구원을 얻는 감사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 BBN 한국어 방송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많은 분들이 말씀을 비롯해서 감사와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만약 BBN 페이스북 친구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우측 상단에 페이스북 트위터의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 하실 때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앞에 장애가 있어도 믿음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3장 8절을 보면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그랬어요. 아, 요단강 물로 그냥 들어가려는 거예요. 그럼 들어갔을 때 거기에 요단강 물이 갈라진 거죠. 어느 강연에 초청받은 강사 한 분이 하나님을 믿고 강에 발을 내딛는 지혜에 관해서 사례를 들어가면서 강연을 했대요.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의 엄격한 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경의 진실을 말하기로 한 어떤 목사님에 대한 얘기했다는데요. 이 목사님은 증오범죄라는 죄목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대요. 그리고 30일 동안 감옥에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법원은 그 목사님이 성경을 개인적으로 해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따르도록 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참 지혜로운 판사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도 물속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강변에 머물러 있을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했습니다. 이제 이분들은 홍수가 날 정도로 수위가 높아진 요단 강가에 서 있었는데 그들이 한 발걸음을 내지자 내딛자 하나님께서는 물이 빠지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한 거죠.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닿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그 물이 그쳤다. 아, 하나님의 기적이죠. 믿음으로 행동하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앞으로 전진할 용기를 주셔서 성경의 진리를 말할 수 있게도 하시고 미지의 영역으로 발을 내딛게도 하십니다. 이 감옥에 가셨던 목사님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법정에서는 그분의 설교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에서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고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십니다. 두려운 상황에 직면해서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이 두려웠던 때가 여러분에게도 혹시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앞으로 나가도록 그때 어떻게 도와주셨나요?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용기가 정말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믿음으로 발을 내딛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다른 점을 간단하게 말하면 그것은 바로 행함과 믿음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착하고 선한 삶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는다고 가르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의 믿음에는 합당한 행동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행동이 불신자처럼 행동되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도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이 행함으로 나타내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8개 국어로 1971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오래전에 새들백교회의 리그 워렌 목사님이 현대 크리스천 삶의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개인주의, individualism. 두 번째는 격리된 삶, isolation. 이 두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나만 챙기면 된다는 개인주의가 당연히 서로의 분리를 낳을 수밖에 없죠. 격리된 삶의 패턴을 낳을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은 것이 반복되게 되면 크리스천 삶이 건강해지지 못한다 그런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요즘은 이것이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오히려 격리된 삶, 혼자 사는 삶을 추천하는 그런 분위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우리 삶을 나누어 놓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혼자 사는 것을 추천하고 집안에 격리된 삶을 살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직장 근무도 집안에서 해야 되고 교회 모임도 가정에서 모여야 되고 친구도 식당에서 만날 수가 없고 카페에서 모이는 것도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홍마켓 같은 곳에 갈 일이 있어도 6피트 거리 이상 떨어져야만 되는 이 나눔의 삶을 경험하게 되죠. 최근에는 외출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얼굴을 대면하여 대화하는 것조차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조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현상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좀 편리한 면도 있습니다. 입으로 사람들과 말을 섞지 않아도 되고 또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니까 남의 욕하는 죄를 지을 필요가 없죠. 과학에는 모이면 뒷담화도 하고 까십대는데 지금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차들이 안 다니니까 트래픽이 하나도 없고 LA 공기가 그렇게 맑을 수가 없어요. 여자분들의 경우는 마스크를 해야 되니까 굳이 얼굴 화장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얼굴에 3분의 1을 가려야 되는데 화장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옷 입는 것도 쉬워졌어요. 캐주얼한 것 아무 곳이나 입어도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꾸안꾸 스타일이라 그렇게 부른대요. 꾸안꾸, 꾸민 듯 안 꾸민 듯. 이와 같이 마음껏 캐주얼에 나가도 괜찮은 이런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져온 아픔도 굉장히 많습니다. 혼자서 그것도 집안에만 있다 보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마음이 다운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우울증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현상은 코로나를 앓을 경우에 병원에 가족이 방문하는 것 자체가 허락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얼마 전 뉴욕타임즈에 보스턴에 있던 한 여자 의사 한 분이 글을 기고했는데요. 그분은 하버드 의과대학의 패컬티로 섬기고 보스턴에 있는 한 병원의 ICU에서 근무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글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When you die of coronavirus, you die alone. 당신이 만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어야 된다면 홀로 눈을 감아야 된다. 실제로 그녀가 근무하는 병원에 한 노인이 임종을 하시는데 아무런 가족도 찾아올 수가 없었어요. 결국 마지막 호흡기를 뗄 때에 빈 의자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다가 숨 거두는 모습을 보았다고 기재를 했습니다. 얼마나 아픈 현실입니까? 저희 교회 제인 전도사님도 지난주간에 할머니가 양로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가족 중에 누구도 면회가 허락이 안 돼서 홀로 마지막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제니는 선의 말씀이 하면은 She said it was the saddest part of all. 모든 것 중에 가장 가슴 아픈 일이 이와 같은 것이었다. 그런 고백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Physically, socially 서로 멀리 떨어져 살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크리스찬 삶 자체도 이와 같이 거리를 두어야 될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삶의 본질은 죄악 때문에 갈라지고 깨어졌던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다시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러므로 성경이 제시하는 참된 크리스찬 삶의 본질은 사랑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거리가 떨어졌던 우리 인간을 다시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나누어졌던 모든 허물들을 허무시고 다시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땅히, 세상 사람들은 거리 두기를 강조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거리를 좁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거리를 두어라고 강조한다고 해서 마음도 멀리하고 사랑도 멀리하고 각각 분리된 가운데 살아간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가치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사랑의 거리를 좁혀야 하는 것입니다. 분리되고 나누어진 삶의 벽을 깨뜨리고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이룰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누어진 간격을 다시 줄이고 참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신 대로 고린도 성도들과 바울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었어요. 나눔이 있었습니다.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했든지 고린도 성도들과 자신과의 관계를 좁히기 위해 애쓰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잠시 보시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시길 원하신다면 배경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 설교 때 다뤄드렸습니다마는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보낸 후에 그는 다시 한번 급한 마음으로 고린도를 방문했습니다. 왜냐하니까 고린도 전서를 보낸 후에도 여전히 교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급한 마음에 고린도를 방문했는데 교회 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반대자들에 의해 수모를 당하고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흔히 근심의 방문, painful visit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근심했기 때문에 그 방문의 이름을 그렇게 기록한 것 같습니다. 에베소로 다시 돌아온 이 바울이 바울의 본래 심정대로 한다면 곧장 다시 고린도로 가서 대적자들을 호되게 다루고 성도들을 할시하게 책망하는 것, 이게 바울이 할 수 있는 본래적인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 그렇게 하게 되면 자칫하면 교회가 완전히 분열될 가능성도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아는 바울이 이와 같은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지 않고 사실은 편지 한 통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내가 고린도를 가지 아니한 이유는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to spare you, 너희들을 다치지 않게 보호하기 위함이다. J.B. 필립스가 번역한 성경을 봤더니 to avoid hurting you, 너희들에게 상처를 안겨주지 않기 위함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사도 바울의 의도는 이것입니다. 내 성격대로 하면 당장 가서 부딪히고 싸우고 싶지만 혹시 그렇게 했다가 너희들을 다치게 하면 어떡할까, 이것만은 피하고 싶다. 그래서 바울은 잠시 동안 방문을 연기하고 가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걸 보게 되면 바울에게는 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 감정이 대립할 때는 잠깐 쿨다운하는 것이 지혜예요. 요즘 젊은 부부들을 보게 되면 이걸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저 성격대로도 하고 부딪힐 때 부딪히다 보니까 다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잠깐 쿨다운하고 피하는 것이 지혜예요. 오래전에 소개해드렸지만 미국 사람들이 하는 그 조커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50년을 함께 산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은 건강한데 부인은 골골했어요. 나이는 비슷한데 왜 남편은 건강한데 부인의 몸은 골골한가 물었더니 대답이 이와 같았습니다. 저희들이 결혼할 때 약속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살다가 둘이 서로 싸울 일이 생기게 되면 두 사람 중에 잘못한 사람이 바깥으로 나가서 30분을 걷고 들어오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지난 50년 동안 싸울 때마다 남편이 나갔대요. 아시겠지만 부부 싸움은 항상 남편이 지잖아요. 남편이 잘못하기 때문에 50년 동안을 나가서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50년 동안 매일 나가 걸었던 남편은 건강해지고 집안에 그냥 가만히 있던 부인은 골골할 수밖에. 물론 웃자고 만든 스토리이긴 하지만 서로 부딪힐 때는 잠깐 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당장 가서 그들과 부딪히는 대신에 한 통의 편지를 보냈는데요. 이 편지에는 자신의 아픔과 진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별 말씀이 하면은 그것을 눈물로 선편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의 진심을 담은 간절한 편지였다고 할 수가 있죠. 이 편지는 에베소 있을 때 바울이 쓴 것 같고요. 아마 디도 편에 고린도로 보낸 것 같습니다. 이 편지는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는 두 통이 아니라 사실은 네 통이었어요. 제일 첫 번째 선편지가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우리 흔히 말하는 프리비어스 레터, 사전 편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5장 9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선편지에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고린도 전서를 적으면서 본인이 선편지 이야기하는 것은 고린도 전서 전에 또 한 편의 편지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프리비어스 레터라고 합니다. 두 번째 선편지가 고린도 전서, 이것을 우리가 목회 편지라고 부르죠. 그리고 세 번째 선편지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눈물의 편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보낸 것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고린도 후서가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신약 성경에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두 개만 남아있지만 원래는 눈물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4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 편지를 보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쉽게 표현하면 나는 아직도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 내 사랑은 변함이 없다, 이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선편지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는 여러 가지 면에서 거리가 참 멀었습니다. 마음도 나뉘어져 있었고 생각과 뜻도 달랐습니다. 더구나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 있고 그들은 고린도에 있지 않습니까? 지리적인 거리를 계산하자면 600km가 넘는 거리예요. 더구나 그것도 바다 건너편에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physically, socially, even mentally 그들의 거리는 멀고 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이와 같이 피지컬리, 소셜리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너희들을 향한 나의 사랑은 가까이 있다, 변함이 없다,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눈물의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크리스천 삶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살다 보게 되면 부딪힐 때가 있죠. 또 본의 아니게 멀리 떨어져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나의 사랑만은 변질되지 아니하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누어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사랑으로 달려가기 시작할 때에 오히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즘 세상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캠페인하고 있지만 여러분과 저는 사랑의 거리 없애기를 캠페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에는 거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의 거리는 제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막힘이 없도록 하신 것이 사랑의 본질이기 때문에 사랑의 거리는 제로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웃거리 관계도 마찬가지. 세상은 점점 멀어지고 나눠질 것을 강조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과 저는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크리스천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나눔과 격리를 강조하는 시대인데 이와 같은 세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의 거리를 줄일 수가 있을까? 할 수만 있다면 사랑의 거리를 제로로 만들 수가 있을까? 여기에 대한 몇 가지 비결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거리를 좁히려면 제일 첫 번째로 동기가 건강해야 됩니다. 이 참된 사랑은 항상 동기가 순수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왜곡된 사랑에는 불순한 동기가 개입되는 경우가 많죠. 이 불순한 동기가 개입되면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방문을 연기하고 편지를 보낸 그 이유를, 동기를 오늘 24절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라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라. 여기서 주관한다 이 말의 뜻이 바로 컨트롤한다 그런 뜻이에요. 컨트롤한다. 헬라말 원어는 큐리에우오. 이 큐리오스란 단어가 롤드, 주님이란 단어죠. 그런데 동사형인 큐리에오가 되면 다스린다, 룰한다, 도미네이트한다, 혹은 to take control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확대 성경이 있습니다. Amplified Bible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Rule like dictators. 마치 독재자처럼 군림한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이와 같은 동기는 위험한 동기인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상대를 대할 때에 누군가를 컨트롤하고 룰 오버하고 독재자처럼 군림하려고 하게 되면 그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고 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동기는 컨트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는 것이다. 너희들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가 되고 싶다. 이것이 바울의 열망이고 바울의 동기였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not to control but to serve. 내가 누구를 지배하고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도와줌으로써 그 사람의 행복이 극대화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관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사도였기 때문에 본인의 권위를 가지고 얼마든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컨트롤할 수도 있었어요. 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는 너희들을 도와주는 자가 되고 싶다. 섬기는 자가 되고 싶다. 이와 같은 자세를 견지했기 때문에 취약까지 갔지만 결국은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이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를 컨트롤하려고 할 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반대로 사랑으로 섬기고 돕겠다고 하면 깨어진 관계도 오히려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실 때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돕는 배필이라는 이 단어가 헬퍼란 뜻입니다. 돕는 자란 뜻인데요. 킹 제임스 버전은 조금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이 헬프 밋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걸 제가 굳이 한국식으로 좀 번역을 하자면은 가장 적합한 도움자다 그런 뜻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필이니까 이보다 더 적절한 도움자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최소한 저는 우리 와이프를 볼 때 진짜 가장 적합한 도움자다 이 확신이 저에게 있어요. 잘 돕고 계십니다. 잘 숨기고 있었어요. 자, 그랬는데 창세기 3장 16절을 보시면은 타락한 후에 이것이 변질되게 됩니다. 자, 처음에는 분명히 돕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적합한 도움자가 되라고 세워주셨는데 타락한 후에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런 징벌을 주시는데 그 징벌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제일 먼저 해산의 고통을 더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본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해산의 고통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범죄하지 않더라도 해산의 고통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더하는 것입니다. 멀티플라이. 아픔을 고통을 더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옛날 번역인 개역 한글에서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어떤 성경학자는 이것을 여자가 남편을 디펜드하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여자가 성적으로 남편을 사모하게 된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시는데 제 개인 생각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원문을 보시게 되면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원문 그대로를 번역해드리면 Toward your husband, your desire. 동사가 없어요. 비동사가 없습니다. 그냥 너의 남편을 향하여 너의 열망이 있다 그렇게.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은 Your desire shall be to your husband. 너의 마음에는 모든 열망은 남편을 향하고 있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걸 쉽게 표현하면 여자가 남편을 장악하고 독점해서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 어떤 분은 이 말을 이렇게 잘 비유하겠습니다. She wanna be in charge. 그가 잡겠다는 것입니다. 그가 in charge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New Living Translation은 아예 그 창세기 그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You will desire to control your husband. 너는 앞으로 너의 남편을 컨트롤하고 싶어 할 것이다. But he will rule over you. 그러나 그 남편은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내는 남편을 컨트롤하려고 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려고 하면 일어날 수 있는 필연적 결과가 뭘까요? Ongoing conflict. 계속적인 다툼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관계성의 그림이 아니에요. 이 존 파이프 목사님의 말씀 빌리자면 이것은 죄성이 가져온 가장 어글리한 픽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래전에 한국에서 유행했던 간 큰 남자 시리즈니 공처가 시리즈니 이게 다 이런 문맥에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아내를 똑바로 쳐다봤다고 두들겨 맞고 말 대꾸했다고 두들겨 맞고 어떤 나이 드신 노인 한 분은 아침에 눈 뜬다고 두들겨 맞고 왜 깼냐는 것이죠. 미국에도 유사한 그런 조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회학회 연구의 보고에 의하면 여자의 궁극적 꿈은 두 남자를 한꿈번에 얻는 것이래요. 꿈속에서 한 남자는 음식을 만들고 있고 또 한 남자는 청소를 하고 있는 거. 이게 여자분들의 꿈이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중심적인 본인의 니드를 채워주는 쪽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이와 같은 상태에서는 아름다운 관계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는 다 동일하게 이와 같은 sinful desire가 있어요. 상대를 주관하고 싶어하고 컨트롤하고 싶어하고 내 수하에 두고 싶어하는 이와 같은 욕심이 있는데 이것을 내려놓고 not to control but to serve, 내가 누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도와주려고 할 때 그때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거리를 좁혀가려면 결단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 바른 결단이 바른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2장 1절 말씀 보시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가졌던 사도 바울의 결단이 다음과 같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다. 영어 성경 보시면 I determined not to come to you again in pain 혹은 in sorrow, 근심 중에 슬픔 가운데 다시는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하기도 determine했다, 결단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근심 중에 나아간다는 이 표현은 아까 말씀드린 근심의 방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painful visit. 사도 바울은 이미 근심의 방문을 통해서 개인적으로도 상처를 받았지만 고린도 교회에도 데미지를 안겼어요. 이 상황을 나중에 성도들이 듣고 나서 당황해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사도 바울을 며느리 쫓아낸 이 사건에 대해서 교회 자체 내에서도 많은 어려운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바울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똑같은 상처를 안기는 케이스라면 차라리 내가 가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향해서 상처를 안길 때가 있죠. 한번 상처를 안겼으면 됐지 또 상처를 안기고 또 상처를 안긴다면 그 관계가 어떻게 바로 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번이면 족하다, 내가 한번 상처를 안겼으면 that's good enough, 또 내가 상처받았으면 됐지, 이것 때문에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다시는 하지 않겠다, 이게 소위 말하는 사랑을 위한 결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바울이 이와 같은 결심을 하게 됐을까요? 2절 말씀 보시면 그 결심을 하게 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사실 우리말 이 번역은 조금 애매하기도 하고 금방 머리에 잘 안 들어와요, 그 의미가. 그런데 공동 번역을 보시면 훨씬 더 알기 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에게 슬픔을 안겨주는 셈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좀 오역하자면은 나를 케어하고 나를 사랑할 사람은 당신뿐인데 내가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어떻게 그것이 나의 도리겠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사람들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합니다. 여기서 내가 선 것은 고린도전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눈물의 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 눈물의 편지를 쓴 이유는 내가 갈 때에, 지금은 당장 가지 않아야지만 나중에 갈 계획이 있었고 실제로 바울은 고린도 지역을 다시 한번 방문합니다. 근데 내가 다시 너를 방문했을 그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즉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성도들이죠. 근데 나를 마땅히 기쁘게 할 너희들이 근심하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게 될까 염려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저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진짜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관심사는 자기 자신의 안위가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의 자존심도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포지션을 지키는 것도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바울이 며느리에서 쫓겨날 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바울이 학벌이 부족합니까? 집안이 잘못됐습니까? 귀족 집안 출신이고 곱게 자란 사람 아닙니까? 정말 견딜 수 없는 수모를 당했는데 이와 같은 수모마저도 사도 바울에는 최대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티칭을 가르쳐서 분당을 일으키고 무질서를 만들고 언사를 오용하고 많은 문제도 있었는데 이것마저도 사도 바울의 프라이머리 컨선은 아니었어요. 물론 바울은 이것을 다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진짜 컨셉은 이와 같은 이슈들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체 너희들이 진짜이시었다 그 말이에요. 전 이 대목에서 사도 바울이 가진 목자의 심정을 읽게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진짜 소중한 것은 자신의 지위도 아니고 포지션도 아니고 목회적인 성공도 아니고 본인이 이룩한 업적도 아니라 but 너희들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너희들, 너희들이 가장 소중한 대상이다. 그랬기에 그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서 제가 목자 훈련할 때마다 늘 인용하는 귀한 말씀이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선 너희들이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냐. You are our glory and joy.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의 이유는 It's you.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파할 이유도 It's you. 바울이 사역을 해야 되고 바울이 일을 해야 될 유일한 이유도 It's you. It's you. 요즘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 표현하게 되면 그건 너. 그건 너. 너 때문이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상대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될 때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상대가 당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상처를 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시는 근심으로 나아가지 않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 다시 너희들을 아프게 하는 것은 내가 피하고 싶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바울은 나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스탑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와 같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을 사랑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어요. 모든 걸 걸고라도 당신을 행복하게 하리라는 결단이 있어야지 상대를 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똑같은 미스테이크를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반복한다면 우리의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본의 아니게 상처를 안겨준 자가 있나요? 그 자가 남편이든 아내이든 이젠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준 상처로 충분해요. 이제는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슴을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당신을 헐트하지 않겠다고 하는 결심이 나에게 분명할 때에 우리 관계도 아름다워지게 되고 우리 인생의 열매도

Contemporary English version을 봤더니 My heart was broken. 나의 가슴이 깨어졌다. 나의 마음이 상처가 났다. 엉망진창이 됐다. 그래서 내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눈물로 선 편지가 너희들이 받은 편지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고대 사회에서 남자 걸리는 눈물은 그렇게 좋지 않게 보였어요. 너무 감정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연약한 자의 모습처럼 보여서 남자가 우는 것은 리코멘드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요즘도 마찬가지죠. 남자들은 울면 안 된다 그래서 울 일이 있어도 돌아서서 몰래 눈물을 훔치는, 그래서 한국분들 같은 경우는 빗물 속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IMF 환란이 왔을 때는 목욕탕에 들어가서 샤워 틀어놓고 울었던 남자가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운다고 하는 것이 꼭 값싼 감정에만 불과한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눈물에 무엇이 담겨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앨런 피즈가 쓴 책 중에 Why men lie? 남자는 왜 거짓말을 하며 Why women cry? 여자는 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게 되면 그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자들은 상대방을 정신적으로 협박하기 위해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악평을 했어요. 여러분도 그게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남자이건 여자이건 누가 흘리는 어떤 눈물의 케이스건 그 안에 무엇이 담겼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그 눈물 속에 나의 진심이 담겨져 있다면 그것은 가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울었다고 하는 것은 본인의 고뇌와 아픔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했다는 뜻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로맨틱한 사랑이 아닙니다. 고통 중에 아픔의 틈새를 뚫고 나온 눈물이 있는 사랑. 이 사랑이 그들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대다수가 마음을 돌이키게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 중에 머조리티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참된 사랑에는 진실된 표현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때에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도 눈물이 있었대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기 위한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받기만 하면 되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고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과 눈물의 사건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온 세상에 저주하는 가운데에 처절하게 죽어갈 때, 아버지 된 자신마저도 얼굴을 외면하며 아들을 버려야 될 때 하늘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Broken heartedness. 심장이 터지는 아픔과 눈물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눈물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담을 허물었어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눈물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담도 허물어서 하나가 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겨진 사건으로 설명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간에 막힌 모든 담을 허물었다. 모든 배리어를 다 허물어 내렸다. 그 결과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고 종과 자유자가 하나가 되고 멀리 있던 자들과 가까이 있는 모든 자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한 하나님의 식구가 된 사건. 이게 바로 십자가가 만든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에 참된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십자가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흘리셨던 그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될 때에 우리 가정도 하나가 될 수가 있고 세상도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삭막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이 삭막한 이유는 물질의 부족이나 제도나 시스템 때문이 아니라 이 진실된 눈물과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찢어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격리된 채 외로움과 고독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의 경우에 여러분과 제가 참 사랑에 연결되기만 한다면 우린 다시 일어날 수 있고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시간 물어야 될 중요한 질문이 여기 있습니다. Are you connected?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에 연결되어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질문해야 돼요.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서 발간되는 그 낮은 울타리라는 잡지가 있는데요. 그 잡지에서 읽었던 오래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힘들게 혼자 살아가던 한 어머니, 싱글 맘이죠. 아이를 양육한 형편이 되지 않아서 5살밖에 안 된 아이를 보육원에 맡겼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숫자에 대한 개념도 부족하고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안 된 아이, 더구나 약간의 자폐증 증세까지 보이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보육에 들어온 첫날 선생님께서 수학적 개념을 가르치기 위해서

0: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 사용되는 돈의 기본 단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만 원짜리 지폐가 있고 천 원짜리 지폐가 있고 500원짜리 동전이 있고 100원짜리 동전이 있다. 이 네 가지 돈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소중한 돈인가 물었더니 그 아이는 100원짜리라고 이야기했어요. 좀 난감하게 느끼는 선생님이 다시 설명합니다. 만 원짜리가 가장 큰 돈이라고 하는 것을 또박또박 설명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계속해서 100원짜리 동전을 택한 것입니다. 물었습니다. 왜 너에게는 100원짜리가 소중하냐 물었더니 왜냐하면 100원짜리 동전은 전화를 걸 수 있는 돈이에요. 전화를 걸면 우리 엄마 목소리를 들을 수 있거든요. 이 스토리를 읽으면서 정말 마음 한쪽이 찡하게 아파오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버림받은 한 아이에게, 사랑이 단절된 아이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화폐 양도 아니고 수학적 논리도 아니고 정교한 계산법도 아니었어요. 이 아이의 최대 관심사는 그리운 엄마, 보고 싶은 엄마, 그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그 사랑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게 가장 절실한 것도 이것 아닐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단절된 가운데서 홀로 버려진 자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 바람에 아픔도 겪고 빼앗김도 겪고 수많은 상처를 겪으며 살아왔는데 만 지금이라도 하나님 사랑에 연결될 수만 있다면 우린 다시 일어서고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고 손을 잡고 싶어도 잡을 수 없는 격리와 분리의 삶 속에 올 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매비 여러분 가운데는 홀로 격리된 채 아픔과 고통을 겪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이 시간 마음에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기만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커넥되기만 한다면 여러분 다시 회복될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계시는지요? 그 사랑을 누리며 살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멈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하는 것이 없습니다. maybe 세상의 사랑은 멈출 수가 있겠죠. 인간의 사랑은 변질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고 절대로 놓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고아처럼 고독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사랑을 입은 자들답게 담대하게 아름답게 견고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이 아침 여러분 모두가 마음의 문을 열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에게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사랑을 나의 가슴 속에 부어주십시오. 멈출 수 없는 사랑을 나에게 주십시오. 아버지의 그 눈물 그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세요.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나에게 주시고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을 나의 심령 속에 부어주셔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일어서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본인은 아니었지만 상처를 주었던 자가 혹시 계신가요? 그 대상이 남편이든 아내이든 자녀이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상처만 주며 살아왔다면 지금 이 순간이라도 손을 내밀어서 그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상처 주지 않겠다, 다시는 아프게 하지 않으리라, 이 고백과 결단으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설사 깨어졌던 관계라도 회복이 일어나고 새로운 삶의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혹시 고통 중에 계시는 분들, 아픔과 질병 중에 홀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앞으로 나오셔서 그 사랑에 커넥티드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사랑의 권세와 능력으로 회복되게 달라고 기도하셔서 반드시 환난을 딛고 일어서서 주의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결단의 기도, 신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술은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에게 매혹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사람들을 유쾌하게 하고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는 최면 효과가 있기에 그랬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 잠언 23장 29절 이하에 보면요. 술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재난을 당할 사람이 누구며 근심하게 될 사람이 누구냐? 다투게 될 사람이 누구며 탄식할 사람이 누구냐? 까닭도 모를 상처를 입은 사람이 누구며 눈이 충혈될 사람이 누구냐? 늦게까지 술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 혼합주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냐? 잔에 따른 포도주가 아무리 붉고 고와도 마실 때 순하게 넘어가더라도 너는 그것을 쳐다보지도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술에 관하여 일말의 관대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더 이상 갈등하지 마시고 잠언 23장 29절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왕 중의 왕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우명자 강사의 마르다 영성과 마리아 영성의 균형 제2부를 전해드립니다.
3: 내성적이라면 내성적인 사람은 인사이드 깊이 혼자 있으면서 에너지를 받거든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아웃고잉한 사람은 활동을 하면서 거기서 힘이 되고 에너지를 받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그녀를 아시고 모두를 아세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나 그의 성품이나 이런 걸 다 이제 떠나요. 떠나시면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에 좋다, 내가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마르다처럼 실수하고 상황이 좀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보완해야 될 것을 이런 마리아적 영성에서 가져와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 이 말씀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사실은 이 일터와 예배의 태도에서 조용히 보는 것,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컨템플레이션, 그러니까 묵상하고 메디테이션, In action.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안식이라고도, 사바트의 개념 속에 in action이라는 말을 적용할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action,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in action의 상태와 action의 상태. in action을, 물론 이것도 저 개인적인 적용이긴 하는데요, 이 단어가. 그러나 아주 영성가에서 사용해 왔던 것은 뭐냐면 contemplation. 콘템플라티요. 이것은 뭐냐면 관조적이고 깊이 침묵하고 조용히 바라본다. 이게 마리아 여기 성경 본문에서 나오는 그런 태도를 말해요. 그래서 이거를 크게 맥락으로 보면은 서방의 영성과 동방의 영성을 대표한다. 그래서 학자들이 바로 요 마리아와 마리아 요 사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사건을 마리아는 동방 영성을 대표하고 있고, 묵상주의, 침묵주의, 이런 심의 소중한 것을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동방영성을 대표한다고 보고요. 마르다의 이런 상태를 활동주의 영성인 서구영성, 서방영성을 대표한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막상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동방영성, 서구영성 뭐 이러니까 쉽게 들어옵니까? 제가 한번 요거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이 오시고요. 오셨어요. 신앙의 삶이 어떤 거냐 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감으로 만지고 느끼고 냄새 맡고 하시는, 보여지시는 하나님으로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미술을 전공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술 세계도 신앙 세계와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미술의 작가는 그냥 막 아무것도 없이 그림을 그려버리면 일종의 자기 기름이 누설 정도에 끝나요. 자기의 감정을 누설하는 정도의 표현으로 끝나요. 근데 정말 예술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작품은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 안에 믿음의 가치체계가 있고 그 믿음의 가치체계를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것을 미술 형식이란 조형 언어를 통해서 표현해내느냐라는 거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을 믿으며 나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며 그분을 향하여, 그러니까 세속적인 화가들은 인간 자체의 사랑과 그것을 위해서 던져지지만 기독교 미술 작가는 십자가를 그렸다 해서 기독교 미술 작품이고 기독교 작가라기보다는요,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와 만난 만남의 깊은 경험과 더불어 그것을 가진 것을 조형 언어를 통해서 그 신앙을 표현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도 내 믿음의 가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기도 하면서 세상을 위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과 같이 기독교 미술 작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자. 이것이 우리의 미션이잖아요. 선교의 미션이고 어쩌면 우리의 영성적 사람의 절정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방법을 다 마르다와 같이 마리아와 같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근원적인 점은 영성의 깊이는 역시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갈 때 미술도 인간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기독교 미술 작가는 그려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어쩌면 미술은 이 그림의 이 표현이 말 이전에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알타미나 동굴부터 시작해보면 일반적인 미술 역사에서 미술은 뭐예요? 그래서 허버트 리드라는 사람이 참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요즘은 해석의 권위가 얼마나 많이 커졌어요. 사실 이게 서구의 문화의 영향이기도 해요. 헬라의 영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저자도 죽고 작가도 죽어요. 해석자가 더 권위를 가져. 그래서 작품을 보고 이렇게 풀리면 그런 나쁘다고 말할 필요는 없어요. 네, 어차피 우리는 공유하는 거니까. 저는 제가 미술 작가로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공유하면서 오히려 기쁨을 누려요. 그런데 하여튼 그 허버트 리드가 던져주는 것은 뭐냐면 도상이 먼저냐 사상이 먼저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도상과 사상. 그래서 요새 다시 그걸 반추하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사실은 도상이 먼저다라는 걸 가는 거죠. 철학이 먼저냐, 처음부터 말씀이 로고스가 와서,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왜 무용 있잖아요. 본성적으로 인간이라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존재로서 춤을 췄고, 문화가 없다 그래서 아프리카 내 원주민이 문화 없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가 심히 실수하는 거예요. 이미 처음부터 춤을 추면서 그 트라이브, 예? 뭐죠? 소수민, 하여튼 이런 민족들, 응? 부족들, 거기서 춤추면서 신을 노래하고, 나름대로의, 다 벌써 그것이, 그리고 표현해내고 그랬다니까요. 내가 해석하고 이것이 철학이고 깨닫고, 인라이트먼트, 뭐 이렇게, 예? 깨달음이 있기 이전에, 인간은 벌써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적인 의식이 벌써 의식화되고 있다는 거, 그냥 저절로. 그런 면에서 저는 도상이 먼저가 아닐까 하는데 그냥 넘어가십시다, 이거는. 그냥. 자, 그러면 그런 것처럼 바로 이런 거에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우리하고 소통하고 교통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어요. 그죠? 오셔, 그때 시점으로 해서, 오셨던. 그러면 여기에 나오셔가지고 쫙, 그래 오시다가, 이제, 아니, 이제 오다가, 여러분, 어제 그 왜, 어제죠? 쫙, 전체적인 박수로마나.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 이것이 진정한 샬롬이다. 정의와 공의가 실천되지 않는 샬롬은 기만적인 평화다. 저도 기만적인 평화를 목사의 와이프지만 아내지만 스스로 기만적인 요소가 너무 많아. 평화를 모르면 차라리 편하다. 뭐 그렇게 한다든가. 그럼 모르고 평화하는 게 평화일까요? 그러니까 그런 평화보다는 진짜 정의와 공존하는 그런 수많은 그리게 그리 로만 컬처, 그죠? 그런 로마들 막 오다가 그때 313년에 콘스탄티노플 와서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국교가 공인되면서 쭉 오죠. 그러면서 여기서 수많은 한 천 년 가까이 쭉 흘러와요.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이 교황과 황제와의 뭐 주머니, 박권이, 정치적인 뭐 이게 오면서 쇠약했다가 강했다가 비잔틴 문화가 꼽혔다가 그러면서 쭉 오다가 동방과 서방으로. 자, 그래서 기독교는, 기독교 하면요, 보편적으로 세계로 나누어져 있어요. 흐름이 세계로 나누어진 걸 일컬어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뭐냐면 1054년 11세기 초에 이때에 여기에 동방 동방정교회. 동방정교회와 서방 가톨릭. 그리고 나누어져요. 그래서 기독교 하면 동방정교회와 서방 가톨릭. 이때 나눠지고, 그래서 여기서 또 쫙 이 흐름이 옵니다. 근데 동방정교는 그대로, 요게 아까 뭐라 그랬죠? 묵상과 실무. 요것이 전통이라 그랬죠? 동방영성의 전통. 그러니까 동방이라는 개념이 바로 요거예요. 올소독스, 동방정통정교회, 올소독시, 올소독스. 그 다음에 서방 카톨릭. 여기는 활동주의적이다. 왜? 문화와 부가 얼마나 많이 자라났어요, 서구에서는. 그죠? 그러다가 부여해지고 교황들 막 그러다 보니까 생각나시죠? 약 500년 가까이, 1517년에 어게인스트 한 리폼드 한 수사가 나타나죠. 누구죠? 바로 루터. 루터가 독일에서 3인방이 나타납니다. 루터, 그리고 네, 칼빈, 어디, 프랑스, 그 다음에 또 하나, 스위스의 쯔빙글리, 네. 쯔빙글리. 이때, 요분들의 그, 통해서 여기에서 뭐가 생기냐면 바로, 개신교. 그러면서, 세상적인 이때는 다 뭐냐면 다시, 인간관에 대해서, 인문주의가 일어나면서, 다시 문학과 르네상스, 서쪽에서는, 이건 동유럽 쪽에서는 이렇게 일어나고 있었지만, 중부와 북유럽 쪽에서 일어나고, 서부 쪽에서는 르네상스의 꽃을 피면서 같이, 신앙적으로는 개신교는 요때 개신교. 요때 요런 뿌리란 말이에요, 상황적으로는. 그런데, 요렇게 세 개가 바로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 영성이다 해갖고, 동방, 서방으로 나눌 때는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서방에서는 이때에 요 사이에 500년여 사이에 여러 가지 전쟁들이 많이 십자간 그죠 전쟁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뭐 루터가 개혁도 했지만 아 이건 아니다 하면서 프란체스칸 뭐 도미니칸 뭐 베네딕트파 베네딕트파, 도미니칸파는 굉장히 그 교육적인 거로 시스템을 굉장히 많이 더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잘 알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리고 프란치스카파가 더 은혜적인 어떤 그런 것을 가져오면서 조금 더 넓히면서 그 원리를 전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게 그런 가운데서 정말 이런 왜 신앙의 이 뿌리가 국외에서도 신앙의 뿌리가 너무 거룩해지지 않고 더럽혀졌다. 이건 다시 순결성과 거룩성을 정말 진지한 신앙의 본질을 찾아야 했다 그러면 다시 사막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했던 이런 시기들이 또 막 같이 있고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 동방정교회는 전쟁 같은 것이 없이 쭉 이 신앙의 전통을 지켜왔고 그 하나님과 사랑의 마음의 그런 직관적인 전통을 쭉 가지고 온 것이 있었어요. 여기서는 들쑥날쑥 하면서 하여튼 다 너무 합리적이고 부유해지고 발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너무 이성적 논리와 합리적인 논리를 갖다 보니까 인간에 관해 있어서 너무 왜곡으로 흘러가기도 하고 막 그랬지 않았는가.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서방과 동방의 영성이라는 개념은 이런 상황에서 나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그 정도 우리가 같이 하시고요. 자, 그래서 서방의 영성은 서방 신학적 방향으로 치우쳐 영성을 개발하다 보니까 전체를 보고 소중히 지켜와야 할 영성의 온전함을 잃은 부분이 있었다. 역사 속에 여전히 함께 정통적인 신앙을 지켜온 동방의 영성을 통합하여 균형을 회복하는 일이다. 신앙을 전인적으로 회복하는 일에 왜 균형 잡힌 영성을 강조해야 할까?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성 개발은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한 성화. 결국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한 거니까요. 그죠? 누구처럼? 당신처럼. 그리스도처럼. 네. 그래서 역사적으로 수행인 영성 수련가들은 특별히 누가복음에 나타난 마르다와 마리아의 텍스트를 영성 개발의 고전적 교과서처럼 선택해서 시대를 아울러 깊이 묵상하고 연구해 왔습니다. 오늘 여기 미국 코스타 자리에서 여러분하고 저 자리까지. 자, 그러면 일반적인 영성과는 아까 두 개를 나눴는데요. 마리아 영성이 서구 영성을 대표한다. 마리아 영성은 동방 여성을 대표한다면 마르다가 이성의 추론에 근거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활동주의 영성을 대표하고 마리아는 마음의 사랑에 근거한 직관적이고 신비적인 묵상주의 영성을 대표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르다 영성이 서방의 가톨릭교와 가톨릭을 개혁한 개신교 전통의 주류를 형성해 왔어요. 그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런데 반면에 동방교회는 꾸준히 마리아 영성을 지켜왔어요. 아까 말했죠. 묵상과 침묵과 이런 점들을요. 그래서 물론 이런 말이 동방정교의 모든 교유와 실천을 성경적으로 정당화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단지 오늘날에 우리 복음주의적, 개혁주의적인 영성의 실천에 있어서 성경적 기도의 삶과 복음적인 삶이 회복되기 위해 동방교회의 영성적 실천의 일면에서 교훈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마르다 영성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왜 분주한 것을 주님이 아까 본문에 얘기를 했는데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다고 그래요. 그 남아프리카의 유목부족인데 이들은 막 어떤 1년 중에 일정한 때가 되면요. 반드시 몇 달 동안 길을 쫙 떠나는 부족이 있대요. 떠나는 부족이 있어서 근데 그들이 막 떠나면서 몇날 며칠을 터벅 갔다가 갑자기 걸음을 딱 멈추고 며칠을 그곳에 머물다 간답니다. 항상. 그런데 그 부족이 그러니까 이 부족을 잘 관찰하던 인류학자가 그들에게 질문을 한 거죠. 아니 왜 가던 길을 멈추고 서서 쉬면서 가느냐고요. 그랬더니 그 우두머리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러죠. 우리의 영혼이 육체를 따라오도록 쉬어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일의 바쁜 이 가운데서 영혼과 육체가 하나 돼서 그 상태로 가야 되는데 이게 몸과 영혼이 나누어지는 분리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간다 그런 말을 전에 오고 있습니다. 얘기를 해주고 그럽니다. 자,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어떠세요? 과연 진짜 우리가 아까 마르다처럼 그죠? 하다 보니까 주여 하면서 주가 아니야. 어쩌면 기도도 그런 모습이죠. 주님 하면서 지식 없는 기도로 빠져버려요. 자문에도 보면 지식이 없는 소원은 no good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Thy will be done, Thy kingdom come. 이게 기도의 본질이잖아요. 그런데 주여라고 불렀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명령하고 이렇게 해주세요. 여기 어떻게 보면 기도의 상황 속에서도 여기에서 무엇이 잘못됐든가 우리가 태도에 있어서 미싱한 게 뭘까라는 걸 발견하게 되잖아요. 본문에서요. 네. 그래서 자 우리도 과연 일상이 바쁜 줄 알 때 마르다만 그랬을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참 이 본문이 굉장히 과거의 1세기부터 어찌면 오늘 21세기에 더 맞는 본문 같아요. 지금 인포메이션 시대잖아요. 그리고 그냥 뭐 하여튼 네 그렇게 많이 있죠. 자 그러면 마르다가 그리스도를 접대 준비로 분주했을 때 마리아의 태도를 한번 아까 신전을 같이 나누고 그랬었는데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제가 서두에 여러분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왜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 하면서 결국은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 하면서 마르다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그러니까 하여튼 현재 되어져 있는 마르다의 태도를 본받아라라는 말이 되잖아요. 그 상황에 어쨌든 이 상황에서 내 일이 중요하고 마르다 마리아의 일이 중요 그 얘기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뭘 요구하실까요? 주님이 어떤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그렇게 도와달라고 날 도와주라고 했는데 주님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제발 일을 내 자유를 사랑의 마음으로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자 그러면 더 좋은 편이 그러면 어떤 더 좋은 편? 어떤 얘기일까요? 영성적인 어떤 풍년, 이것이 우리가 갖추어하고 보완해야 할 영성인데, 마르다적인 세상이잖아요. 지금 마르다 세상이에요, 사실. 이 일 활동, 이제 이게, 그러니까, 워커홀릭 시대예요, 진짜. 안 하면 불안해. 그러니까 지금 와서 뭐, 이거 막 하다가도 어때요, 여러분? 이걸 안 넣으면 어떻게 되죠? 괜히 불안해, 괜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려움의 시대보다 불안의 시대라는 거죠. 근데 그 말은 두려움과 불안의 차이는요, 두려움은 대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힘들다가도 극복이 좀 나. 왜냐면 어떤 대상이 있으니까 객관화시킬 수가 지금 있다고요. 근데 이게 불안이라는 요 정서적 요소는요, 대상이 없어요. 그냥 찾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막 우리에게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정신적 문제를 빠져들어가게 만들기 딱 좋고, 그 불안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사단은 전략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이 분주한 마음, 나누어지는 마음을 만들어버린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더 좋은 표현은 뭘까요? 너 분주했다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 지금 있는 나의 라이프 스타일은, 여기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인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두 인격이 아니고 우리가 한 인격, 한 성품 속에 다 있을 수 있는 이건데, 나는 어떤 걸 더 디벨롭하면서 개발하면서 내 삶 속에 주도권을 주고 있는가, 내가. 마르다의 영성 쪽으로 주고 있는가? 마리아의 영성적으로 주고 있는가? 여러분의 영성적 라이프 스타일은 어떤가 지금?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주님이 내가 마르다야, 너는 좋은 편, 너도 아, 좋다. 그래, 나를 사랑하면서 오는 건 좋다. 그러나 더 좋은 편을 택했으니까 빼앗기지 않는다, 마리아.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바로 주님이 이 상황 속에서 더 좋은 편이라고 말씀했던 그 영성을 우리가 가져오고 보완해야죠. 자, 그럼 그것이 좀 무엇이냐? 어떻게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앞에 앉아서 주님이 더 좋은 것을, 네가 좋은 편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마리아의 좋은 편의 선택은요, 1세기에서부터 지금 21세기까지 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녀의 영성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완해야 할 영성이라는 건데, 그럼 그것이 뭐냐, 구체적으로. 그래서 한번 이거를 요 본문의 근거에서 한번 나눠봤어요. 그래서 첫째 뭐냐면, 고요히 주님 바라보기. 요게 동방영성의 특징이거든요. 아까 묵상하고 침묵하고 관조하고 바라보는 거. 그래서 고요히 주님 바라보기.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더 바라본다고 보세요. 근데 요 전에 한 가지 제가 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몇 시까지죠? 아, 네. 그러면 요거 하나 드립니다. 보통 영성의 훈련이요, 이 거룩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거룩한 훈련을 받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전통적으로 영성적 훈련을 하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통 지금까지 계속 영성 훈련으로 모든 수사들이 수도원에서 지켜오는 사다리가 있는데요. 이게 보편적으로 네 개의 단계를 거쳐서 훈련을 해요. 사실은 네 개의 단계에서 훈련을 한다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우리 안에 이것을 동시에 이뤄갈 수 있는 것과 같기도 해요. 그게 뭐냐면요, 여기 첫 번째 제1단계는 거룩한 독서. 그래서 이거를 렉티오 디비나, 렉티오 디비나, 렉시오 디비나 첫 단계.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고전을, 경전을 읽고 그러면서 이거를 훈련을 시켜요. 일단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그 깊은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그 영성을 훈련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첫 단계가 거룩한 독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다음에는 메디타티요. 묵상. 묵상에서 메디타시오. 메디테이션이요. 메디타시오. 네, 메디테이션, 묵상.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 큐티, 콰이어 타임. 이것까지 가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기도라고 하는데, 자, 그냥 오라치오.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응답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줘요. 근데 세계, 개신교도 안 했냐? 아니요. 여기까지. 우리도 이미 다 하고 있었고 계속 왔어요. 여기까지는. 이거는 일단 큐티는 이런 과정을 하잖아요. 그죠? 말씀 읽고, 그거에서 계속 묵상하고, 거기서 메인, 그죠? 메인 주제를 찾고, 그리고 이것을 다시 묵상하고, 적용하고, 기도하고, 적용하고 삶을 가는데, 요 파트가 좀 미싱했다는 거예요. 동마죠. 특히 이게 뭐냐면, 근데 말이 이게 참 그런데요. 요거를 정적, 고요함, 침묵, 관조 깊이 바라보기, 또 이거를 중심 기도라고 말하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여기는요, 이거를 컨템플라티오, 컨템플라티오, 컨템플라티오, 컨템플레이션. 그러니까 이거는 관조 깊이 바라본다. 깊은 하나님과의 연합이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기는요, 우리의 감성과 이성과 모든 것을 좀 다 활용하잖아요. 그죠? 이성과 감성과 모든 것을 다 활용해서 하나님과의 경험을 갖는 거죠. 요거는 다 우리의 감성과 이성을 다 내려놓고요. 오히려 내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어쩌면 그냥 거기서는 그분과의 연합에서의 어떤 그 안식. 그러니까 안식 우리가 보통 그러면 무슨 일을 안 하는 것 그러잖아요. 그런 개념보다는 더 넘어서요. 그냥 그분과와 일치감을 갖는 거예요. 그냥 친밀도 그냥 확 그거 있잖아요.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하여튼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안에 그냥 관계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분과의 그런 이야기라는데 하여튼 이건 참 경험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동방영성이 계속 통통적으로 오면서 이거를 향해서 계속 훈련을 해왔고 지켜왔던 그런 한 점을 우리가 여기까지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독일에서 제일 처음에 성경이 독일어로 번역되면서 많이 왔잖아요. 그때부터 우리가 더 뭐냐면은 교육과 더불어 해석하고 이렇게 분석하고 또 정말 솔라 스크립트 하면서 너무 소중하죠. 말씀의 근거에서 행위가 모든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조차도 사실 말씀도 누구를 왜 소중해요? 말씀이요. 성경이 왜 only 바이블

0: 애들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마리아와 마르다 속에서 좀 함께 보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이 늘 이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왔다는 거, 이게 아주 기본적인 영성 훈련의 단계예요.
1: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은 말씀의 후반부를 계속해서 전해드리오니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들을 수 있는 인터넷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찬양 시간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BBN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BBN 방송 사역을 후원하시고 기도하시는 분들과 함께 그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여전히 의심이 가거나 확신이 서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없이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기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충세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 늘 강조하고 계신 이충세 목사님께서는 현재 행당동 성서 침례교회에서 목양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위대한 계명과 모든 민족을 제자삼는 지상 대사명을 이루기 위해 성경 중심의 강의 말씀으로 영혼 구령에 온 열정을 쏟고 계십니다. 이제 이충세 목사님의 통찰력으로 성도를 온전케 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1: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공보다 거룩을 선택하십시오. 아마 이 제목을 읽으셨을 때 난 그래도 성공이 좋지, 거룩은 나중에, 일단 내가 지금 필요한 게 성공이고 부요고 풍부함이고 잘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같이 동일한 결론에 이르러서 그래도 내가 선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이 진짜 참되구나, 거룩함을 선택하는 것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결정이라는 그 결정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결단을 내리고 여러분의 일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앞길이 고말리 같은 우리 청년들께 특별히 이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세돌 바둑 기사가 인공지능을 가진 알파고와 바둑 대결 한 모습들 보셨습니까? 첫 번째 판을 이길 것 같더니 첫째, 둘째 지고 세 번째 판도 여전히 내리 그냥 지고 말았습니다. 인터넷에서 보면 인간은 결국 컴퓨터에 졌다, 너무나 과장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어제 그 기사를 제가 신방 다녀와서 잠깐 저도 관심 있게 보았는데 이세돌 기사가 저녁 뉴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공지능에게 진 것은 이세돌이 진 것이지 인류가 진 것이 아니다. 멋지게, 본인은 참 부끄러웠지만 그리고 정확하게 사실적인 이야기를 해줘서 얼마나 또 마음속에 위로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AI가 등장을 하면 소위 말해서 Artificial Intelligence, 그 인공지능이 장착된 로봇가 우리 사회에 들어오게 되면 각계각층에 앞으로 수년간 후에 20%의 직종이 사라질 것이다. 대신에 로봇들이 일하게 될 것이다. 서글프시죠? 아마 이런 세계 속에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앞으로 이 세계가 어떤 모양으로 전개되어질 것인지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빌립보서 강해를 마치고 이제는 신약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나 에베소서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아무래도 이러한 시국에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이 말세를 맞이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더 경성하고 살아가야 되는 이 말씀이라면 다니엘서 말씀이 좋겠다 생각돼서 오늘서부터 다니엘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복음이라면 이사야서를 꼽습니다. 구약 성경의 계시록이라고 꼽는 책은 어떤 책이겠습니까? 네, 그렇죠. 지혜로우신 분은 다니엘 이렇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의 차이가 있다면 이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말세 대종말의 마지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계시록이라면 이 다니엘서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어서 마지막 대종말까지 가고 있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 즉 예언서, 계시록, 묵시록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거가 어떻게 흘러갔고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 것이며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이 시대의 마지막 시국에서는 어떻게 인류의 역사가 맞춰질 것인지를 보여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 잘하고 거룩함을 추구하고 성도답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책이 바로 다니엘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12장입니다. 몇 번씩 읽어주시고 다니엘은 정확하게 1장부터 6장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 나눠집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일반적인 어떤 간접적인 계시를 말하고 있다면 이제 7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는 직접적인 계시, 특별히 요한 계시록과 연관이 되는 아주 중요한 계시의 책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1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1장을 통해서 성공보다 거룩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성공보다 거룩을 선택하자. 특별히 청년들에게 이 말씀, 우리 특별히 젊은 분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렇다고 연세 드신 분들 제가 제외한 것은 아니니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아무래도 개선적이고 이득에 눈 밟고 수입이 많은 직업, 좋은 대우와 혜택을 주는 회사를 선택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선택하다 보면 주일날 출근해야죠. 일해야죠. 사람들의 마음, 나의 상사의 마음을 들게 선택하다 보면 믿음은 뒷전에, 하나님은 뒷전에, 성경은 뒷전에 타협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등장하는 성경의 이 다니엘의 주인공, 다니엘은 어떠한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했고 그의 결과는 무엇이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도전이 되어지고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나의 인생 가운데서도 시국의 이 모든 이 세상의 현실들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오시기가 임박한 이 때에 나도 거룩함을 선택하는 믿음의 결정을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 결정, 이 순간에 선택을 내리는 이 순간 추호도 양보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결단을 내리면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그리고 거룩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목사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와김의 통치 제3년에 자 여호와김은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들 가운데 이 이스라엘 역사가 마지막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여호야김이 왕으로 등극한 지 3년째 전쟁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빌론의 최대 통치자 느부갓네살 왕이 주전 605년 또는 606년으로 보는데 저는 일단 60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605년에 최초로 이스라엘을 1차 침공을 하게 되는데 이때 오늘의 주인공 다니엘이 포로로 그만 붙들려 갑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은 훼파되었고 왕들은 힘을 한번 못 쓰고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고 결국은 여러분 보시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임금이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붙들려가는 찬란했던 선민의 역사가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마지막 그 마지막 종국을 가까이 왔는데 오늘의 주인공 다니엘이 붙들려가게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의 귀한 기명들을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보물창고에 가득가득 쌓아놓습니다. 자 그리고 명령을 내리기를 이스라엘에서 쓸만한 사람들을 데려와라. 그 사람들은 아무 보통 사람이 아니라 왕의 후손들, 귀족들 4절 보십시오. 흠이 없고 잘생기고 모든 지혜에 능숙하며 지식을 두루 갖추고 과학을 이해하여 왕의 궁궐에 설만한 능력을 갖춘 아이들을 데려오게 하고 느부갓네살은 굉장히 머리가 좋은 전략가였습니다. 무서운 사람입니다. 자, 왜 왕족과 귀족들을 데려오라고 했습니까? 다시는 전쟁을 일으킬 말미를 주지 않도록 바벨론의 많은 포로들을 데려가는데 그 포로 속에는 자신들의 죽은 임금님의 아들이 들어있고 귀족들의 아들이 있다는 말은 다시는 혁명을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킬 수가 없도록 만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차원은 무엇이냐? 이 이스라엘의 귀족들, 왕의 후손이 이스라엘 말을 다 잊어버리고 바빌론 말을 쓰고 바빌론의 문화에서 동화되면 이미 우리나라는 망해버렸고 왕도 궁궐도 성전도 다 훼파된 상태에서 우리는 이국말리 바빌론으로 포로 잡혀왔는데 이제는 잊어버리고 바빌론에 정착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사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 가운데 소년들이 붙들려갔는데 역사학자들은 시간을 추측해 보니까 다니엘의 이때 나이가 15살이었을 것이다. 14살 또는 15, 16.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짜리 아이가 지금 붙들려 간 겁니다. 그것도 먼 나라로. 부모는 죽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을 것이고 돌아간다는 기약마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내 인생은 이방 땅에서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 나는 생존할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을 것이냐. 여러분이 다니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조국은 멸망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임금님, 나의 리더들 다 붙들려갖고 망해버렸습니다. 근데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바벨론 특수학교에 입학됐습니다. 사육되어지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 못 쓰고 바벨론 말, 여기 본문에 보시면 갈대아, 칼디언, 갈대아 말이라고 그랬는데 갈대아는 신바빌론 또는 바빌론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이 언어를 잊어버리고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도 이제는 다 잊어버린다면 성경 읽는 것도 불가능하고 찬송도, 말씀 요절, 암송도 모두 다 불가능한 겁니다. 거기다 한 술 더 떠서 이름까지 바꿔버렸습니다. 6절에 보십시오. 예, 7절에 보시면 그가 다니엘에게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주고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 하나냐 사드락, 하나냐에게는 사드락이라는 이름, 미사엘과 아사랴에게는 또 다른 이름을 주었는데 모두 다 이방인들의 이름, 그것도 이방 종교와 연관된 이름을 다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자자로 고친 거, 창씨 개명한 거, 한글 못 쓰게 한 거 다 똑같은 전략입니다. 정복국가는 그러니까 비정복국가의 언어를 말살하는 그 이유는 개념, 문화, 다시는 이들이 일어서지 못하도록 바꾼다는 사실이에요. 자, 다니엘은 지금 특수학교에 입학됐습니다. 사육되어지고 있습니다. 양육되어지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이요? 3년 동안. 이들이 먹어야 하는 음식은 히브리인의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 경제가 발달돼서 해외여행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해외여행을 하다 보면 두 가지 가장 곤란한 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언어소통 문제요, 하나는 음식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바리바리 고추장, 김치 싸갑니다. 대한항공 탄 사람들은 고추장 라면 잘 챙겨서 두세 개 받아가지고 잘 숨겨놨다가 또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히브리 청년, 이 소년들이 지금도 부모 생각, 집 생각 나는 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이름까지 바뀌어버리고 먹을 음식까지 다 바꾼, 이것은 여러분 단순하게 그냥 음식이 바뀌었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이 5절, 6절에 언급되어진 이 음식은 무슨 음식이냐? 이 사람들은 정략적으로 너희들 음식 먹지 말라, 이 말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무시하고 이제는 이 나라의 법도를 따르고 내가 먹는 음식과 내가 마시는 음료를 먹고 이 나라 방식대로 살아라. 그 말은 야훼 하나님 섬기는 거 다 잊어버려. 너희들은 이제 내가 섬기는 이 나라의 신을 섬기고 이 나라의 방식대로 살라는 요구인 것입니다. 자, 문제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다니엘은 신앙을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이 젊은, 이 어린 학생, 이 어린 다니엘이 돌아갈 기약도 없지요? 멸망한 나라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약삭 빠르고 지혜로운 이 소년이라면 그렇지, 나는 지금 특별한 왕궁에 부름받아서 쓰임받기 위해서 길리움을 받고 양육되고 있으니까 빨리 상황 판단하고 이들이 시키는 대로 잘 따라가면 그래도 밥 굶지 않고 그래도 내가 출세하지는 않겠는가 생각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름도 바뀌었죠. 자, 다니엘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다. 근데 벨드사살은 벨이라는 신이 나를 보호한다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게 벨은 누구냐? 바빌론의 신입니다. 가짜 신, 존재하지도 않는 신, 능력도 없는 그 신이 나를 보호한다. 다니엘에게 믿겨지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초이스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믿음의 사람 이 다니엘은 이런 상황에서도 뜻을 결정했습니다. 마음을 결정했습니다. 자, 8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정해준 음식이나 왕이 마신 포도주로 자기를 어떻게 하려고요?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마음속에 작정하였으므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내시들의 통치자에게 요청하니, 목숨을 내놓는 일이에요.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나는 히브리인이요. 나는 살아계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저 신에게 바친 음식 나 먹지 못합니다. 그 포도주 나 먹지 못합니다. 그 음식으로 나 더럽히지 못하겠습니다. 아니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지금 어느 안전이라고 이런 이야기 하겠냐 이거예요. 다니엘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성공만 추구하고 자기 앞가름만 한다면 내가 적어도 잃어버린 이 나라 부모 다 잃어버리고 이 땅에 포로로 잡혀왔는데 볼모와 같은 내가 어린 나이에 다니엘이 그 정도의 눈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믿음의 결정을, 믿음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마음속에 작정하였으므로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얻고 출근을 하고 일을 하고 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어떤 학교를 가야 하고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할지 기로에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 이 사람 만나면 좋은 직장도 얻을 수 있고 처가살이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장인 장모가 부자니까 그래도 좀 덕 좀 보겠다 뭐 이런 경우. 아, 이런 직장을 선택하면 이 주일날은 일하지 않지만 연봉이 참 좋다. 이 직장을 선택하면 주일날은 예배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보너스도 적고 자녀들에 대한 어떤 혜택도 적고 여러 가지가 열악하다. 어떤 결정을 하시겠냐 이거죠. 우리들은 누구에 의해서 붙잡혀서 먼 나라 가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현실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많은 변화가 있는 이 시대에 어떤 선택을 여러분 해야만 하시겠습니까? 속셈에 따라서, 물질적인 이득에 따라서, 눈앞에 보이는 이득에 따라서 선택하지 마시고 거룩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니엘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9절을 보십시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인도하사 내 시대의 통치자에게 호의와 친절한 사랑을 받게 하시니라. 호의란 말은 favor. 내 소원을 들어주겠냐. 나를 도와준다. 나를 참조해준다. 참작해준다. 배려해준다. 선대해준다. 그 뜻입니다. 자, 다니엘이 하나님께 결정하고 자신을 우상의 제단에 바쳐진 음식으로 더럽히지 않으려고 결심을 했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거룩함을 선택하기로 결심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편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느부갓네살은 굉장한 사람입니다. 무서운 사람입니다. 말 한마디면 사람들의 목이 달아나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자, 특별히 명령을 내려서 이스라엘에 가서 이 사람들을 데려다 지금 학교를 세우고 특별한 사람들을 양육하는 3년 코스를 세웠는데 그 책임자가 느슨하게 그냥 여기 있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봐준다면 이 사람은 목이 달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시들의 통치자가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왕을 두려워하노라. 왕이 너희의 먹을 것과 너희의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너희 부류에 속한 아이들보다 못한 것을 그분께서 보아야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가 왕을 위해 내 머리를 위태롭게 하리로다 하니라.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책임자가 이 학교의 규율대로 학생들을 관리를 못하면 자기 목이 달아난다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죽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의 소원 들어주겠습니까? 저 같아도 들어주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역사했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역사하시고 다니엘의 소원이 통과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가르침, 중요한 깨달음을 얻으셔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군대 갔습니다. 군대 갔을 때 정말로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을 했고 어떤 신앙의 타협의 순간이 올 때 믿음대로 살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좋은 선임들 붙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자들 군대 가서 군대 생활 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군대 말로 갈구는 사람 만나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나 좋은 선임 만나면 군대 말로 꽃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직장을 가든지 학교를 가든지 군대를 가든지 결혼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정을 내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런 하나님이세요. 자, 다니엘의 문제가 술술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위태롭다고 고백하지만 다니엘이 제안을 할 때 우리에게 12절 보십시오. 청하노니 10일 동안만 말미를 주시고 시험을 한번 해주십시오. 우리가 고기와 포도주 먹지 않고 히브리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방식대로 음식을 먹을 테니까 10일 동안에 저 친구들과 우리 네 사람 비교해 보십시오. 만일 우리의 얼굴이 더 빛이 나고 윤기 있고 건강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3년 동안 이렇게 살도록 선처해 주십시오. 10일이 지났습니다. 네 명의 소년들과 또 다른 소년이 딱 섰습니다. 이 책임자, 이 매니저가 딱 봤더니 아마 이 기숙사 사감, 이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딱 봤더니 과연 다니엘 말 그대로 이 히브리 소년들 네 명의 얼굴은 빛이 나고 윤기가 있고 건강한 모습에 다른 사람들과 탁월하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누구의 역사입니까? 오늘서부터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아이들에게 콩쌀만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어머니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콩 먹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콩이 좋은 음식이고 건강식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다니엘이 깨끗한 음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음식을 먹겠다고 작정했을 때 누가 도와주셔서 다니엘이 건강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건강도 지켜주시고, 물론 건강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단정져서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 이 다니엘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타협하지 말고 눈앞에 보이는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우리의 삶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아, 제가 이 다니엘서의 서론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고 계속해서 이 3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서는 구약 성경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미래 종말을 향해서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의 책입니다. 이 다니엘서의 주보에는 제가 면적이 많지를 않아서 다 적어두지를 못했는데 일곱 가지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곱 가지 메시지를 하나씩 하나씩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일곱 가지 메시지. 첫 번째는 세상 끝날까지 지켜야 할 순전한 신앙을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순전한 믿음을 유지하라. 두 번째,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과 구별되어야 할 성도의 삶을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불교도도 있고 천주교 신자도 있고 심지어는 이단들을 믿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도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결국은 최후에는 성도가 승리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2장을 보십시오. 2장에 보면 다니엘이 세 친구들이 용광로 속에 떨어졌지만 살아났습니다.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때로는 멸시받고 조롱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세상 끝날 가운데 결국은 승리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세계 역사의 전개 과정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다니엘서에서 제시되어지고 있다. 다섯 번째, 세상 나라의 유한성과 그리스도의 왕국의 영원성, 세상 나라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다니엘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영적 세계의 치열한 싸움과 종말 직전에 큰 싸움이 있을 것이다. 제가 오늘 설교 서론에 이 구글이 딥마인드가 만들어낸 그 알파고가 이번에 세계를 상대로 톡톡하게 상업광고 제도를 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딱 보는 순간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야, 저 사람들 광고 100만 불 투자해가지고 100만 불 주지도 않겠지만 이미 이겼으니까. 상업광고 전 세계를 상대로 구글이 이 AI라는 앞으로 인공지능을 장착한 로봇을 굉장히 선전 잘했다.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세계 역사 가운데 영적인 싸움, 결국 사단의 어떤 통치와 사단의 역사, 어둠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어떤 챌린지를 하고 도전하고 하나님의 이 복음에 전파된 이 과정들을 어렵게 하고 있지만 그래도 궁극적으로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결과적으로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위로 삼으시고 확신 가지시고 믿음 생활 열심히 담대하게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메시지 일곱 번째는 무엇이냐면 말세에 적그리스도의 활동과 그에 대한 성도의 부단한 각성이 필요하다. 부단한 각성. 쉬지 말고 깨어있고 예배하기 힘쓰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3년이 다 지났습니다. 다니엘이 3년 동안 그렇게 양육되어졌는데 저희들 3년의 결과를 보기에 앞서서 10일 동안의 이 시험 기간이 지났을 때 어떻게 되었는지 다니엘서 1장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장 15절에 보시면 열흘이 끝났을 때에 그들이 얼굴이 왕이 정해준 음식을 먹은 모든 아이들보다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기름지게 보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사실로 믿으십니까? 이거 동화책 이야기가 아니고 진짜로 발생됐던 역사 속에 발생됐던 이 바빌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주전 606년 또는 605년에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의 사건을 기록한 생생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이 15살에 붙들려왔고 붙들려와서 양육되어지는 그 초기에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작정을 하고 목숨을 내놓고 작정을 했을 때 하나님이 다니엘을 축복하셨습니다. 자, 10일이 지났고 다니엘과 이 세 명의 친구들은 얼굴이 정말로 살이 찌고 기름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이 튼튼한 모습으로 자, 나머지 이제 3년은 어떻게 보냈을까요? 3년 어떻게 보냈을까요? 여전히 다니엘과 이 세 명의 친구들은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더럽혀진 음식으로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고 깨끗한 음식 먹고 3년이 흘러갔습니다. 자, 드디어 졸업식이 다가옵니다. 3년 특별한 이 학교의 과정이 다 끝마쳤을 때 모든 학생들이 느부갓네살로 앞에 일렬 종대로 다 섰습니다. 다 집합해요. 자, 느부갓네살이 마지막 검사를 합니다. 얘네들이 정말로 잘 가르침 받았는지 내가 책임을 맡긴 이 사람들이 잘 일을 했는지 마지막 점검하는 날. 자,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이 네 아이들로 말하건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식을 주시고 모든 학문과 지혜에서 능숙함을 주셨으며 또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특별한 가운데 더 특별한 사람은 다니엘이었습니다. 여기에 이 학교에서 길리워진 사람이 몇 명 있는지 모르지만 적지 않았을 겁니다. 최소한 수십 명 이상이 됐을 거예요. 얼만지 모르지만 그 중에 네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목숨을 내놓고 이방 땅 적국에서 신앙으로 살기로 결정한 거룩함을 추구했던 이 네 사람은 탁월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특별히 더 여기 보십시오. 17절 하반절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기서 말하는 환상과 꿈은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학문적으로 탁월한 학문의 어떤 깨달음을 구비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바빌론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유브라테스 강의 문명을 기초로 해서 문화를 발전시킨 세계 최강의 나라였고 최고의 선진국이었습니다. 이때 이미 이들은 천문학을 연구할 수준이었습니다. 천문학. 자, 그러니까 다니엘은 박사들보다 점성가들보다 10배나 뛰어났다. 20절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다니엘과 세 사람들은 탁월한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었습니다. 4절을 보면 다섯

하셔서 이 시대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축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팽개쳐버리고 믿음을 뒤로 밀어버리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세상 사람과 함께 타협하면서 금전적인 이득만 취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것입니다. 은혜는커녕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가운데 징계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은 믿음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앞에 섰던 이 사람들은 얼마나 긴장됐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졸업식 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마 그런 졸업하고는 비교가 안 될 겁니다. 불합격이면 당장에 목이 날아가거나 아니면 지방으로 좌천돼가지고 고생만 하다가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심정 이해가 가시리라 생각합니다. 포로예요, 포로. 이방 사람. 그러니까 바빌론 사람 볼 때는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그래도 선민이라고 말하지만 바빌론 앞에서는 자기들은 패전 국가의 볼모의 신분입니다. 이제 다니엘이 몇 살 됐습니까? 18. 여러분 15살 잡혀왔다가 3년간 교육받았으니까 지금 느부갓네살 앞에 섰던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적어도 10대 후반의 나이. 아직도 혈기가 충전한 젊은이들. 아직도 젊다기보다는 아직도 그냥 애송이에 불과한 이 아이들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딱 섰을 때 이 온 바벨론 여기 보십시오. 19절 20절에 보면 이 나라에 이 다니엘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 말씀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축복이십니다. 자, 이들이 오럴 테스트를 다 끝마쳤습니다. 자, 보십시오. 다 이 느부갓네살이 다 물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 모두 가운데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를 찾지 못하였으므로 군계의 일학입니다. 탁월했어요. 아니 그냥 보기만 해도 얼굴에는 총명이라는 두 글자가 써있고 얼굴에는 건강, 얼굴에는 아름다운, 미남, 쾌남 다 써있는 거예요.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묻습니다. 20절 보십시오. 왕이 지혜와 명철에 대한 모든 문제에 관하여 그들에게 묻는 가운데 현장 마지막 점검, 마지막 시험이에요. 여기서 떨어지면 얘네들은 그냥 끝입니다. 왕궁에서 설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너는 3년 동안 국가의 장학금과 공금을 먹고 가르침 받았는데 이게 뭐냐? 너는 안 된다. 어찌 보면 멀리 추방될 수도 있고 굉장한 곤란이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묻는 족족 모든 질문마다 일사천리로 대답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마음이 흡족했어요. 자, 20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자기의 온 영토 안에 모든 마술사와 별을 살피는 자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10배는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10배라는 것은 숫자적인 열의 개념보다는 영적인 상징을 부과한다면 이것은 완벽한 겁니다. 열이라는 것은 충만한 숫자. 여러분 10이라는 숫자보다 더 큰 숫자 있어요? 11은 열에다 하나 더해진 거죠. 그러니까 숫자의 가장 큰 수는 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영을 떼버리면 구자가 제일 크다 그런 말도 있지만 아무튼 10배라는 의미는 문자 그대로 10배도 되었지만 또 다른 영적인 의미는 그만큼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탁월 그 자체라는 거예요. 합격입니다. 합격. 그리고 오늘 말씀의 1장의 결론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의 제1년까지 계속해서 있었더라.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청명하신 성도 여러분들, 21절에는 갑자기 이상하게 등장했어요. 자, 1장 1절에서는 느부갓네살이 등장하고 19절, 20절 느부갓네살의 이름이 언급되다가 갑자기 다니엘은 고레스 왕의 제1년까지 계속해서 있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다니엘은 중간 생략하고 세계 제국을 지나치고 네 번째 임금에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 나라의 굉장한 존귀한 자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 1장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1장이 21절의 말씀을 영어 성경을 잘 보시면 여기 고레스는 누구냐면 여러분 그 유명한 페르시아 왕국의 초대 임금 원년 이 고레스라는 이 사람이 페르시아의 왕으로 등극해서 첫 해에
등극을 시작할 때

0: 역시 다니엘은 그때도 왕 앞에서 계속 있었다. 이 말은 왕 앞에서 가장 존귀한 컨설턴트로 쓰임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90살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이 주전 605년경에 포로로 됐을 때가 15살이라면 지금은 다니엘은 이 21절에 가서 다니엘이 지금 나이가 몇이냐? 70년, 정확하게 69년째 바빌론 제국을 보냈고 메대 제국을 보냈고 그리고 페르시아, 그 유명한 이란, 오늘날의 이란의 제국 페르시아, 그 황금의 찬란한 문화와 제국 속에서도 여전히 다니엘은 제국에서 놀라운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1장 21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눈앞에 보이는 성공만을 위해서 추구하고 거룩을 내팽겨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타협했다면 다니엘은 아마 이 학교에서도 쫓겨났을 거예요. 언감생신. 아니, 네가 히브리인 주제에 여기가 어딘지를 알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겠다고? 너 이놈아 당장 물러나라. 쫓겨났을 거예요. 목이 열 개라도 아마 다 나가 달아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거룩함을 선택하고 자신을 타락하게 하지 않겠다고, 더럽히지 않겠다고 말씀대로 목숨을 내걸고 제안했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얼마나 기쁘게 우리 하나님께서 너 참 내 눈앞에 마음에 쏙든다. 우리 하나님이 다니엘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셨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다니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철부지 소년이, 그 어린 나이의 소년이 부모도 죽었을 것이고 나라는 망해버렸는데 그 먼 나라 자기 고국을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제대로 머리가 돌아가는 아이라면 야, 눈치 빨리 차리고 주는 거 먹고 건강 잘 챙기고 공부 잘해서 여기에서 내가 살아야 생존하지 않겠느냐. 이게 세상 논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 논리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종에서 일을 하시든지, 학생이든지, 직업인이든지, 사업인이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여러분의 연세가 높든지 적든지 어리든지, 우리는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계가 이루어져가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어떤 모양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다스리기 편한 세상으로 다 가고 있어요. 단일 정부로 유럽의 모습들, 통화들, 화폐들 정리될 것이고 결국은 세상의 경제적인 것, 모든 것들이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기 편한 세계로 흘러가고 있을 거예요. 이제 제가 다음 다니엘서 2장, 3장 공부하면서 또 그 부분을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지나갔던 과거 역사를 살펴보고 그리고 현세에 지금 일어나는 세계 정세를 살펴보며 앞으로 어떻게 이 세대가, 이 나라가, 전 세계가 흘러갈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통찰력을 얻고 믿음의 결정을 내리면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살든지 거룩함을 추구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다니엘과 같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과 같은 믿음의 결정을 내리고 눈앞에 보이는 성공과 이득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엇이 될 것인가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하루하루 매주간마다 결단하시고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돼야 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여러분의 손주들이 이 시대에 놀라운 사람들로, 이 나라의 제목들로, 우리 교회의 일꾼들로 우뚝 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 한 주간, 1년,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어떻게가 없이는, 이 어떻게가 생략되고서는 무엇인가 된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돼야 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젊은이들, 우리들의 자손들이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고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눈앞에 보이는 단 조그만 그 이득을 위해서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축복을 포기할 것이냐. 여러분, 다니엘은 부도, 명예도, 권세도, 장수도, 놀라운 축복을 얻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결정은 여러분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결정, 믿음의 결정, 눈앞에 보이는 세속적인 성공이 아니라 거룩함을 결정할 때 하나님은 그 거룩함을 결정한 여러분에게는 물권, 영권, 이 세상의 모든 축복들을 보너스로 주실 것입니다. 혹시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장에 가면 하나님 또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 목숨을 지키다가 내 믿음을 지키다가 내 몸이 불 속에 들어가서 사그러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2장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2장에 가서 또 배우기로 하겠고 오늘 1장의 마지막 결론은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증명해 보이셨어요. 믿음의 아들 소년 다니엘 15살 된 그 아들이 믿음의 결정을 내리고 거룩함을 선택했을 때 그가 90살이 될 때까지 제국이 바뀌었고 왕들이 네 번이나 바뀌었지만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이 고레스는 사이러스입니다. 여러분 역사에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명의 임금이 지나가기까지 이 다니엘은 여전히 왕궁에서 놀랍게 놀라운 지위와 놀라운 대우를 받고 사람들에게 존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시발점이 어디에 있었느냐. 첫 단추를 잘 꿰고 그가 목숨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눈앞에 있는 이득을 위해서 선택하지 않고 믿음의 결단을 내렸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이 그러한 축복을 받는 이 말세 어떤 모양으로 이 시대가 흘러가든지 간에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런 믿음을 갖고 있을 때에 우리들의 자손들이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그러한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헷갈리지 마십시오. 헛갈리지 마십시오. 추호의 양보도 없이 하나님 내가 올바른 결정하게 해주시고 이 결정할 때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아니 그런 축복을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는 일사각오의 결정을 내려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 지금까지 이충세 목사님과 함께한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여러분 삶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바라며 계속해서 BBN 방송에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와 함께 등장하는 네 명의 친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계실 때에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자 예수님이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그곳으로 내리죠.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소자야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하시면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보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은 친구들의 간절한 믿음, 즉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께 나아가자는 그들의 믿음을 먼저 보신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주위 분들을 인도할 때에도 우리의 믿음이 먼저 보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기 때문이죠. 자, 오늘 여러분의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0: 언제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나누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0: 내가 예수 믿고 변한 것이 있다면 고통과 절망이 나 자신을 덮칠 때에 변화된 나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행복해 마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의 눈물 나는 아픔과 상함이 있을 때 이 땅의 소망을 두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1: 복의 근원 강림하사 오늘 이 시간에는 분당 우리결담에 마시는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 원하고 원하였노라를 보내드립니다.

0: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1: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0: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1: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0: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1: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0: 같이 읽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1: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0: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신 마지막 식사 그 내용을 이제 다루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걸 그 최후의 만찬이라고 이제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식사 시간에 이제 당신의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이제 나누어 주시는데 이게 이제 성찬식의 그 유래가 된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그 성찬식 설교 본문으로 오늘 본문을 택하고는 이제 이 본문에서 발견되는 성찬식과 관련된 여러 교훈들을 살피고 또 본문을 프린트해가지고 계속 이제 그거를 읽고 또 연관된 책을 구입하고 뭐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그러고 있던 지난 목요일입니다.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또 프린트한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 눈에 이렇게 확 들어오는 그 포인트 하나가 있었는데요. 15절에 그게 나오는데 1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 새벽에 이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 한마디가 눈에 이렇게 확 들어오는 겁니다. 그 제 생각에 이걸 내 수십 번 읽고 있었는데 왜 이 부분에 눈길을 주지 못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영어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표현되더라고요. Eagerly desired to eat. 굉장히 강렬한 표현이더라고요. 예수님이 뭐 기회 되면은 뭐 우리 식사 한번 하자 이게 아니에요. 강렬히 원하셨던 거예요. 그 제자들과 함께 식탁 교제하기를 너무너무 원하셨던 이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 이 말씀이 제 눈에 확 들어오면서 그동안에는 제가 이제 뒷부분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었거든요. 그 본문을 다시 이것들을 꼼꼼히 이제 살펴보면서 전체 내용이 다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이 주님의 이 심정,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제자들과 함께 식탁 나누기를 원하시는 원하고 원하였노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도 그날 이걸로 제가 바꾸었고요. 또 그동안 준비하던 내용 대부분을 다 수정을 했습니다. 이 포인트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까 19절에서도 예수님의 심정이 확 와닿는 대목이 있었는데 19절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원어로 보면은 이 기념하라가 이게 기억하라거든요. 기억하라. 그러니까 원색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우리에게 명하신 근원적인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릴까 봐예요.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그 흔히들 연예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잊혀진다, 잊혀지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악플보다 더 무서운 게 무플이다. 그 연예인들이 그 잊혀지는 걸 얼마나 그 두려워하는지를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악플을 받더라도 기억받기를 원하는 게 그게 연예인인데 지금 우리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기억해라 또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런 표현들은요 연예인들이 대중들로부터 잊혀지지 않기를 갈망하는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나를 기억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온 세상 사람들의 스타가 되시겠다는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고요. 당신과 관계 맺고 있는 그 제자들과 소박한 그 식탁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고 또 원하시던 그 주님의 마음의 연장입니다. 그 제가 그 목요일 날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그 성찬식에 대한 내가 그동안 이 소홀히 한 게 바로 이거네 이거? 그걸 제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쓴 성찬식 메시지라는 책에 나오는 한 대목이 지난 목요일 이후로 계속 제 마음에 울림이 되는데 그 책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성찬식을 통해 교제, 관로하고 펠로우십을 원하셨지만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예수님이 의도한 교제를 성례로 바꾸었습니다. 이러한 로마 가톨릭에 동의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성찬식을 마치 어둡고 불분명한 신비인 것처럼 말합니다. 이게 로마 가톨릭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조차도 성찬식에서 가장 소중한 거는 이게 어떤 절차가 아니고 이게 어떤 예식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다 포함이 되지만 성찬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거예요, 심정을. 최근에 그 어느 영화 배우가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사실 저는 그 영화 배우를 잘 몰랐는데요. 이분이 갑자기 그렇게 그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애도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어느 예능 프로에서 이제 그 이분과 관련한 그 추모 특집 그런 그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그 프로를 보고 막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너무 슬퍼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사실 저는 평소에 그 프로도 잘 안 보고 그리고 또 그 영화 배우가 누군지도 사실은 잘 모르지만 이게 굉장히 감동적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인터넷으로 제가 들어가서 그 프로를 제가 봤는데요. 예상과 달리 저는 그런 특별한 그냥 뭐 사람이 그렇게 죽었으니까 참 아쉽고 안타깝고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 막 눈물이 펑펑 날 정도로 그렇게 그 감정이입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 제가 그날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깨달았는데요. 우리가 누군가를 슬퍼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애도할 수 있다는 그 내면에는 그 사람과의 그 깊은 교제의 이 경험이라 그럴까 그게 바탕에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프로에 보니까 어떤 그 젊은 후배가 막 울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 형이 자기가 힘들 때 뭐 공항인가 뭐 거기까지 이렇게 나와주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프로를 보면서 특별한 어떤 감정이입이 잘 안 되는 거는 제가 그 영화 배우를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 이걸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한번 대입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분은 예배 시간에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도님이 계시는가 하면은 또 졸고 있는 분도 계세요. 이 차이가 뭘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성찬식을 드리기 전에 그런 평소에 깊은 그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서 오는 그런 어떤 예배의 어떤 감격이 잘 나타나지 않는 이런 모습은 없는가? 저는 여러 번 제가 그 불러도 드리고 뭐 인용도 하고 했지만 종종 저는 이 찬양이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그 다음 그 후렴이 저는 너무 가사가 와닿아요.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그래서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그 프로에서 출연한 그 후배 연예인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 먼저 간 그 선배를 그 추억할 수 있는 거는 그 배우와의 깊은 교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삶은요, 이 주님과의 추억 쌓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그 하나님과 추억 쌓기예요. 예수 금방 믿은 6개월 된 성도보다 56년, 57년 주님과 교제한 제가 주님과의 교제 추억이 훨씬 많은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20대 초반에 그 혹독한 시카고 날씨 가운데 차도 없이 버스 두 번 갈아타는 그 막노동하는 그 직장을 갈 때 그 막막하고 그 두렵고 그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 그렇게 마음이 먹먹할 때 주님은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외롭지 않도록 내 마음을 만져주셨던 그 순간순간 그 장소까지 머릿속에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결혼하고 첫 아기를 가지고 가장 먼저 찾아온 게 두려움이에요. 과연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이 아이를 내가 잘 기를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주님은 내게 어떤 위로를 해주셨고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 대기실에 앉아가지고 안에서는 지금 아내가 그 죽음을 방불하는 그런 해산의 고통을 느끼고 있을 텐데 그러면서 만감이 교체될 때에 그 자리에서 그 대기실에서 주님이 저를 어떻게 위로해 주시고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 그게 다 추억인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옥하는 목사님이 너 내년에 개척해라. 어른 목회 한 번도 안 해본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실 때 그 막막함 이게 도대체 내 인생을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그런 막막함 속에 있을 때 주님이 주셨던 말로 다 할 수 없는 확신 너 잘할 수 있어.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이 목회의 길이 또 담임 목사가 된다는 건 이 생각보다 외로운 거거든요. 왜 외로울 수밖에 없는가 하면요. 목사 쪽 외롭다고 막 여러분 중에 막 돈 좀 많고 뭐 좀 잘생기고 유력한 몇 분만 내가 계속 친해져 버리면 이거 목회를 망치는 거기 때문에 누구도 저에게 다가 요 이상은 못 다고 해요. 제 마음으로 금을 꺾고 삽니다. 우리 장로님 17분 중에 따로 만나서 식사 자주 하는 분 한 분도 없고요. 우리 부교역자 저렇게 많지만요. 또 마음으로 또 정이 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지만 따로 불러내가지고 어디 뭐 교제하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이 목회가 치우쳐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누구라도 친할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어떨 때 그 새벽에 한 3시쯤 이렇게 일어나 앉으면 어떨 때는요. 고독이 물밀듯 밀려와요.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그렇게 고독이 밀려올 때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얼마나 자주 새벽에 그 위로를 주시고 그 힘을 주시고 외롭지 않도록 그 힘으로 지금까지 제가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요 주님과의 추억이 쌓여가는 거예요. 성찬식은요, 이 주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그게 성찬식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또 한 가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15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여기 보니까 주님이 지금 제자들과 식탁 교제하기를 원하고 원했다는데 거기에 유월절을 지금 개입시키고 계세요. 유월절 식사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유월절은 여러분 다 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애굽의 노예로 그렇게 신음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 애굽을 탈출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 과정에서 누린 놀라운 하나님의 그 표현하기 어려운 은혜를 담고 있는 그거 기념하는 게 유월절이거든요. 홍해를 건너기 직전 바로 전날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은 다 재앙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되는데 이걸 기념하는 게 유월절이라면 유월절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게 어린 양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신약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세례받으려고 요한에게 가니까 뭐라고 표현하느냐.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내용을 얼마나 잘 해석을 하는지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 주신 말씀 그대로 인용합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오늘 본문의 주님의 말씀을 잘 정리한 바울이요 그 다음 26절에서 놀라운 해석을 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바울이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기억해라 나를 기념해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주님을 기억하는 건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다. 주님을 기억하는 거는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거다. 여러분 누가 그 주님의 죽으심을 전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사람이 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런 말씀들을 정리해가지고 성찬식 오늘뿐만이 아니고 매 성찬식 때마다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면서 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 성찬식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강조하느라고요. 기억하라! 뭘? 십자가를. 앞에서 소개했던 그 찰스 스펄전의 성찬식 메시지라는 책을 그 소개하는 어느 기사를 봤는데요. 그 스펄전 목사님이 평소에 성찬식을 굉장히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 기사에서 이제 이걸 강조하기 위해 가지고 아놀드 델리모라는 분이 쓴 찰스 스펄전이라는 그 전기예요. 그 책 내용을 전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기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스펄전은 성찬식을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특히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는 시간으로 삼았는데 그분의 고난을 말하고 그분의 대속을 좀 더 이해시키려고 노력할 때면 감격에 북받쳐 말을 잊지 못하고 목소리가 떨리며 눈물을 주르륵 흘릴 때가 많았다. 아, 저는 이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하는 모습을 상상을 해보니까요. 막 제 마음도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분은 바울과 똑같아요. 이분이 주님께서 나를 기억해다오, 나를 기념하러 가시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스펄전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렇게 설교를 할 때는 그분의 고난을 설명할 때는 감격에 북받쳐가지고 말을 잊지 못하고 목소리가 떨리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그 감격으로 그렇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놓치고 있는 게 내 지금 한탄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에게는 이 스펄전 목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주님을 기억하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감격하며 기억하는 이 뜨거움으로 내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건가? 여러분 우리가 이 스펄전 목사님과 같은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성찬식에 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뭘 묵상해야 되느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해.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를 많이 묵상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십자가를 많이 묵상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제가 반성하고 제가 회개하는 것 이겁니다. 이 큰 교회를 그냥 운영하느라 유지하느라 저는 십자가만 내가 알기로 작정하는 것은 고사하고 십자가 생각이 잘 안 날 때가 많은 게 부끄러운 저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신방 가고 설교 준비하고 교회에 뭐 일 터질 때마다 수습하고 이러느라고 제가 너무 많이 지금 내 안에서 이 십자가가 지금 잘 묵상되지 않는 이걸 부끄럽게 제가 이번 주간에 제가 발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이상하게 그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어떤 그 영역이 있다면 여러분이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 사모하셔야 돼요.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를 많이 묵상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 아닙니까? 저는 바쁜 생활 속에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성찬식을 통해 이 정신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 십자가가 많이 묵상되어지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울분이 생길 때 나는 내 옛자아는 죽었다. 난 화낼 수 있는 사람은 다 죽었다. 이해관계에 민감한 내 자신을 볼 때 나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다.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면요 내 인격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대인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0: 사라져.
1: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걸 모르니까 맨날 사람 찾아가서 위로받으려다가 더 큰 상처를 받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야말로 내 상처를 치유해주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매 성찬식 때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라! 뭘? 하나님 나라를. 본문 16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1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지금 예수님은요 그저 명절에 밥 한 끼 하는 우리 추석에 모여서 뭐 밥 한 끼 합시다 이게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제자들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원하시는데 궁극적으로 주님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 하나는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LAB 주석에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미래의 회복을 위해 이 잔을 보류하셨다. 그러고 보면요. 공생애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 심어주기 원하시는 건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주기도문, 우리도 외우는 그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9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오시며 우리 기도 속에 창조도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현대인들이, 현대 크리스찬들이 놓치고 있는 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도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답답하고 힘들고 또 참 상처받는 일이 많은데 그때마다 마치 요한이 현실은 밤모습에 갇혀 절망적인 상황에 맞닥뜨려 있지만 그 밤모습에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거기서 소망을 찾아냈던 것처럼 우리는 자주자주 이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이것을 자꾸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 19장 6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울분의 시대, 울분의 시대. 특히 우리나라는 막 울분이 양산되는 시대예요. 막 툭한데는 막 울분이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너무너무 상처가 많고 너무너무 울분이 많고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들을 많이 겪다가 보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자꾸 땅의 것만 보고 상처받을 게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사모하고 꿈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 주간에도 그랬고 또 종종 제 마음으로 되뇌는 찬양이 있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향산되리 저처럼 힘들 때마다 이 찬양을 되뇌어 보세요. 진짜 신비로운 은혜를 새 힘을 주시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 후렴을 한번 보세요.

오리라. 아직 안 왔어요. 그렇게 이제 속히 온다는 거 아닙니까? 현실은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 양과 뒹굴고 눈 씻고 이게 찾을 수 없는 장면이에요. 사자들은요, 어린 양과 뛰놀는 거 원하지 않아요. 눈에 띄면 바로 잡아먹어버려요, 그냥. 약육강식. 저는 여러분 뭐 이마트도 좋고 롯데마트도 좋고 다 좋은데요. 지금 이 대기업, 대그룹들이 지금 골목골목까지 지금 침투에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무슨 식당 같은 것도 대기업이 프랜차이즈로 들어와가지고 이 서민들이 그 은행 융자 받고 그래가지고 식당 차리면 열 차리면 여섯 일곱 개가 지금 문 닫아야 되는 현실이에요. 이 뭐 싼 데 자꾸 찾아다니는 이런 것 다 좋지만 우리 진짜 마음으로 이 약육강식, 사자 같은 이 대기업들이 어린 양 눈에 띄는 대로 지금 다 잡아먹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상처받는 이 영세 상인들 얼마나 많은 거 아십니까, 여러분? 조금 비싸도 등 한 번 더 두드려주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런 대기업이 하는 이런 데 가서 뭐, 물론 저도 거기서 물건 당연히 살 때가 많지만 우리 좀 인식하자는 거예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 다른 말로 하면 계시록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리로다. 주님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오면은 약육강식 있는 게 아니에요. 나같이 힘이 없고 보잘것이 없어도 같이 보듬어주고 사자같이 강한 자들이 나 잡아먹지 않고 격려해주고 밀어주고 후원해주는 그 나라가 속히 올 것이라는 이 꿈을 꾸는 게 그 신앙 아닙니까? 분당 우리 교회 기존 신자 등록 안 받는 이런 어색한 짓을 왜 합니까? 한 주가 멀다 하고 눈물의 사연의 편지를 보내거든 저한테.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 아파.

우리 연자맷돌을 매는 일이 일어날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그러나 왜 등록을 못 받습니까? 사자들이 어린 양과 뒹구는 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큰 교회와 작은 교회가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가 잘 되며 내 한 교회 부흥하는 것도 좋지만 모든 한국의 교회들이 같이 잘 되는 것을 꿈을 꾸기 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뒹구는 이건 꿈도 못 꾸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맨날 상처를 받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끝만 보지 말고 양육강식으로 상처받는 그것만 니들이 바라보지 말고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 꿈을 꾸라는 게, 이 꿈을.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상처도 없고 더 예쁘다고 눈길 주는 것도 없고, 부자라고 눈길 주는 것도 없고, 권력 가졌다고 특별 대우해 주는 것도 없고, 나같이 보잘 것 없어도, 세상에 눈길 줄 거리가 하나도 없어도, 교회만 오면은 내가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 두 가지를 늘 기억하세요. 기억하라. 뭘? 어린 양으로 오신 주님의 십자가를. 사모하라. 뭘? 주님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끝나면 우리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편지 하나 소개하고요, 간증 하나 소개하고는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우리 대학부 교역자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학생 그 간증문을 보내주었는데 내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버지의 사업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아 생활고에 시달렸고, 이에 견디다 못한 어머니는 암에게 몸을 두 번이나 내어주셨습니다. 제 기억 속 그때 어머니는 오랜 투병 생활에 항상 예민하고 폭력적이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에게 맞기도 많이 맞았고 마음 아픈 말도 많이 들었는데 그 순간들이 꽤 오랫동안 이해되지도 잊혀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어머니를 원망하고 미워했습니다. 그 원망과 미움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에게로 향했습니다. 저를 때리고 욕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에 학을 떼며 하나님은 없다 결론지었습니다. 자연스레 교회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도 교회도 그리스도인들도 다 싫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교회를 안 가면 밥을 안 준다 하시기에 차라리 굶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중고등학생 시절 내내 어머니와 싸우면서 종교의 자유를 외쳤습니다. 그렇게 20살이 되었는데 입시는 생각처럼 흘러가지 않았고, 부모님의 기대를 외면할 수 없었던 저는 결국 원하지 않는 대학, 원하지 않는 학과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막막하고 절망하는 마음에 어디든 집 밖으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모님의 권유로 분당 우리 교회를 찾았습니다. 아무런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찬양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내가 너를 이토록 기다렸는데 그동안 어디에서 상처받다가 이제야 왔니? 여러분, 저는 이 자매 이 한 대목이요, 아, 이게 교회구나, 이게. 아, 이게 예배구나, 이게. 아무 기대 없이 상처받은 그걸 가지고 교회에 와 앉아있는데 찬양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눈물이 쏟아지는 것은, 내가 너를 이토록 기다렸는데 그동안 어디에서 상처받다가 이제야 왔니? 말씀하시는 주님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대예배를 드리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희망이 없었던 대학생활에 비전을 주신 것도 큰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매가 알고 있는 영적인 원리가 저는 놀라운데요, 그 다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기쁨도 잠시, 오래 지나지 않아 부모님의 신뢰가 깨어지고 가정이 휘청이게 되었습니다. 참 많이 불안하고 신음했습니다. 왜 먼 길 돌아 주님 품으로 돌아온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는지. 다시 원망의 목소리가 새어 나올 때쯤 옆에서 기도로 저를 지탱해 주었던 공동체 덕분에 그조차도 은혜로 여기며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대학부 공동체 안에서 정말 많은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모든 풍파가 다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병이 떠나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이 자매가 경험하는 거예요. 많은 사연이 있는데요, 시간이

0: 없어 다 생략하고 마지막 그런 아픔과 갈등을 겪었던 이 자매의 결론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저는 괜찮습니다. 일상은 여전히 힘들지만 이전만큼 괴롭지 않습니다. 다시 기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변한 것이 있다면 고통과 절망이 제 자신을 덮칠 때에 변화된 저의 자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 앓지 않습니다. 나누고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20년의 고통은 저를 나약하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 지난 3년간의 고통은 저를 더 단련시켰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우울과 절망이 저를 찾아온다고 해도 저는 다시 괜찮아질 자신이 있습니다. 거센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젊은 대학생이 너무나 정확한 영적인 원리를 자기 삶에서 경험해내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고난이 다 떠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건 이 자매가 말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변한 것이 있다면 고통과 절망이 나 자신을 덮칠 때에 변화된 나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행복해 마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의 눈물나는 아픔과 상함이 있을 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인간 지도자가 다스리는 이 땅을 꿈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여러분 이 원리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상처가 아픔이 울분이 여러분 코앞에 아른거릴 때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것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리로다 그날을 꿈꾸고 그날을 사모하며 오늘의 이 아픈 현실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복의 근원 강림하사 지금까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 얻기 원하시는 분은 분당 우리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키는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현재의 어려움과 고통들을 이겨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비비엔 한국어 방송입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0: 라디오 드라마 한국교회 순교사 제6화 예수의 작은 종 유계준 장로 원작 김효나 극본 권영배 연출 박광연 40번째 독립운동이란 말에 깜짝 놀란 산정현 교회 식구들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아랑네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당시에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런데 독립운동이란 생각도 하지 못한 일이었다.
1: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참말입니까? 독립운동이란 게?
2: 아이고, 기르게 말이야요. 우릴 놀리는 것 같아요. 안 그러십니까?
3: 아이고, 저 아닙니다. 참말입니다. 이제 곧 아주머니들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1: 아니, 그럼 그것이 참말입니까? 아유, 여기 그냥 오래 살다 보니까니 이런 날이 다 오고 말이야요.
2: 아유, 기르게 말이야요.
1: 아유,
2: 아이, 그래, 무슨 일입니까?
3: 부인, 그 몸이래 이제 괜찮은 게야요?
4: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의사 선생님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대요.
3: 그래도 좀 쉬라우요. 안정이 제일이라고 하던데.
4: 안 여자가 지압이 하는 일에 쉬면서 보고 있으면 되겠어요. 저라도 도와야지요.
3: 참으로 날 도와줄 수 있까시요?
4: 뭔데 그러세요?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면 돕도록 하죠.
3: 독립신문이라고 들어는 봤소.
4: 독립신문이라면 서재필 선생님이 만드신 것 말고 다른 것이 또 있나 보죠?
3: 그렇소. 그 지금 상해에서 그 신문이 만들어져서 우리 동포들에게 비밀리에 전해주고 있답니다.
4: 그래요? 그거 아주 잘된 일이군요.
3: 그 일에 곧 당신이 좀 도와줘야겠소.
4: 제가 어떻게...
3: 그 우리 아주머니들이 그것을 그 이거 사람들에게 비밀리에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4: 정말이요?
3: 그 일이래 그 임자가 책임자가 돼줘야겠시오.
4: 제가 책임자라니, 아이, 저 같은 게 어떻게 그런 일을 한단 말입니까?
3: 어려운 거 없습니다. 사람들 눈에 안 띄게 그걸 나눠주도록 가르치는 일입니다. 부인, 할 수 있까디요?
4: 아이, 부족하지만 힘 닿는 데까지 힘써보도록 하겠습니다.
3: 그저 아주머니들을 담당해줄 사람들이 없었는데 님자가 그 일을 해준다니까니 이제 곧 마음이 좀 놓입니다.

0: 요즘 조선인들 동정은 어떤가?
1: 예, 지난번보다는 조용한 것 같습니다. 문화 정치가 먹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살만해지겠다는 말들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0: 뭐? 살만해지겠다고?
1: 예.
0: 역시 조선인들이구만. 하나만 생각하고 나머지는 생각을 못한다니까.
1: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머리를 도통 안 굴리는 것 같습니다.
0: 저들이 머리를 굴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머리가 비상하다는 거다. 안 그런가? 누가 알았겠는가? 문화정치의 숨은 계략을 말이야. 하여간 조선인들은 연구 대상이라니.
1: 그렇다고 이렇게 쓰면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0: 당연하지.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지. 겐조, 너무 저이면 끊어지는 수가 있으니 먹이를 풀어놓고 기다리는 호랑이처럼 눈을 띄지 말더라. 더욱 감시를 철저히 하도록.

0: 여러분 그 조용히 들어오시라요. 자자 어서요. 자 이리로 오시라요. 하도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시오. 그럼 제 말을 잘 들으시라요. 여러분은 이제부터 우리 대한의 독립을 위해 싸우는 투사가 되었시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거입니다.
1: 유계주는 사람들 앞에서 보자기를 하나 들어보였다.
0: 이거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이거이 신문입니다. 독립신문.
1: 유계준 장로는 검은 보자기에 쌓여있는 신문 다발을 꺼내 보였다.
2: 아니, 웬 신문입니까? 기거이...
3: 저 가만... 독립신문이요?
2: 아이고,
3: 독립신문이라요?
0: 길었습니다. 이거이 독립신문입니다. 이 신문이래 상해에서 이광수 선생과 주요한 선생이 만들어낸 거입니다. 이 신문이래 우리 민족의 나라 사랑이 담겨있는 신문입니다. 여러분의 임무는 바로 이 신문을 우리 동포들에게 나누어주는 거입니다. 예전엔 독립투사들만 모아왔던 거이지만은 이젠 우리 모두가 봐야 할 신문입니다. 독립이래 기꺼이 별거 있겠습니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온 백성들에게 있으면은 기꺼이 곧 독립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켜줄 이 신문이래 많은 사람들 손에 전해지도록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게 전해야 하는 거이디요. 일본이래 이거이 냄새를 맡고 어깨에 달라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래 붙잡히지 말고 이 인물에 다 해야 하디요. 알겠습니까?
3: 길에다가 걸리면은 욱하는 겁니까?
2: 그는 고조 일본에 붙잡혀 고문이래 당하는 거이가 아닙니까?
0: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꺼이 무서워서 나라를 사랑하는 일을 못하면은 기꺼이 어디 사람입니까? 기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를수록 더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힘을 내서 나라를 다시 한번 살려봅시다래.

출연 정운석, 신세인, 우문희, 이명숙, 유재상, 이윤정. 라디오 드라마 한국교회 순교사 제6화 예수의 작은 종 유계준 장로 40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싶은 열정을 갖고 있었으나 환경과 조건이 어려움으로 배움을 갖지 못했던 여러분들에게 비비안이 이미 갖추어져 있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비비안 성경 대학은 6개의 코스로 나누어져 제공되고 있으며 결혼 연구, 성경 교리, 기독교인의 삶, 성경 각 66권의 연구, 성경 인물 연구, 그리고 그 밖의 개별 연구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비비안 성경대학에 등록하셔서 성경대학 홈페이지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 후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지금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골의 한 청년이 굳이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릴 필요가 없다며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가 내세우는 주장은 혼자서도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에 목사가 그 고집센 청년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두 사람은 난로 앞에 앉아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한참 시간이 흐른 뒤 목사가 난로 옆에 있는 부젓가락을 집어들더니 불 속에서 반쯤 타고 있던 석탄 덩어리 하나를 꺼내어 밖에 따로 내어놓았습니다. 그러자 그 석탄의 불은 이내 꺼져버리고 말았으나 난로 속에 있는 석탄 덩어리들은 여전히 붉은빛을 내며 활활 타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던 청년은 입을 열었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일부터 주일 예배에 꼭 참석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공동체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혼자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함께 모인 공동체 안에서 빛을 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너희는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대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시편 99편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0: 1년 365일 진리 되시는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 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10장에서 13장 말씀입니다.
4: 제 10장.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보좌 형상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 입은 사람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그룹 밑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우편에 섰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 입은 자에게 명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취하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섬에 한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취하여 가는 베옷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났더라.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한결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행할 때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되 돌이키지 않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행하며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칭하며 그룹들은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행할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신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목전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래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들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몸뚱이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행하더라.
2: 제 11장. 때에 주의 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그 문에 25인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앗수리의 아들 야사냐와 분하의 아들 블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방백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베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살육하여 그 시체로 거리에 채웠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살육한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련이와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임하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붙여 너희에게 벌을 내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국문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국문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면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하야 아들 불야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예루살렘 거민이 너의 형제 곧 너의 형제와 친속과 이스라엘 온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고 열방에 흩었으나 그들이 이른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열방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취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쫓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봉편산에 머물고 주의 신인 나를 들어 하나님의 신의 이상 중에 드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보는 이상이 나를 떠난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로 고하니라.
4: 제12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패역한 족속 중에 거하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인자야, 너는 행구를 준비하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이사하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 목전에서 내 행구를 밖으로 내기를 이사하는 행구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쫓아 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우고 땅을 보지 말지어라.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구를 이사하는 행구같이 내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구를 내어다가 그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패역한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예조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이 당하여 사로잡혀 옮겨갈지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구를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구를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우리라 하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중에 해친 후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 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온역을 벗어나게 하여 그들로 이르는 이방인 중에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식물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거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식물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거민의 강포를 인하여 땅에 가득한 것이 황무하게 됨이라. 사람의 거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황무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응험이 없다 하는 너희의 속담이 어찌미뇨.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배역한 적소가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의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먼 때에 대하여 예언하는도다 하나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않을지니 나의 한 말이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2: 제 13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기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기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또 말하노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음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혹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해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해치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열파하리니 그 담이 무너진 즉 혹이 너에게 말하기를 그것의 칠한 해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으로 열파하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회멸하리라. 해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회파하여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해칠한 자에게 다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본다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을 대면하여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방석을 모든 팔뚝에 꿰어매고 수건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부녀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 웅큼 보리와 두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거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방석을 내가 너희 발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않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3: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구약성경 에스겔 10장에서 13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그 후배들이 이제 쭉 듣게 되는 것이고요. 또 매기 목사님이 지 모세야말로 락음악이다. 락음악.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그렇게 생각을 했죠. 지난 시간에 이 락음악이라고 그래서 이 뭔가 봤더니 반석이라는 말이죠. 반석 위에 세운 노래. 진짜 이 모세의 노래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기억을 하시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모세의 이와 같은 가르침은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당연히 배워야 했던 것이죠.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국가와 같은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주신 노래로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배워야 함은 물론이고 그들의 자손들에게 또한 가르쳐야 했던 것이죠.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 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민족음악을 작곡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국가의 법이 어떻게 제정되든 불평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멜로디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힘을 갖고 있어요. 듣기만 하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각인되고 흥얼거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름대로 좀 그렇게 노래로서 민족을 가르치면은 좀 더 사람들이 잘 세워질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음악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국가의 법보다도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잘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노래가 그만큼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이라면 지금 매우 우리는 어찌 보면 참 위험한 시대 속에 살고 있다 봅니다. 얼마나 이상한 노래들이 많습니까? 그런 노래들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선택하고 또 조심해서 부르지 않고 그대로 똑같이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불러버린다면 정말 우리 가운데 이 신앙생활에 문제가 많은 것이 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참 현대의 그 음악들은 너무도 이 광적이고 우리의 정서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지 않나 싶어요. 자, 본문으로 우리에게 들어가 볼까요? 아, 어찌 보면 그 31장에서부터 우리가 시작되는 그런 말씀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참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조심해서 읽고 또 명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봅니다. 자, 32장 1절과 2절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그랬습니다. 먼저 1절을 한 번 더 보면은 하늘의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에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증인으로서 하늘과 땅을 부르셨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렇게 선포함에 있어서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추방하실 때도 이와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동시에 이사야서를 시작하는 말이기도 한데 이사야서 1장 1절과 2절이 이와 같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지금 모세가 하는 노래와 이사야가 처음 시작하는 노래와 상당히 흡사하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결코 비밀스럽게 하지 아니하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만이 알고 행하실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추방하시는 것도 너무도 정당한 행위였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2절 말씀도 참 한번 읽었지만 더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강조를 해보면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다.
참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방법과 때를 잘 보여줍니다.

없는데 시편 기자는 시편 72편 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뱀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이 말이니? 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도 좋아합니다. 어느 한 집사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어요. 그때 그녀가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 이제야 자신이 시편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다 말했다는 겁니다. 마치 뱀풀과 같은 입장에 있던 그녀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담비로 임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기독교 인구가 쫙 일어나고 있는 중국도 그렇고 여러분 이 비가 내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비는 생명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대개 비가 올 때 와야 되고 그 온 비로 말미암아 곡식들이 생명을 얻고 잎을 내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비가 바로 단비가 아니겠습니까? 그 단비는 먼지도 씻어주고 공기도 정화시켜주고 또한 곡식에겐 생명을 불어넣는 그러한 자연세계에는 생명이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 있는 거 우리가 다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소망합니다. 이 귀한 말씀의 단비를 내려주시기를 사모합니다. 그 말씀의 단비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건데 그 말씀을 주시는 방법이 바로 이와 같아요. 3절 봐보세요.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랬어요. 사실 이제 오늘날 우리의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위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는 내용을 주제로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겠어요. 행여 이야기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한다 할지라도 헛되고 모욕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요즘 시대의 태반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말의 무게가 너무도 현저하게 낮아진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4절 보실까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보다시피 이 모세 이 노래는 반석을 소재로 하는 가사입니다. 이 노래는 반석이란 말이 7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데 신약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6절 요긴한 모퉁이 돌이라고 했어요. 또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그들을 따르던 반석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사는 완전합니다.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의 공덕을 매우 높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도 그분의 이름을 높여 찬양해야만 합니다. 자, 5절, 6절 보아보죠.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라.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네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창조자라는 점에서 만민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아담은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범죄하고 말았죠. 그 후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한 아무도 그분의 아들이라 불리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인류는 영적으로 구원받지 않는 한 모두 사생아가 되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찬송하는 모세의 송시예요. 7절로 9절 한번 보시죠.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이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징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러분 여기 8절이 대단히 특수한 구절인데요. 저는 지금까지 이처럼 흡족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이와 같이 지구상에 있는 열방의 기업이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날 민족들의 경계가 이스라엘의 수요에 의해서 조정되었다 하는 것인데 따라서 이것은 우리의 많은 연구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대인과 그들의 땅에 땅이 세계 열방 가운데 가장 민감한 아주 뭐 화약고라고 표현되는 그러한 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매기 목사님은 보고 있죠. 10절로 가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보호하시며 호위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참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짐승의 부르짖는 크고 두려운 광야에서 마치 당신의 눈동자처럼 호위하시며 지키셨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진술 가운데 하나를 이제 보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로 여러분들 같이 들어가 보시죠. 네, 11절, 12절 말씀 보죠.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도다. 여러분은 독수리가 작은 새끼일 때요. 둥지에서 안전하게 앉아서 어미 독수리가 물어다주는 그 먹이를 먹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란다고요. 그렇게 자라고 또 어미 독수리는 그 새끼를 뭐 적으로부터 이렇게 보호를 해주겠죠. 쭉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제 점차 이제 자라나잖아요, 새끼가. 그럼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벼랑 아래로 떨어뜨린다고 그래요. 그들은 날개를 펼치고 날아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중 한 마리가 날지 못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그러면 어미 독수리가 그의 심찬 날개를 그냥 쭉 뻗어가지고 잽싸게 새끼 독수리를 이렇게 밑에서 그 날개로 받아가지고 다시금 그 위로 올라와서 좀 더 키우고 좀 더 먹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훈련을 시켜서 자기와 똑같이 날 수 있도록 하게 해준다. 그래 어미 독수리는 며칠 후에 새끼 독수리를 똑같은 방법으로 또 시험하고 그래서 아주 성숙시키고 성장시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방법이 바로 이와 같다 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그렇게 훈련시켜서 왜냐하면 그렇게 어른이 돼서 날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날아가기를 그 하나님께서는 소망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키신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본문은 사람들에게 대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도 잘 묘사해주고 있는 훌륭한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여수른이란 이스라엘을 존칭적으로 표현하는 명사가 되는데요. 이스라엘은 번영함에 하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리는 우리 사회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과 얼마나 적나라하게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불만으로만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들의 태도에 동조하는 그 옳지 못함에 동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본문 하반절이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살찌고 비대했다. 그렇죠? 내가 살찌고 비대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이 번영하고 또 번성하고 있다고 하는 의미인데 그들은 이러한 번영과 번성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기억지 못하고 되레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발로 차는 격이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벌써 모세는 다 생각을 하고 그 사실을 온전함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 모세가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케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여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참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등을 돌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신의 얼굴을 숨기고 보이지 아니하신다. 이것은 뭐 단순히 얼굴을 숨기고 보이지 않았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뭐 정말 복을 더해주지 아니하신 거죠. 축복을 더해주지 아니하신 거죠. 그러한 역사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고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너무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쭉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킨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의 산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린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신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대신 하나님,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0: 은혜의 동산.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제 고린도후서 거의 끝날 때가 됐습니다. 한 번만 더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고 분쟁이 있었고 그리고 음행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고린도서 12장 21절 여러분 끝부분을 한번 보세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20절에 보시면 중간에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이게 두려워한다, 염려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괜히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전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그들 가운데 분쟁과 다툼과 당짓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하고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사람들은 계속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사도 맞는가? 저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과연 진리의 말씀인가? 그게 의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자, 어떤 말씀들이 그런 말씀인가 하면 고린도 후서 12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사도의 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 11장 23절을 보시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이제 이런 말씀도 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자꾸만 의심을 하니까 내가 진짜 사도가 맞다 하는 의도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 후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여기 보면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먼저 밝히고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하고 또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을 하면서 시작하는 것이죠. 고린도 전서 1장 1절도 뭐 역시 비슷한 그런 내용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이라든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을 보시면 자신이 사도라는 것 전혀 언급하지 않고 그냥 평범한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교회지요. 그 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자신이 사도라는 것 밝히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쭉 읽어보면 하여간에 사도라는 것을 참 많이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에는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 즉 천국에 갔다 온 경험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을 기록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마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감하면서 그 어조가 굉장히 강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1,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가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세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죄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한 말입니다. 그리고 1절을 보시면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두세 증인을 통해 확실하게 알아보겠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증인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아보겠다.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내가 모든 것 확실하게 알아보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확실하게 알아보고 난 뒤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만약에 잘못이 발견되면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말을 할 때는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인가 하면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하는 사람들,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두고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3절에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 뭔가 하면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하는 말이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용서하지 않겠다 그 말인데 그 사람들이 결국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계속 의심하는 사람들,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이 어떤 말을 하는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하반절과 4절 제가 읽겠습니다. 3절 중간부터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자, 어떤 말씀을 여기 하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는 약한 것 같지만 약하지 않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왜 여러분 예수님이 약한 것 같은데 약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약한 것 같지만 그분은 약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나도 약한 것 같지만 약하지 않다 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외형적으로 보면 굉장히 약한 것 같은데 약한 사람이 아니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잘못한 사람들을 내가 강하게 대할 것이다. 그러한 뜻입니다. 4절 하반절을 표준 새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의 안에서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아나서 여러분을 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잘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겠다는 것입니까? 강하게 대하겠다 그 말이죠. 강하게 그들을 대하면 이제 그들은 벌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제일 끝에 보니까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벌 주기를 좋아하는 부모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벌을 줘야 할 때도 있지만 부모가 정말 원하는 것은 뭐겠어요? 벌 주기 전에 자식이 알아서 반성을 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요. 사도 바울이 지금 원하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우리도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자식들이 잘못하면 사랑의 매를 드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매를 맞기 전에 빨리 뉘우치고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 이 말씀도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하는 말씀인가 하면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하는 사람들, 사도 바울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제일 강조하는 말이 뭔 줄 아십니까? 방금 읽은 이 말씀 중에서 사도 바울이 제일 강조하는 말은 너희 자신을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이 두 번 나오잖아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헬라어 성경으로 이 구절을 보시면 너희 자신을 하는 이 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의심하지 말고 다른 사람 시험해보려고 하지 말고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점검해보라. 그러한 뜻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들도 잘 새겨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 안에 계십니까? 믿음 안에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라 했으니까 우리 스스로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보고 또 답도 해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 질문에는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은 정말 구원 받았습니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다 구원 받는 것 아니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다 구원 받은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 받았느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입으로 주님이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그게 다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놀라운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기적을 행한다고 또는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여러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뭘 굳게 하라고요?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정말 부름받은 사람이 맞는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지 점검해보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안한 일입니다. 내가 죽으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확신이 없어요. 그런 상태로 계속 신앙생활하면 그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이 있겠어요? 기쁨이 없죠. 늘 불안한데. 하여튼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그리고 기도도 해요. 뭐 봉사도 해요. 근데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불안하죠.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부들고 가면 얘기를 해보세요. 당신 정말 구원 받았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면 거기에서 머뭇거리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비교적 구원의 확신들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전반적인 한국 교회를 놓고 보면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근데 해간에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뭐 그냥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요? 나 무슨 직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런 거는 여러분 구원하고 관계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지,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겠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질문의 의미, 여러분은 믿음 안에 있는가? 이 질문의 의미는 여러분은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사실 이 의미가 더 큽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5절 중간을 보겠습니다. 5절 중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의 사도됨에 대해서 의심하고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 안에도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이 질문을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도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이 계세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을 의심하고 공격하고 그러는 것이죠. 만약에 저에 대해서 누군가가 막 공격을 해요. 저에 대해서 계속 의심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 못 받아서 그런 거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구원받은 사람 중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일종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데 그 사실을 만약 여러분이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버림받은 자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버림받은 자는 구원 못 받은 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버림받은 자는 하나님께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하는 자 그러한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지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뭘 두려워한다고요?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버림을 당할까. 여기 버림당하는 것은 구원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버림당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주님께 귀하게 나름대로 쓰임받았는데 내가 뭘 잘못해서 이제 와서 주님께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한다면 그게야말로 정말 비극이다.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나는 겁난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버림받은 자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된다. 그러한 의미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버리시는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을 더 이상 쓰지 않는 줄 아십니까?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생활을 계속할 때 죄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도 더 이상 쓰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은 그냥 버림받는 거예요. 물론 천국은 가겠죠. 구원받았다면. 그러나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깨끗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 쓰시느냐? 예, 공부 많이 한 사람, 뭐 잘난 사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에는 은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어떤 그릇이라 그랬습니까? 깨끗한 그릇을 쓰시죠. 예. 좀 못나도 좀 부족해도 그 사람이 깨끗하고 또 하나님 잘 섬기고 신실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 쓰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바르게 살아감으로 또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6절, 7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자, 여기 보면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의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는 버림받은 자 아니다. 그거죠. 여기 우리는 사도 바울과 디모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그러한 뜻이죠. 그리고 7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7절.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번역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한다. 여기서 어디가 번역이 잘못됐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요 부분이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이걸 하나님께 이렇게 번역을 하면 훨씬 더 번역을 잘한 것이고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번역한 그대로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분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잖아요. 이걸 갖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바꾸면 이제 정상적인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표준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악을 저지르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악을 행하려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도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 참 많은 악을 행하고 있고 또 더 큰 악을 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악 행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누군가가 악을 행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어떤 사람들이 악을 행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당연히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하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도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선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악을 행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우리가 하나님께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버림받은 자같이 보여도 좋으니 나를 그렇게 보는 자들도 선을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자기 자신보다도 늘 다른 사람들의 어떤 참 선 또 믿음 생활 잘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줄 아세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고 나만 선한 사람으로 보이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다른 사람이야 신앙생활을 하든지 말든지 뭐 어떻게 살아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상관없고 그저 나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만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나만 천국에 가겠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더 생각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지옥 가는 일이 있어도 내 골육 형제들이 구원받고 천국 갔으면 정말 좋겠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보다도 늘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행복과 또 웰빙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는 것이 우리 사도 바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마음 자세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바르게 살아야죠. 우리도 천국 가야죠. 그러나 다른 사람도 바르게 살아야 하고 다른 사람도 천국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늘 생각을 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8절과 9절입니다. 8절, 9절 같이 읽죠. 시작.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방금 읽은 이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관심사는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늘 다른 사람들. 오늘 이 본문의 상황에서는 고린도교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주 관심사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온전하게 된다는 말은 뭐 하나님처럼 100% 온전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 생활 제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제 그런 경지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러한 말씀이죠. 근데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기도 하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 잘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 말씀인데 예수님은 우리가 온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그렇게 온전하기를 원하세요. 온전한다는 말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늘 우리가 자라가서 정말 성숙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늘 자라나서 늘 자라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다른 사람의 믿음 생활과 믿음 성장에 대해서도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족 중에 내 친척 친구들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 있으면 여러분 전도하세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지 우리 주변의 사람들 늘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 못하는 우리 가족이나 친구들, 주안의 형제가 있다면 또 믿음 생활 잘 하도록 우리가 이끌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시원한 가을인데 이 좋은 계절에 우리가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0: 지금까지는 새삼 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2: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 좋은 책에서 만난 한 줄의 문장으로 우리가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면 그 책의 가치는 우리가 지불한 금액보다 상상할 수 없는 큰 가치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손에 들려있는 적은 것이 30배, 60배 혹은 100배의 열매가 된다면 우리의 것을 흔쾌히 기쁨으로 내어줄 수 있을 텐데요.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내가 베푼 기도와 물질의 작은 후원이 잠자고 있는 누군가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마음을 다해 선교 후원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하고 있는 BBN 방송을 통해 매년 1,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는데요. 오늘 BBN 방송을 후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열매가 30배인지 60배 혹은 100배로 열렸는지 저 천국에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선교 후원에 직접 참여하기 원하는 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메뉴에 있는 선교 후원란을 통해 직접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BBN 한국어 방송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고귀한 사랑을 전합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0: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실제 예루살렘 성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그런데 그 성전을 향해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곳이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성전은 도둑놈의 소굴이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누구의 영이 임하여 이렇게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이렇게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성전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도둑의 소굴이다 그랬잖아요. 도둑의 소굴이다.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너뜨려지리라 전반부 말씀입니다.
0: 주님 다시 오심을 찬송하는 내용인데 두려웠어요? 굉장히 신났어요? 네, 찬송 굉장히 신났어요. 아, 저는 굉장히 은혜가 되었는데요. 아, 주님 오시는 그날에 딱 두 종류거든요. 하나는 영광 중에 기뻐 뛰면서 주님을 맞이할 사람이 있을 거고, 한편은요, 와이고 무서워라. 저 어린 양의 진노에서 누가 우리를 피하게 할까? 산아 날 가려다오, 파야 날 가라. 딱 두 종류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찬송은요, 주님 오시는 날 어떻게 맞이한다고요? 기뻐 뛰며 찬송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늘에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고 주님 재림하실 그날에 성도는 어떻게 해요? 기뻐 뛰며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사랑하는 그분을 맞이하는 그 기쁨으로 맞이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정말 두려운 거죠, 그날이. 그래서 스스로 멸망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어떻게 그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무너뜨려지리라.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에 맞이하지 못할 것들은 이 역사 속에서 무너뜨려져야 돼요. 다 무너뜨려지고 주님 맞이할 그 내용들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러분, 경주에서 지진 소식 자주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경주에 방패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경주 근처에 원자력 발전소 많아요. 좀 더 심하게 흔들리면 어떻게 되죠?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할 거예요. 우리가 일본에서 원자력 폭발한 거 보셨잖아요. 그러면 뭐 북한에 핵폭탄 그거 뭐 한두 개 있다고 그러는데 한국에 이 원자력 터지면 핵폭탄보다 훨씬 더 크고 무서운 폭탄들이에요. 이걸 안고 살아가요.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진짜 무엇이 무서운 것인지. 원자력 이 열 몇 개가 아마 몇 개죠, 전체? 우리나라 원자력 몇 개예요? 24개 있대요, 24개. 그 한 개가 핵폭탄보다 커요. 그 터지면요. 24개의 핵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진이 일어나도 우리나라 사람 하나도 안 두려워해요. 간이 커요. 아니면 종말의 소망이 너무 강해서 그렇습니까? 경주에서 굉장히 지진이 일어나더니요. 5월 5일 날 전라남도 구례에도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2년 전에도 구례에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는 안전지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발 딛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발 딛고 살아가는 이 땅 자체가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믿는 것들이 땅에 기초한 것도 다 무너져 내린단 말이에요. 땅이 심하게 흔들리면 땅에 속한 모든 기초한 것도 다 무너져 내릴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이 땅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지진 소식 날 때마다 아, 이 땅은 어떤 곳이다?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는 곳이다. 그죠? 그러면 영혼의 안전지대는 어디냐? 그거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어느 나라로 가면 안전해요? 아, 벌써 답이 나오는데 하늘나라 가면 안전해요. 하늘나라 안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 세상엔 안전지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성전이죠. 야, 이렇게 되면 이제 설교가 쉬워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요?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천하의 모든 신들은 다 우상들의 가짜 신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잖아요. 이거 주변 나라도 알아요. 바빌론도 알고, 예? 저 헬라 제국도 알았어요. 페르시아 제국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짓도록 막 은금을 보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데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선지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되리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인, 그 표가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래서 회막이라고요. 회막. 만날 회자예요.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장소가 회막, 미팅하우스예요. 성전이란 말이죠. 그 성전이 이스라엘이 있죠. 다른 나라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사인이고 표예요. 그런데 이 성전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는 거잖아요. 성전이 무너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갈 때에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예루살렘 성에서 떠나버려요. 동쪽 산으로 올라가요. 그 동쪽 산이 감람산입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올라가세요. 오늘 아침에 지금 이 산으로 올라간다는 이 개념이 예루살렘 떠나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는 게 십자가 지는 그 감람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미 에스겔은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떠나서 산 위로 올라가 버려요. 그리고 하늘로 날아가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 시대에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면서 예루살렘의 멸망한 것을 이미 구약에 다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이 재건되었지만 성전이 재건된 이 성전조차도 예수님께서 무너진단 말이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단 말이죠. 자, 이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 19장 한번 보십시다. 예, 마태복음 바로 뒤에 예, 누가복음 19장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심이 이르시되 이 지난주에 보았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수님 성을 보고 우셨어요. 왜 우셨어요? 곧 멸망할 성인데 평화에 관한 소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뜻이 뭐예요? 평화의 도시. 예루 도시 성읍 살렘. 그럼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예요. 평화의 도시인데 평화의 소식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죠. 하늘에서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진짜 평화의 도시인 예루살렘에서 평화의 왕을 맞이 안 했어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에서. 그래서 예수님 우시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몰라도 너희는 평화의 왕을 알아야 되지 않니? 라고 예루살렘 보고 우시는 거예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심이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볼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평화의 왕이 오셨는데 그 평화의 왕을 맞이하지 않으니까 이 예루살렘이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둘러싸이고요. 토돈, 흙으로 담을 쌓아서 흙으로 성벽을 쌓아서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성 안에 있는 아이들을 돌 위에 메어칠 것이고 자식들을 땅에 메어칠 것이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당시에서 약 몇 년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약 40년 뒤에. 40년 뒤에 일어날 일이 예수님 눈에 보여요. 근데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우시고 계시는 겁니다. 4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보시고서. 21장 보십시오. 누가복음 21장 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흐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예수님이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 멋있죠? 이 대리석 한번 보세요. 이거요, 46년 동안 계속 지금 정축되고 있는데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헌물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성전을 막 자랑해요,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 첨 놓이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은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과 예루살렘의 무너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의 무너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무너짐이에요. 그래서 24장은 온 세상의 멸망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5장에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성전이 무너지는 그 일이 예루살렘의 멸망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멸망임을 24장과 25장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우시면서 평화의 소식을 전했지만 그러나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평화의 소식을 거절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미 구약에서 다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려나 이런 말씀들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이스라엘 역사 그 앞에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바빌론에서 완전히 성전이 불타고 돌 위에 정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진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옛날에 있었던 그 일들이 지금 또 일어날 거란 말씀이죠. 왜요? 평화의 왕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이 그렇게 무너질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는지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구약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알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이 무너지려는 말씀도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미가서 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입니다. 미가 3장 8절. 네, 구약 1292쪽. 어떤 성경은 1415쪽 될 것입니다. 이런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3장 5절부터 보죠.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 도다. 이 선지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바치면 복 받는다는 거죠. 바치지 않으면 저주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고 입에 무엇을 채우지 않으면 저주를 선포하는 자들이죠.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려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려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거짓 선지자들은 바치면 복받는다 안 바치면 저주받는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미가 선지자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당시에 제사장들에게 나와서 제물을 바치고 하는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었어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서 야곱의 죄를 고발하는 거죠. 9절입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는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지약으로 건축하는 도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든든해요. 이러면 성이 든든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뭐로 건설하고 있습니까? 피로.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 산이 시온산이에요. 그래서 시온산 해도 되고 예루살렘 해도 됩니다. 그 시온 예루살렘을 피로 제약으로 건축하고 있어요. 와 성전 멋있다. 아름답다. 라는 그 성전이 피와 제로 건설되고 있단 말이죠. 11절입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서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 솔로몬 성전이죠. 이 당시는 그 성전을 꾸미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해요?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하고 제사장은 삭을 위해서 교훈하고 선지자들은 돈을 위해서 점을 쳐주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성전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그렇게 믿죠. 성전이 있는데요. 제사를 드리는데요.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하는 너희들의 그 하는 짓이 피로와 제약으로 성을 건설하고 성전을 유지하는 것이 도둑놈들의 짓이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 미가 선지자 이렇게 책망을 해요. 이때가 히스기야 왕 때예요. 그런데 미가 선지자 안 죽였거든요. 약 100년이 지납니다. 약 100년이 지나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히스기야 여호야김 왕 시대예요. 여호야김 왕 시대에 이사야 선지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선지자 노릇을 하는데요. 안식일날 성전을 향하여 몰려오는 사람들 앞에 가로막고 섭니다. 그게 예레미야 7장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왜 옵니까? 아, 성전이잖아요. 성전에 왜 옵니까? 아, 성전에 함께 제사 드려야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가 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 살 거 아닙니까?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실제 예루살렘 성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그런데 그 성전을 향해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곳이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성전은 도둑놈의 소굴이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누구의 영이 임하여 이렇게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이렇게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성전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도둑의 소굴이다 그랬잖아요. 도둑의 소굴이다. 예레미야 26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입니다. 26장 전체를 제가 다 볼 겁니다. 좀 빠르게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때에 미가 선지자가 성전을 향하여 책망했을 때 미가는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당시에는 정말로 선지를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라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를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왜 예루살렘 성전 앞들에서 거기에 예배하러 오는 자들에게 도둑놈의 소굴이라고 하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피와 제약으로 건설한다는 이런 말을 이런 고발을 하게 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책망을 듣고 주께로 돌이키라고. 성전에 부진이 나서 제사 드린다고 주께로 돌아온 게 아니라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도둑의 소굴이라고. 그렇다면 이 도둑의 소굴이 어디가 도둑의 소굴입니까? 제가 한국 교회라고 안 그러겠어요. 우리 넓은 교회잖아요. 이게 도둑의 소굴이란 거예요. 이게 도둑의 소굴이라 그러면 맞아요. 우리가 정말 도둑의 소굴이 맞습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가득합니다. 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되는데 뭐 도둑의 소굴이라고? 니 한번 보자. 니 그럼 다 도둑의 소굴이 말이야. 하고 한번 붙자. 이게 누구예요? 어떤 모습이에요? 멸망하는 이스라엘 모습이었어요. 오늘 교회를 보고. 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성도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를 당을 마치 성전을 할 때 이게 도둑의 소굴이라고 할 때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도둑의 소굴입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했고 장사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도둑의 소굴이 맞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되는데 뭐 진짜 우리가 이렇게 착하게 하는데 도둑의 소굴이란 말이냐?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배하러 오는 자들에게 한마디도 가감하지 말고 말해라. 그러면 혹시 너희가 뜻을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멸망시키려 했는데 뜻을 돌이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6절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실로에 옛날에 회막이 있었던 장소예요. 그리고 회막이 있었는데 회막이 옮겨지니까 실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냥 돌무더기예요. 그냥 수풀이 자라는 황무지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성막이 있었던 장소가 황무지가 되어 있는데 너희가 내 말 듣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 예루살렘 성전 있는 이곳이 뭐가 된다고요? 실로처럼 되리라. 황무지가 되리라. 여호와가 뛰어놀리라. 들짐승이 뛰어도는 장소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7절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이제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8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치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아, 성전을 보고 하나님께서 도둑내 소굴이라고 했다고 이 성전이 거짓말이라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라는 이 말을 했는데 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시대와 똑같지 않아요? 이 성전은 흘라. 내가 3일 만에 이렇게 하겠다니까 예수님 뭐라고 고발해요? 성전은 흐는 놈이라고 그렇게 고발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 신약에 예수님이 똑같이 보여요. 이놈 네 반드시 죽어야 되리라.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잡아 죽이려고 모여들었어요. 10절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은 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성전 무너질 것이다. 예루살렘 무너질 것이다. 이러니까 이놈은 죽어야 마땅하다.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지향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말 안 듣고 날 죽이는 거 상관없다. 죽이려면 죽여라. 죽이려면 죽이라.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라 라고 했단 말이죠. 원래 이 말씀 하려고 그랬는지 오늘 아침에 새벽 마치고 집에 가서 6시 반쯤 잠시 눈을 붙였어요. 근데 몸이 피곤했는지 뭐 꿈자리가 이 시끄러운 거 있잖아요. 개꿈이에요 완전히. 근데 그때 잠시 꿈을 꾼 내용이 뭐냐 하면 내가 오늘 이제 교회 설교하러 와야 되잖아요. 오는데 누가 날 죽인대요. 내 이름도 알아요. 그 사람 내가 공개는 안 하겠어요. 근데 절대 그 사람이 아닌데 날 죽인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한테 여보 내가 가면 날 죽인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먼저 갔어요. 가는데 이 개꿈이에요. 가는데 그 이제 예배 시간 다 돼서 11시에 이제 설교하기 위해서 내가 뒤에 앉았단 말이에요. 뒤에 앉았는데 세상에 이 앞에 어떤 여자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어요. 가면 우리 교회가 아니라 가끔씩 그런 꿈을 꿔요. 막 그 시간이 늦었는데 막 옷이 안 입어지는 거 있죠. 꿈속에서. 자, 그러니까 보세요. 예레미야는 지금 뭐라고 말해요? 아, 날 죽이려면 죽이세요. 죽이세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이 날 죽이면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에 돌리는 것입니다. 이게요 예수님에게 그대로 일어난다니까요. 정말 신기해요.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이 오늘 예수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나중에 그대로 한번 또 찾아볼 겁니다. 16절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근데 놀랍게도 몇 사람은 또 있어요. 남은 자들이 있어요. 아니 죽이면 안 된다는 몇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나중에 아히감이 보호해줘요. 자 그렇게 죽이면 안 된다.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 그러자 그 지방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세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지향에 대해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이 사람들 미가 이야기 알고 있죠? 100년 전에 미가가 이 성전이 수풀같이 되리라 무너지리라 하라고 하니까 미가를 히스기야가 안 죽였고 히스기야가 오히려 회개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 안 망했어요. 약 100년이 지났습니다. 예레미야 똑같이 말을 하니까 예레미야 죽이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니 미가 안 죽였잖아. 예레미야 죽이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와 똑같이 말한 선지자 한 사람은 진짜 죽였어요. 20절 보십시오.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랴 이아림 스마의 아들 우리아라.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아니죠. 선지자 우리아입니다.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대하여 경고하여 예언하며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보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며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아를 애굽으로 도망갔는데 잡아와서 죽여버렸어요.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의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해. 예레미야도 죽이려 하는데 어떤 몇 사람이 예레미야를 보호해줘요. 그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마틴 루터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주들이 영주가 루터를 보호해주었어요. 그런 것처럼 남은 자가 있어요. 그 시대에 남은 자들이 있어 예레미야를 보호하고 그런데 우리아는 죽임 당해요. 자, 이러하기에 이제 예루살렘은 어떻게 됩니까? 망하죠. 예레미야의 말 안 들어요. 우리야 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망해요. 예루살렘 성전 불태워집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3년 동안 보호해요. 그럴 때 그 아이에 얼마나 엄청난 재앙이 일어났습니까? 사람을 잡아먹어요. 굶주리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요. 불태워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집니다. 성전 무너졌죠. 나라 망한 줄 알았어요. 그 당시에. 근데 예레미야는요. 망할 때 이미 예언해 놓았습니다. 비록 망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70만에 돌아오리라. 그래서 70만에 돌아왔어요. 고레스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은 옛날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면 너무너무 초라했습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약 400년이 지났습니다. 약 400년이 지났을 때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그 스룹바벨 성전을 철거하고 새로운 멋진 성전을 만들어내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헤롯이에요. 여러분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정통 유대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헤롯이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로마 황제로부터 유대의 왕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유대 왕이 되고 나서 어마어마한 건설들을 많이 가이사랴 지역에 그 총독의 관저도 짓고 어떤 항구도 건설하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많이 해요. 건축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면서 자기 업적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서 BC 18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시작합니다. 헤롯이. 그렇게 해서 헤롯이 죽기 전에 1차 성전을 완공하는데 부대시설을 완공 계속 정축하는 것이 무려 46년 동안 정축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본 그 성전은 무슨 성전이에요? 헤롯이 정축한 성전이에요. 어마어마한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을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했단 말이죠. 예수님 이 대리석 한번 보세요. 이 건물 한번 보세요. 헤롯이요. 그 유대 민족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이런 내용이 그 요세푸스라는 사람은요. 이 당시에 유대인이었는데 로마에 항복해서 로마의 장교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요세푸스는 실제 예루살렘 멸망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이 유대 고대사가 이만큼 두꺼운 내용이 있는데 거기서 헤롯이 어떻게 왕이 되는 과정과 헤롯이 어떻게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과 그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내용도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AD 63년경 완공이 돼요. 63년경. 그리고 AD 66년경에 가이사라 지역에서 데모가 일어나는 거죠. 그 가이사라에는 로마 주둔군이 있는데 예루살렘에는 그 로마의 수비대가 파송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라에서 반역이 나서 로마군을 이겨요. 이 반역한 무리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게 무슨 운동이 되죠? 독립운동이 되잖아요. 근데 요세푸스가 이 사람을 기록할 때 그걸 강도로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가이사라에서 반역이 일어나서 로마를 물리치게 되고 예루살렘까지 오는 겁니다. 예루살렘까지 와서 로마의 수비대를 물리치니까 로마가 가만히 있겠어요? 누구를 보냅니까? 디도, 성의 디도, 티투스.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보위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요. 토둔을 사요. 성을 불살라버립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던 그들이 로마군이 포위하고 있을 때 먼저 성에 불을 질러버려요. 왜? 그러면 도망갈 줄 알고. 왜? 예루살렘 안에는 지하 요새가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갔는데요. 그때 로마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9만 7천 명, 예루살렘에서 죽임당한 자가 110만 명이에요. 그 작은 도시에 왜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몰려와서요? 유월절과 무결절 즐기에요. 그러면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오면 200만 명이 넘어요. 그때 이 요세푸스 기록에 하면 대제사장들이 양의 수를 해야 하는데 26만 마리예요. 제물로 바친 제물이 약 26만 마리인데 한 사람이 한 마리 바치는 거 아니에요. 최소 단위가 10명이에요. 그러니까 10명이 양 한 마리를 바칠 수 있어요. 좀 더 가나면 15명이 될 수 있고 가족이 많으면 20명이 양 한 마리 바치면 되는 거예요. 그럼 26만 마리 같으면 최소 10명이라도 몇 사람이 모인 거예요? 예, 260만 명 넘게 모인 거예요. 거기에 불이 질러지고 로마 군대가 쳐들어왔으니까 아이를 땅에 메어친다 그랬잖아요. 실제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불이 타고 나왔으니까 이러면 성전 안에 뭐가 가득해요? 금으로 단장한 것이 많아요. 수많은 디아스포라가 흩어진 유대인들이 금을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성전에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금을 캐내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 성전에 돌멩이 어떻게 붙어 있으면 다 깬 거예요. 그 벽 사이로 금이 들어가 있는 걸 찾아내려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40년 일어날 토둔을 사하리라, 아이를 메어지리라, 돌 위에 돌 하나 남자가 다 무너지리라, AD 70년 그대로 다 일어났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그렇게 무너진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죠. 그러면 지금 AD 70년에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그 이전에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이미 있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내고 또 보냈는데도 그들은 선지의 말을 안 들음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그 옛날의 그 모습이 이제 그대로 예수님이 또 일어났단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인간은 죽다가 살아나도 인간 안 된다. 죽을 위기에서 하면 살려주세요. 살려만 주시면 내가 무엇을 합니다. 라고 했지만 살아나면요.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올 때 마음 달라요. 인간은 죽었다 살아나도 안 돼요. 개선이 안 되는 인간입니다. 고쳐지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예루살렘 멸망을

0: 예수님을 십자가에 정식이라는 제목이 되는 거예요.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으신 말씀의 후반부 말씀을 전해드리시겠습니다.
2: 십자가의 능력을 온 세계로 알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어느 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분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조사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시험 같은 것을 치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심판이라는 단어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두 가지 시험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시험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였느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너에게 준 것으로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두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답을 쓰시겠습니까? 나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것들로 어떤 삶을 살았는가? 반드시 있을 질문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원한 삶이 결정될 것입니다.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JBBN 한국어 방송은 일체 광고 방송 없이 오직 말씀과 찬양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말씀으로 수고해주고 계시는 여러 목사님들의 영감 있는 말씀들이 모든 청취자분들께 풍성한 영혼의 양식이 되고 있음을 믿으며 아울러 이 좋은 방송을 소개하고 알리는 일에 함께하고 계시는 방송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방송을 소개하고 알리는 이 사역을 함께하기 원하는 분 계시면 홈페이지를 통해 ITL 카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ITL 카드는 저희 8가지 언어 방송별로 제작되어 있는데 지갑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명함 크기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알리는 일을 통해 방송 선교의 한 몫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면 지금 바로 ITL 카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인생이 광야길에 서 계신 분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사실 죄악된 세상에서 인생이 봄날보다는 인생이 광야길이 더 많은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이다. 시편 121편에서 다윗은 인생이 광야길에서 길을 잃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바라본 그 여호와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언제나 깨어 있어서 나를 돌보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나를 지키시는 여호와는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고 낮의 해가 밤의 달이 나를 상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인생의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당신을 창조하시고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저희 BBN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런 문제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좌측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로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0: 천국 소망을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0: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노마 이야기 두 번째. 번역 김성인, 극본 윤주연, 연출 송옥석. 안녕하세요.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그녀를 보호하겠다고 맹세한다면 그녀는 누구를 의지하게 될까요? 하지만 그는 그녀를 때리고 계속해서 여기저기로 이동시켰으며 아무도 알지 못하게 가두어 놓았죠.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녀는 누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했던 그녀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은 오늘의 이야기에 나오는 민감한 사안들로 인해 부모님들의 특별 청취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1: 엄마, 저 방금 병원에서 퇴원했어요. 아이를 낳다가 심한 감염이 있었거든요.
2: 아우, 세상에, 지금은 괜찮니?
1: 지금 많이 피곤하고 힘들긴 한데 그때만은 아니에요. 엄마, 집에 돌아와 보니 제이미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2: 아니, 가다니 어디로?
1: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데 언니가 그 아이를 성적으로 학대했대요.
2: 세상에.
1: 그래서 당국에선 아이를 집에 돌려보내지 않겠다고 하고 있어요.
2: 아니, 그게 사실이야?
1: 모르겠어요, 엄마. 그이는 부인하거든요. 이제 더 이상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2: 아, 지금 제이미는 어디 있어?
1: 가족복지과 사람들과 함께 있어요. 그 아이를 다시 데려올 수 있도록 저 좀 도와주세요.
2: 미안하다, 노마. 그 결혼은 네가 했잖니. 이젠 그 책임도 네가 져야 해.
0: 오늘 이야기의 이 여성은 폭력적인 남자와 9년째 결혼 생활을 하면서 5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악몽은 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사슬을 끊고로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는 노마 핀리의 간증 제2부입니다.
3: 병실에 있었을 때 목사님 한 분이 제 병실로 찾아와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간단한 기도를 했지요. 어렸을 때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다니며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죠. 나중에 부모님은 교회를 그만 다니시고 대신 술집을 다니시기 시작하셨지만요. 남편 어머니는 교회에 데려다주지 않으려 해서 저는 라디오로 기독방송을 들었습니다. 방송 설교의 가르침은 저에게 격려와 소망을 주었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렴한 물품들을 파는 작은 가게를 개업했습니다.
4: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4: 주님을 아시나요?
1: 아, 실은 요즘엔 교회 안 가고 있어요. 집에 애들이 있어서요.
4: 성경 호세아 2장에서는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 아, 한 번도 못 들어본 말씀이에요.
4: 만약 교회에 갈 수 없는 여건이시라면 그분의 말씀, 곧 성경을 읽으시면서 주님을 아실 수 있어요. 아니면 라디오에서 기독방송을 들으시는 것도 좋고요.
1: 네, 시간 날 때마다 듣고 있어요.
4: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부인이 주님께 마음을 열면 그때 주님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세요. 그리고 거듭나게 되죠. 저희 부부가 부인을 위해 찬송 하나 불러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1: 네, 괜찮아요.
3: 그들 부부가 찬송가를 부르는 동안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서 저는 상한 마음 가운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위해 기도도 해주었죠. 그 일에 매우 감동이 되어 나중에 언니에게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답니다.
5: 그 사람들 기부자를 찾는 중이군.
1: 언니, 그 사람들 복숭아를 좀 사갔어요. 정말 신실한 사람들이었어요.
5: 그건 다 당신을 속이기 위한 계략일 뿐이야.
1: 하나님의 영을 많이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무릎을 꿇었죠. 그랬더니 나를 위해 기도해줬어요.
5: 다시는 그 사람들 가게에 들이지 마. 알겠어? 난 내 가게에서 찬송가 부르는 거 절대 용납 못하니까. 낯선 사람들이랑 시시덕거리면 죽여버릴 줄 알아.
3: 1979년 여름, 우리는 시아버님이 살고 계신 테네시로 이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치매셨고 시아버님은 당뇨병이 있었죠. 두 분 간병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어니가 전처 사이에서 낳은 세 명의 아들들을 데려와 우리와 함께 살았어요. 어니는 저보다 15살 연상이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들의 나이는 제 또래였고, 그래서 저는 어니를 화나게 하지 않으려 매우 조심했답니다.
1: 어니, 아들들이 얼마나 오래 머물 예정인가요?
5: 그 애들이 여기서 얼마나 오래 있는지 당신이 왜 관심을 갖는데?
1: 그래야 내가 식당 계획을 짤 수 있으니까.
5: 거짓말 마! 당신이 내 큰아들을 바라보고 있던 거 다 봤어. 당신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알아.
3: 언니는 제 머리를 확 잡아채어 목을 꺾으려고 시도했습니다. 그 때문에 엄청난 통증이 생겨서 시어머니를 간병할 수가 없었죠. 시어머니의 주치의가 제 상태를 알아보고는 신경 압박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수치스러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고, 아이들을 언니에게 맡겨두고 달아나는 것도 두려웠죠. 하지만 그 누구도 제가 기도하는 것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1: 하나님, 절 도와주세요. 너무 아파서 걷기조차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절 도와주세요.
6: 노마, 드디어 네가 있는 곳을 알아냈구나.
1: 우리가 사는 곳을 어떻게 알았어, 언니?
6: 주변에 물어봤어. 사는 건 괜찮니?
1: 그동안 많이 이사 다녔어. 여기서 산 지는 5년째야. 시부모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셔서.
6: 넌 잘 지내? 다리를 절뚝이잖아.
1: 지금은 좀 나아졌어. 신경 압박이 있대.
6: 어떻게 된 일이야?
1: 제발 그 사람 있을 때는 아무것도 묻지 말아줘. 알겠지?
3: 언니는 우리 가족 사이에 흐르는 긴장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갔을 때 언니가 다니는 교회에 우리를 위한 중보기도를 요청했죠. 하나님께서 도와달라는 저희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학대는 계속되었고, 시아버님도 제 큰아들도 눈치를 챘습니다.
4: 엄마, 왜 아저씨의 학대를 참고 사세요? 아저씨는 엄마에게 비열하게 대하잖아요.
1: 아버지에 대해 그렇게 말하지 마, 조이.
4: 그 사람은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아저씨가 엄마에게 소리 지르고 욕할 땐 너무 싫어요. 왜 아저씨를 떠나지 않죠?
1: 너희들을 떠날 수 없어서 그래. 내가 어디로 갈 수 있겠니? 전에 한번 떠나려고 시도한 적이 있는데 날 도로 집으로 데려와서 또다시 사라지면 날 죽인다고 위협했어.
3: 어느 날 들에서 일을 하고 있었을 때 언니는 제가 일을 잘못한다고 화를 냈습니다. 남편은 저를 침실로 끌고 가서 심하게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 바람에 제 몸에 부딪힌 의자가 부서지기까지 했죠. 그 후 그는 제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캄캄해졌습니다. 언니가 목을 너무 심하게 졸라서 저는 죽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7: 엄마에게서 손 떼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만해요, 언니. 그 애를 그냥 놔둬.
8: 다른 두 여자애들은 어디 있어? 대답해!
7: 몰라요.
8: 걔들을 찾으러 가야겠어. 걔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해야 돼.
3: 우리는 사라진 두 딸을 찾아 차를 타고 인근 도로를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15살, 17살인 그 아이들은 이웃집으로 뛰어가서 경찰에 신고했고, 우리가 집에 돌아왔을 때에는 집 주위에 경찰차들이 둘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복지관에서는 제 큰아들을 제외한 아이들 모두를 데려가 보호관리를 했습니다.
2: 대개 자녀들은 저희와 함께 안전히 있습니다.
5: 당신들은 우리 애들을 데려갈 아무 권리가 없어요.
2: 아이들이 계속 성적 학대를 받는다면 저희는 그렇게 할 겁니다.
5: 그건 거짓말이에요.
2: 다른 진술에서도 대개 큰따님이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5: 그 애가 거짓말한 겁니다. 그냥 집을 나가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요.
2: 노마, 자녀분들이 그러는데 당신도 똑같이 학대를 받고 있다고 하더군요.
1: 저... 그
9: 말도 거짓말이에요. 이 일을 본 증인이 아무도 없잖아요.
2: 언니 씨는 밖에서 기다려주시겠습니까? 제가 노마 씨와 단독으로 이야기를 하는 동안요. 자유롭게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노마 씨. 저희가 보호해드릴게요. 우리가 나눈 이 얘기를 남편에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남편이 따님들을 성적으로 학대해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1: 아, 뭐라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2: 남편께서 노마 씨를 학대하시나요?
1: 가끔씩 그이가 거칠어질 때가 있어요.
2: 고소하기를 원하시나요?
1: 아니요. 전 다만 우리 아이들을 돌려받고 싶어요.
2: 남편에게 적용될 혐의는 중대합니다. 그것이 사실이면 노마 씨는 자녀분들을 결코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3: 그들은 우리에게 매주 한 시간씩 아이들을 면회하도록 허락해 주었고 언니는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어느 날 아이들을 면회할 시간이 다가왔는데 언니는 몸이 별로 안 좋다며 함께 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기회가 주어진 것을 느끼고 아이들과 함께 필요한 것들을 가방에 챙겼죠.
1: 트럭에 타, 조이.
4: 정말 아버지를 떠나시게요, 엄마?
1: 절대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4: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할머니 곁을 지킬 사람을 구한 거군요.
1: 그래, 할머니 혼자 두고 나올 수가 없었어.
4: 어디로 갈 거예요?
1: 가족복지과. 아마도 그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지 몰라.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이 수렁에서 건져주시면 내 남은 평생을 주님을 섬기면서 살 거야. 가족복지과로 가자 그들은 저를 두 팔 벌려 맞아주었고 저와 아들을 쿡빌에 있는 한 구제 선교단체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 41세였지만 이제까지 아내나 어른이 아닌 제 아이들 중 한 명처럼 취급을 받아왔기 때문에 배워야 할 게 많았습니다. 즉시 한 상담사가 저와 상담을 했습니다.
10: 집 밖에 나가서 일을 해보신 적이 있어요, 노마 씨?
1: 그냥 농장일과 집안일 정도예요.
10: 남편과 함께 사셨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1: 우리는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2년에 한 번씩이요. 그는 모든 것을 통제했어요. 그 이와 함께가 아니면 저를 아무데도 못 가게 했어요. 그리고 아무하고도 말도 하지 못하게 했고요.
10: 남편이 자녀들은 어떻게 대했습니까?
1: 아이들은 그 사람의 소유물이었어요. 너무 자주 이사를 다녀서 아이들이 제대로 학교 다니는 게 힘들었지만 그이는 상관하지 않았죠.
10: 노마 씨는 두려움 속에 사셨겠군요.
1: 네, 선생님. 그이가 어떤 행동을 할지 전혀 감을 잡지 못했어요. 특히 그가 술에 취했을 때는요.
10: 따님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1: 언니는 그 일을 부인해요. 그리고 직접 본 사람도 없었고요.
10: 남편이 노마 씨를 때린 것도 아무도 본 적이 없었죠. 그래도 그 일은 분명 일어났어요.
1: 네.
10: 왜 그를 말리지 않으셨습니까?
1: 그럴 수가 없었어요. 막을 방법을 알지 못했어요.
10: 큰따님을 통해서 처음으로 고소가 이루어진 후에도 모르셨어요?
1: 그이가 어떤 사람인지 선생님은 모르세요.
10: 알 것 같은데요. 그와 같은 폭력배들은 다른 사람을 조종하기 위해 두려움을 사용하죠.
1: 네. 하지만 그이도 가끔씩 친절하고 사랑이 넘치기도 해요.
10: 따님들이 남편에 대해 어떻게 느낄 거라고 생각하세요, 노마 씨?
1: 아이들도 그이를 무서워해요.
10: 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요. 자녀들이 노마 씨에 대해서 어떻게 느낀다고 생각하세요?
1: 전 아이들을 지켜주진 못했어요. 방법을 몰랐어요. 전 늘 제 자신이 어리석고 무가치하고 아무데도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껴왔거든요.
10: 하나님께서는 노마 씨에 대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노마 씨의 죄를 위한 희생의 제물로 주셨어요. 예수님은 노마 씨에게 새 생명, 곧 영원한 소망을 주기 위해 죽으셨어요. 계속해서 오세요, 노마 씨. 노마신 울어야 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고통을 숨겨오며 살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눈물을 세고 계세요.
3: 그 선교단체에서 제가 지낼 수 있는 시간은 겨우 3일이었습니다. 그동안 큰딸이 와서 제 아들을 집으로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그 선교단체에서 예배에 참석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했답니다.
11: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 도적은 바로 사탄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어떻게 아들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까요? 그분은 여러분의 죄를 위해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원래는 여러분이 받아야 할 형벌을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성경은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 살아계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새 생명, 곧 영생을 주십니다.
3: 마침내 예수님이 저의 피난처요 힘이 되셨습니다. 저는 제 모든 죄를 회개하고 제 마음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목적과 살아갈 이유를 얻게 되었죠. 그 선교단체에서 지내는 동안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고 방 청소와 침대 정리 등 그곳에서 필요한 모든 일들을 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서 제가 한 일에 대해 칭찬을 받게 되자 마음이 너무나 미워했습니다. 매주 저는 아이들을 만나러 갔답니다.
12: 엄마, 훨씬 좋아 보이세요.
3: 아, 기분이 좋아졌어. 아, 그리고 너희들을 데려와서 함께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
12: 전 아버지랑 살기 싫어요.
3: 아니야, 엄마도 절대 다시 네 아버지에게 안 돌아갈 거야.
12: 아버지 지금 어디 계세요?
3: 아무도 몰라. 법정에도 나타나지 않았어.
12: 지금까지 벌써 두 달이 됐어요. 여기로 찾아와 강제로 우리를 데려가실까 봐 무서워요.
3: 넌 여기 있으니 안전해.
12: 우리도 법정에 가야 해요?
3: 우리 모두가 가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증언해야 해.
12: 아버지가 무슨 말과 행동을 하실지 무서워요, 엄마.
3: 긴장하지 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12: 그럼 왜 하나님께선 지난 세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셨어요?
3: 그분은 그 자리에 계셨어. 다만 우리가 그분께 돌이키지 않았던 거야. 저는 1984년 8월 언니에게서 탈출해서 계속 그 선교단체에서 지냈습니다.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제 삶도 질서를 잡아가게 되었죠. 그리고 꾸준히 아이들을 만나러 가면서 아이들을 다시 돌려받기 위해 법적으로 싸웠습니다. 1월이 되었습니다.
10: 드디어 사람들이 언니 씨를 찾아냈군요.
3: 네, 언니는 저를 찾기 위해 플로리다에 갔대요. 그곳에서 제 친정 식구들에게 많은 문제를 일으켰나 봐요. 그런데 경찰에서 그 사람을 살인 미수와 아동학대 혐의로 수배 중이어서 뉴스 시간에 방송되었고 그의 사촌이 경찰에 신고했다고 해요.
10: 지금 남편은 어디 계신가요?
3: 경찰이 여기 쿡빌 카운티 구치소에 데려왔대요. 하지만 그 사람이 너무 아파서 경찰에서 내시빌에 있는 주립병원에 입원시켰다는군요. 그 사람 암에 걸렸대요.
10: 주님께서는 지금 노마 씨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을 알고 계세요. 주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3: 전 단지 우리 아이들을 돌려받고 싶고 남은 평생을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어요.
10: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님은 노마 씨를 돌보고 계시니까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12: 제 마음이 슬프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심이 돼요. 그럼 이제 법정에 안 가도 되겠네요?
1: 그리고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살지 않아도 돼. 엄마가 자립하는 즉시 집과 차를 얻을 거야. 그러면 주정부에서도 너희들을 나랑 살게 해줄지도 몰라.
12: 저도 그러고 싶어요, 엄마. 저희 모두가 그러기를 바래요.
3: 저는 그 선교단체에서 8개월을 지냈습니다. 그 후 학대받은 여성들을 위한 집으로 갔죠. 저는 아이들을 돌려받기 위해 법적으로 계속 싸웠습니다. 정부에서 지어준 공공주택으로 이사한 후 취직을 하고 차를 구입하자 주정부에선 제게 두 딸을 돌려주었죠. 남편에게서 달아난 지 1년이 지나고 또 1년이 지나자 주정부에서 두 아들도 집으로 돌려보내주었답니다. 하나님께서 갉아먹은 세월들을 회복시키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저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없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0: 애청자 여러분, 그리스도를 여러분 삶 가운데 모셔드릴 때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말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0: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사람의 인체 중에서 근육을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창조자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지금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주제는 우리 몸 안의 엔진입니다. 자동차의 자동 변속기는 변화하는 힘의 요구와 운전 상황에 반응하여 기어를 변속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 안의 근육들도 변화하는 필요에 반응하여 기어를 변속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근육군을 사용할 때 근육들은 더 많은 연료와 산소를 필요로 하기 시작하는데 이것들은 피를 통해서 공급됩니다. 계속해서 근육들을 사용할 때 새로운 혈관들이 그 근육들 속으로 자라나 증가되는 요구를 충족시킵니다. 이것이 운동을 할 때 혈압이 내려가는 하나의 이유인데 즉 혈액이 흐르는 관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종종 우리가 한 근육군을 무리하게 사용하면 추가적인 연결 조직이 근육에 생겨나고 근육을 더 강하게 만들게 됩니다. 배의 노를 젓는 것 같은 어떤 계속되는 일로 인하여 동일한 근육군을 계속 사용하면 우리 근육 안의 자동 변속기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머지않아 피 중에 있는 정상 원료가 모두 소모되고 어느 점이 지나면 저장된 지방을 이용해서 근육의 에너지를 계속 공급합니다. 이 시점에서 근육들은 저장된 지방을 태우는데 더욱 효율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더 힘이 많이 드는 운동을 할 때 제3의 기어가 작동하기 시작해서 근육들이 연료를 태우는 방법을 바꾸어 피 중에 더 적은 노폐물이 생기도록 만듭니다. 과학자들이 참으로 복잡하고 영리하게 보완된 우리 인체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놀랍고 지혜로운 창조주를 증거하는 더 많은 이유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예, 그는 여기에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직 여러분 가운데 몇몇 사람은 그분을 영접하기 힘든 환경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통한 그분의 초대는 분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깊은 죄책감으로 자신을 무가치하다고 여기며 그의 초대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느낍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긍휼하심보다 자신의 연약함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보혈이 고난 가운데 그분의 긍휼과 은총을 받아 은혜로서 담대히 나아가는 것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분의 초대에 응답해

0: 목말라 지친 양같이 갈급한 우리의 영혼은 샘물을 찾습니다. 길 잃은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집을 고대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갈망합니다. 자,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당신은 나의 모든 필요이십니다.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원함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시며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 가운데 그의 부유하심을 따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 여기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안식하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위해 대신 일하게 하십시오.
1: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명령하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별의 삶은 어느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는 숙제이지만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고 하였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소망,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자기도 깨끗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고 있습니까? 천국 소망을 늘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날 것을 생각하며 우리의 눈을 땅에 두지 않고 하늘나라에 두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의 첫 출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0: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실천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이 혹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계신 분이라면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원합니다. 당신을 비롯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 구원의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당신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지금 당장이라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원하시면 저희 복음 대화방으로 방문하셔서 구원 및 신앙 상담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 마음에 있는 빈 자리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요? 여러분 마음에 구원받은 감사와 날마다 얻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는지요? 아니면 생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물질을 얻으려는 마음으로만 가득 차 있는지요? 이처럼 우리 마음을 점검해 보면서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죄인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주님, 또 십자가의 희생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심정이 오늘 여러분 마음에 흘러들어 어두운 이 시대에 빛을 비추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0: 부활의 생명을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 들어요.
4: 조용히 해.
5: 이 드라마는 어린이 복음 전도를 목적으로 독일 G뉴스에서 제작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생활하였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아픈 사람들을 고치실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도, 말씀으로 폭풍을 잠잠케 하실 때도 제자들은 그 옆에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작은 마을로 걸어가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6: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5: 길가에 있던 1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까이 가서 보니 그들은 모두 문둥병자였습니다. 문둥병은 피부가 썩어 들어가고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을에서 쫓겨나 동굴이나 들판에서 자기들끼리 모여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문둥병자들을 멀리하고 피해 다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6: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7: 너희가 다 나았으니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5: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문둥병자들을 성전에 있는 제사장에게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문둥병자들의 몸을 검사한 후 나았으면 마을에 들어와도 좋다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10명은 즉시 길을 떠나 성전으로 향했습니다. 길을 가면서 자기들의 몸을 보았습니다.
6: 나왔네! 우리 몸이 깨끗해졌어!
5: 그중 한 사람이 뒤를 돌아 예수님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무릎을 꿇었습니다.
6: 주님, 저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5: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이 사람을 보시고 물어보셨습니다.
7: 내가 열 사람을 고쳐주었는데 다른 9명은 어디 있느냐?
5: 네, 그렇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 감사하러 왔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에게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어린이 복음 드라마. 저는 김연아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이 드라마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wol-children.net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1: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0: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1: 네!

BBN의 가장 커다란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10장 13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처럼 저희들은 방송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BBN이 존재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도 BBN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면 이웃들에게 저희 BBN을 소개하시고 특별히 저희 웹사이트에 보시면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곳을 통해서 복음을 직접 접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권의 복된 소리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하루 24시간 1년 내내 쉬지 않고 방송되는 BBN 인터넷 라디오 방송은 한국어를 비롯해서 세계 8개 언어로 스트리밍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나라 언어를 청취하기를 원하시거나 또는 외국인들에게 소개하고 싶으시면 제 웹사이트 오른쪽에 있는 각 나라별 아이콘을 통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나라별 언어 방송으로는 영어 외에도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그리고 러시아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희 BBN을 소개하셔서 BBN을 통해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적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첨단의 도구로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사람들이 연합하게 되는 것은 그 근원이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시편 87편 7절에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1960년 오스트리아 출신의 미국 영화 감독 한 분이 계셨는데요. 오토 프레밍거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엑소더스라는 영화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미국 소설가 레온 유리스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팔레스틴으로 그 이주한 유대인 난민에 대한 가상의 예의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영화는 살인 피해자인 젊은 유럽계 유대인 소녀와 아랍 남성의 시신이 곧 이스라엘의 땅이 될 것으로 무덤에 함께 묻히는 그런 장면으로 끝난다고 합니다. 이 감독은 우리에게 결론의 여지를 남겨두었어요. 그것은 영원히 묻혀버린 꿈인 절망에 대한 얘기일까요? 아니면은 증오와 적대의 역사를 같이 하는 두 민족의 삶과 죽음을 통한 희망의 상징일까요? 아마도 시편 87편을 기록한 고라 자손들은 후자의 견해를 선택하실 것입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그 평화를 갈망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해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유대민족과 전쟁을 벌인 역사를 가진 모든 나라들이 함께 모여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날을 그런 날이 올 것을 생각했고 그런 날을 노래했고 그 나라들은 라합 즉 이집트 바빌론 블레셋 또 드로아 구스 이 여러 나라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 시편의 결론은 축제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노래를 하고 찬양을 올릴 것이요. 그 찬양의 내용은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그분들은 누구에 대해서 노래할 수 있습니까? 생명수이신 예수님,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이 바로 그분입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평화와 연합을 가져다 주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세계적인 분쟁과 개인적인 갈등이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나요? 고통스럽게 하고 있죠.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모든 민족들이 예수님께 이끌려 연합하고 평화롭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0: 일본 작가인 가네히라 케노스케가 쓴 수필 집 중에 만담가인 우스미 케이코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우스미는 어린 시절을 아주 불행하게 보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여러 번 결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인데요. 항상 우울한 표정으로 살고 있던 어린 우스미에게 그의 세 번째 아버지는 그가 평생에 잊을 수 없는 한마디를 했습니다. 우스미야, 내가 웃으면 거울이 웃는단다. 아버지는 이 말을 어린 우스미의 마음속에 새겨주었습니다. 우스미는 이 말을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았고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만담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가네히라 우스미를 기억하며 자신의 책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책에서 언제 어디서나 먼저 웃음을 보이는 삶을 살고 싶다고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합니까? 여러분들의 웃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큰 사랑과 위로와 행복을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1: 부활과 영생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3: 말씀으로 새롭게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꽃이 가진 모양이나 색깔 때문은 아닙니다. 그것이 풍기는 향기 때문이죠.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도 향기가 없다면 꽃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를 보여주는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Wisdom of Solomon이라고 하는 우리 아포크리파 외경에 소개된 스토리이긴 합니다만은 한 번에 스바의 왕이 솔로몬 앞에 두 송이의 장미꽃을 들고 와서 물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는 진짜이고 하나는 가짜입니다. 당신이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 그것을 가려내 보십시오.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두 송이의 꽃을 창가에 놓아두십시오. 만일 벌이 와서 꽃이 앉으면 그 꽃은 진짜이고 벌이 앉지 않는 꽃은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벌은 꽃의 모양을 보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향기를 맡고 찾아오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보이고 찬란하게 보여도 향기가 없는 꽃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꽃의 생명은 향기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외모를 잘 꾸미고 아름답게 차려입어도 삶에서 향기가 나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외모는 초라할지라도 가진 것은 부족할지라도 삶에서 풍겨나오는 향기가 아름답다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저는 테레사 슈넬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의 삶에서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분이 로만 캐톨릭이기 때문에 약간 릴락턴트하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분의 삶 자체는 분명 본받을 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더 테레사는 아시는 대로 인도의 캘커타 빈민촌에서 34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탄자니아와 요르단 등에서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와서 키우고 병자들을 섬기고 제가 알기로 20개 이상의 구원을 세우고 4,700명의 나병 환자들을 섬겼다고 합니다. 이분에게 1980년도에 노벨상이 수상되었다는 소식을 알렸을 때 이분이 보인 첫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니 왜 나에게 그 상을 주는 것입니까? 제가 한 것은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왜 나에게 그런 상을 주려 하시는 것이냐고. Why me? I'm not deserving it. 나는 이것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데 왜 나 같은 자에게 상을 주시느냐요. 저는 그와 같은 모습에 참 감동을 받습니다. 노벨상 받겠다고 로비를 하고 온갖 것을 동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충분히 그만한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그분의 모습에서 저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향기가 필요합니다. 잘난 척 거룩한 척 나만 옳다 거듭을 피우는 삶이 아니라 어디를 건드려도 예수님의 향기가 튀어나오는 삶,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자신을 나아비워내고 하나님의 영광만 높이려는 삶, 이런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주변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참 예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생 현장에서 어떤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혹시 악취를 풍기는 것은 아닌지, 세상의 잘못된 냄새를 풍기며 사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삶을 나타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아름다운 삶이 우리 생활 가운데 반영되어 나타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얻으시고 세상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크리스천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에 악취를 풍기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지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그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세상 속에서 크리스천이 나타내야 될 삶의 영향력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과 13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오늘 본문을 기록할 당시 바울의 정황이 잠깐이지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디도편에 편지 한 통을 써서 고린도에 보냈죠. 그 편지를 눈물의 편지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베소 지역에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더 머물 수가 없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에베소를 떠나서 드로아 지역으로 피신을 갔습니다. 그때 바울의 마음이 편치 않았다. 오늘 12절과 13절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노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아마 저는 두 가지 정도 이유를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편지를 보냈는데 그 결과가 더 악화되면 어떡하나는 염려. 편지를 보냈는데 고린도 성도들의 상황이 더 어렵게 된다면 바울에게는 큰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한 가지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혹시라도 디도의 신변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닐까라는 염려. 마치 아들을 험한 지역에 신부는 보내놓고 걱정하는 아버지의 모습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건 사랑하는 제자와 사랑하는 교회에 대한 염려 때문에 불편한 마음을 갖고 마케도니아로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를 드렸을까요? 바울의 개인적 상황은 이와 같이 막힌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행은 막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 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두 번째 그 승리의 내용입니다만은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낸다는 사실 때문에 본문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예요. 그러므로 smell of the knowledge of Christ 혹은 aroma of knowledge of the Christ, 이것은 예수님을 알게 하는데 필요한 냄새. 그러므로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복음의 냄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한 포인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비록 자신의 상황은 불편을 겪고 있고 답답한 가운데 있지만 이 복음이 드로아에서 확장되어져 가고 마케도니아 곳곳에서 복음이 전개되어져 가고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냄새가 퍼지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 모두가 붙잡아야 될 소중한 자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가 원했던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는 것도 감사 제목이 돼야 되겠고 만족할 만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감사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상황은 좀 어려울지라도 나의 모습은 불편할지라도 복음의 향기가 땅끝까지 펼쳐져 가는 것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다면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니요 바른 사명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지금 우리의 상황이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답답하지 않습니까? 벌써 한 달 이상 코로나 사태 때문에 묶여 살다 보니까 몸과 마음이 아프고 참 힘든 것이 우리 모두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는 예수를 따르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우리 안에만 존재하는 복음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어려움을 겪었지만 저들 마음속에는 삶속에는 우리가 갖지 못한 신비로운 능력이 있구나. 이 사실을 보여줄 때 우리 때문에 세상의 영향을 받게 되고 세상에 더 아름다운 건강한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을 보시면은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크리스천에 대해서든지 난 크리스천에 대해서든지 이 세상 모든 자들 앞에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풍기는 냄새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나만 하나님 앞에 떳떳하면 됐지 다른 사람 의식할 필요가 있냐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시죠. 그런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앉았다 일어나는 곳에는 반드시 흔적이 남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지나간 곳에는 냄새가 남게 돼 있어요. 아니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 내가 풍겨내는 냄새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 냄새가 아름다울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선한 영향이 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풍기는 냄새는 과연 어떤 냄새인가 이것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참 크리스천다운 바른 향기를 풍기며 살아갈 수가 있고 그 결과 이 척박한 세상 한가운데에 참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 넘치게 하는 그런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세 가지를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때문에 온 땅이 주님의 향기로 가득 차게 하려면 첫 번째로 향기의 출처가 분명해야 됩니다. 즉 바른 향기의 출처가 있어야지 여러분이 향기를 내고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다시 보시게 되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We are a fragrance of Christ. 문법적인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 이것은 향기라는 단어가 그리스도의 소유격으로 genitive case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가진 향기는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 가진 향기의 근본 출처는 우리 인간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 사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내는 냄새는 악취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본질적으로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에서 제자들의 손 씻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었을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들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들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본성들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어요. 악독과 거짓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비방의 선뿌리들, 이와 같은 것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다면 아무리 아름다운 옷을 걸치고 도덕이니 윤리니 체면이니 하는 아무리 아름다운 양식을 꾸며도 우리 속에서 나와야 되는 것은 악취밖에 없다. 썩은 냄새밖에 없다. Filthy and stunk smell.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진 본래적 모습이에요. 사실 지구상에 많은 존재들이 살고 있지만 인간만큼 더러운 존재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 말들이 계속 보도되고 있잖아요. 요즘 사람들을 집안에 가두어뒀더니 온 자연이 맑아졌다고. 물도 맑아지고 공기도 맑아지고 동물들이 얼마나 밝게 뛰어다니고 있는지. 미국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중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이 악취를 얼마나 오래 견딜 수 있는가, 이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세 사람을 스컹크가 있는 굴 속에 집어넣었어요. 제일 첫 번째로 불란서 사람을 집어넣었더니 10분 만에 튀어나왔어요. 그 냄새를 견디지를 못해서. 불란서 사람들은 원래 예술적인 사람이고 센스티브한 사람이니까 그 냄새를 견디지 못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국 사람을 집어넣었더니 한 30분 정도 있다 튀어나왔어요. 영국 사람은 그래도 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강인한 인내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러시아 사람을 집어넣었더니 한 1시간 뒤에 러시아 사람이 뛰어나온 게 아니라 스컹크가 뛰어나왔다고 합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몸에서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스컹크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해서 손을 들고 나왔다는 얘기. 여러분 이것이 러시안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filthy and stunk. 우리 모두에게는 다 이와 같은 냄새들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본질적으로 악취를 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오시게 되면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본질적인 향기가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인격이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향기를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향기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말 요디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냄새라는 단어도 썼고 향기라는 단어도 썼는데요. 사실 헬라말 원어를 보게 되면 두 단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냄새라고 하는 것은 오스메라고 하는 단어. 이건 스멜 혹은 아로마 혹은 뭐 오더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 반면에 요디아라는 이 단어는 그냥 냄새가 아니라 아주 아름다운 냄새, 그래서 fragrance라고 많은 성경들이 번역을 했습니다. 물론 aroma라는 단어와 fragrance라는 단어가 현대 영어에서는 그 유사로 사용되고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 파고 들어가면 단어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aroma 혹은 aroma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만들 때 나오는 냄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기를 구울 때 냄새가 나잖아요. 빵을 구울 때 구수한 냄새가 나잖아요. 혹은 청국장을 끓일 때 냄새가 나잖아요. 뭐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싫어하는 분도 계시지만 청국장이 나타내는 냄새가 있죠. 이와 같은 것이 어로마예요. 근데 반면에 향기라고 하는 것은 냄새 중에서도 아름다운 냄새, 그래서 pleasant smell 혹은 sweet scent,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어떤 외적인 조치와 상관없이 본질적으로 아름다운 냄새, 그래서 inherent sweetness,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fragrance, 향기라고 번역한 단어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꽃에서 나는 냄새, 이것은 꽃이 가진 본질적인 향기예요. 여러분이 수박이나 사과나 이 과일을 가졌을 때 거기서 나오는 냄새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본질적인 냄새예요. 이건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artificial한 flavor가 아니라 이 본질적인 냄새.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향기가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 본질에서 나오는 향기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요디아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사실 요디아라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는 sacrifice, 제물을 표현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것을 하나님께 드려진 향기로운 제물이다.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할 때 사용된 동일한 단어가 요디아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실 때 그 몸에서 향기가 났습니다. 마치 장미꽃을 짓밟으면 거기서 또 진한 향기가 터져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온몸이 찢겨지고 피투성이가 될 때 우리의 부르는 찬양의 가사처럼 짓밟힌 장미꽃처럼 버려지게 될 때 Like rose trampled on the ground, 짓밟힌 장미꽃처럼 처참하게 죽어갈 때 거기에서 진동하는 사랑의 향기가 터져나온 것입니다. 이 향기가 온 인류를 덮고 온 세상 사람들을 덮는 거룩한 향기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 주님의 사랑의 향기, 이 거룩한 향기가 가득 넘쳐나게 될 때에 우리 삶의 열매는 아름답고 거룩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수많은 자들에게 귀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으로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자신의 향기 혹은 냄새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자매님 한 분이 워치만 일을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화가 나면 그걸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이나 저희 아이가 제가 화만 내면 도망을 칩니다.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분노를 억제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직도 분노가 다스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그때 워치만 니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모님은 잘못된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분노를 다스려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분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면 분노하고 싶어도 분노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에 참 중요한 진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 분노를 억제하고 우리 스스로 마음의 정욕과 더러운 생각을 억제하는 것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꽉 찬 임재가 내 삶을 채우게 되면 주님이 가지신 사랑의 향기, 용서와 축복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 번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향기나는 인생 살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 안으로 깊이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be saturated with Christ, 그리스도 꽉 찬, 그리스도로 꽉 찬 인생이 되시면 여러분은 어디를 건드려도 예수님의 향기만 나오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와 같은 향기의 출처도 확인해야 되지만 향기가 가진 사명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모든 향기는 영향력이 있어요. 아신들의 향기는 퍼져가는 속성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향기는 생명의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어떤 향기는 죽음의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오늘 16절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15절에서 망하는 자들을 받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라고 말한 것은 15절에 구원받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에게는 이 향기가, 이 냄새가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다. 누구도 이것을 거역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를 원하신다면 이 사도 바울 당시 로마 장군이 전쟁에 승리했을 때 계선 행진을 하게 되죠. 이 계선 행진의 내용을 아시면 오늘 본문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장군이 전쟁터에 나가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게 되면 캠퍼스 마르티우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을스 광장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광장에서부터 주피터 신전이 있는 로마 캐피톨까지 모든 사람들이 개선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맨 앞쪽에 서는 자가 상원의원이나 관료들이 맨 앞쪽에 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전쟁터에서 가져온 전리품과 전쟁 포로들이 따라옵니다. 그 포로들 가운데는 적장도 있고 귀족도 있고 혹은 왕족도 있을 것입니다. 이 포로들은 다 체인에 묶인 상태에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군악대가 로마 깃발을 들고 따라오고 그 뒤를 사제들이 향을 피우며 따라갑니다. 이 향을 burning incense, 계속 태워서 나는 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에서 승리를 이룬 장군이 네 마리의 백마가 이끄는 전차를 타고 들어오고 그 뒤를 승리한 군대 로만 아미가 노 트리엠포 승리라고 하는 함성을 지르면서 따라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픽처를 마음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행진, 개선의 행진을 여기에다 비유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아는 바처럼 예수님은 승리의 대장이 되시죠. 어떤 전투에 나가시든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14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시는 것을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이긴다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으로 승리하는 케이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이 행렬에서, 이 개선 장군의 행렬에서 극명한 대비가 나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오는 사람들에게는 그 향기가 죽음의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행진이 끝나자마자 그들은 다 처형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 반면에 똑같은 향내이지만 승리를 이룬 군인들에게는 이것만큼 아름다운 냄새가 없어요. 보상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생명의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것이 복음의 영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받는 자들에게는 복음 자체가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지만 복음을 거절하고 사탄을 따라다니는 자들에게는 결과적으로 사망과 심판의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저를 통해 복음의 향기가 이 세상에 던져주는 임팩트는 엄청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지만 사실은 대다수의 세상 사람들은 본인이 사망의 행진에 선 것을 모른 채, 마귀의 행진에 선지를 모른 채, 이 행진이 끝이 나면 심판과 죽음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수많은 사람들이 행렬 가운데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참된 복음의 향기를 전가해서 그들로 하여금 생명의 행렬에 들어오게 하는 것,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고 저희 교회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복음의 향기를 전파하고 나누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복음의 향기가 온 땅끝까지 다 번져갔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자들이 복음의 향기를 맡고 생명의 대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섬기며 헌신하는 사역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제 사무실에 있는데 이집트에 계시는 형제님 한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저와 상담할 일이 있어서 전화를 하셨는데 실제 상담 내용보다는 그분의 간증을 더 많이 하셨어. 한 30분, 40분 간증하시는데 제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이 선교사님 부부는 사실 한국에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참 잘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중동 지역에 가서 9년째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9년 동안에 뭐 시리아에 있는 사람들,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 터키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청년들을 굉장히 많이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를 시켜서 지금 현재 18개의 셀 출치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사실 중동 지역 가장 험악한 지역이죠. 사람들이 기피하는 지역인데 오히려 거기에 부흥운동이 일어났다는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는 청년들이 그렇게 부흥하지 못하는데 그 지역에는 청년들이 볼때같이 일어난대요. 아랍권에 있는 청년들은 사실 희망이 없습니다. 미래도 없고 살아야 될 꿈도 가지지 못했어요. 오죽하면 자살 폭탄 테러에 자신들의 생명을 바치겠습니까? 이와 같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그 청년들 가슴 속에 폭을 심어두었더니 큰 군사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코로나가 왔다고 해서 복음의 행진이 멈출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 모든 코로나의 막힘을 뚫고 복음은 전진할 수가 있고 이 복음의 행진이 가는 곳곳마다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지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도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서 참 향기를 나타내고 이 향기를 온 세상에 가득 넘치게 하려면 1차적으로 우리 향기의 출처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 향기의 영향력은 멀리 갈수록 좋다. 향기가 주는 사명이 있어요. 복음의 사명이죠. 더 멀리 더 멀리 펼쳐나가게 할수록 하나님 나라가 도게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와 같이 향기가 참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지만 잠깐 향기가 났다 사라지게 된다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향기의 지속성, 향기의 지속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향기가 잠깐 왔다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머물게 하려면 과연 뭐가 필요하냐는 질문이에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영성의 베이시스가 바로 돼야 된다. 순전한 말씀, 순전한 믿음을 가져야지 향기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시면은 삶을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소개하는데요,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혼잡케 하는 말씀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순전한 말씀이 된다, 그런 표현이 오늘 17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마도 바울이 사역할 이 당시에 굉장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혼잡하게 한다는 말의 뜻은 불순물과 섞는다, 블렌드한다, 혹은 크라프트, 부패시킨다, 혹은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판매한다, 이걸 패들이라고 합니다. 패들. Paddle the world for profit.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패들한다. 이 패들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 물건을 팔기 위해서 이곳 저곳을 다니는 행상을 할 때 이것을 패들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하나님을 사역한다는 사람들이 말씀을 갖고 다니면서 장사를 한 거예요. 말씀을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삼고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을 오도하는, 이건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false teachers,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성공주의를 강조하고 한탕주의를 강조하기도 하고 물량주심적인 구복신앙을 강조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만약 우리의 영성이 이와 같은 말씀 위에 세워지게 된다면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성은 썩은 냄새를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순전한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의 케이스가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자신을 순전함으로 말씀을 받고 전하는 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순전함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 말로 에일리크리네이아라는 단어, 어떤 불순물도 섞이지 아니한 햇볕에 비추어 봐도 흠집 하나 나지 않은 것을 오늘 본문은 순전함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똑같은 단어가 고린도전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사용됐습니다. 누룩 없는 떡, unleavened bread of sincerity. 어떠한 누룩도 들어가지 아니한 순전한 떡을 오늘 본문에서 사용한 동일한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영성이 세속적 가치관 위에 설 것이냐, 아무런 세속적인 요소가 들어가지 않은 순전한 말씀 위에 우리 삶이 설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지속적으로 말씀의 영향을 나타낼 수도 있고 세상적인 잘못된 가치관을 펼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치한 삶에게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뭐 굉장히 화려한 성공을 이루고 권세를 많이 갖는 것, 이걸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순전성을 기대하고 있어요. 말씀을 공부해도 순전한 말씀, 내 삶 가운데 가식이 없는, 조미료가 섞이지 아니한 순전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보여줄 때 그들이 감동을 받고 우리 그찬 삶을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세상 사람들이 가장 갈망해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셨던 순전한 사랑의 향기, 이 향기가 사람들에게 진짜 감동을 주고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데요, 그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단순히 물질이 부족하다든가 환경이 어려워서 그런 말은 아닙니다. 참된 사랑, 진실의 사랑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삶의 여건이나 환경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참 사랑의 향기가 단절되었을 때 우리 아이들은 울 수밖에 없고 헤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 시대에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십자가에 담겨있는 순전한 하나님 사랑의 향기, 이 복음의 향기를 그렇게 심어주게 되면 그들이 참 변화를 누리게 되고 새 사람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크리스찬 잡지에서 읽었던 우리 조시 다웰 목사님에 대한 스토리를 잠깐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조시 다웰은 뭐 아시는 대로 빌 브라이트 박사와 함께 CCC 사역을 이끌었던 주역 아닙니까? 한 번은 이분이 미국의 청소년들 수천 명이 모이는 집회에 강사로 초청을 받고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아시는 대로 미국의 청소년들 와일드합니다. 뭐 이상한 머리하고 빨강 파랑 노란색 물감들이고 옷차림도 이상하고 몸에 괴상한 타투에서 이렇게 달고 다니고 어른들 말 안 들어요. 집중하지 않습니다. 키덕키덕거리고 전화기 들여다보고 마음에 안 들면 야유도 쓰지 않게 하는 것이 미국의 청소년들이에요. 이런 아이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게 쉬운 것일까요? 어떻게 말을 문을 열어야 되나 고심하던 이분이 조시 맥다웰 목사님이 스테이지 앞쪽에 보니까 맨 앞자리에 한 남자아이가 앉아있었어요. 그리고 온몸에 타투를 하고 있고 귀를 뚫어졌고 눈꺼풀에 장식구를 달고 있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때 조아시 목사님이 그 아이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I wish you were my son. 나는 너가 나의 아들이면 참 좋겠어. 옆에 보니까 여자아이가 앉아있습니다. 여자아이를 향해서 I wish you were my daughter. 나는 너가 내가 사랑하는 딸이면 참 좋겠어. 그리고 전체 아이들을 향해 말을 했습니다. Tonight I want to speak to you just like you all are my children. 오늘 밤 나는 너희들이 내가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이라고 생각하고 너희들에게 진솔된 하나님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별말 아니었어요. 굉장한 운명이나 굉장한 어떤 감동적인 선포를 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순간 갑자기 아이들의 눈에서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곳곳에서 헛웃기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아이들이 정말 원했던 것은 노래가 아니었어요. 춤이나 장식구나 타투가 아니었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나의 소중한 딸이다, 누가 뭐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 사랑의 소리를 그들이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이 목말라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빵을 먹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물을 마시지 못해서 갈증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받아야 될 참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의 우리가 전거해야 될 우리의 메시지가 뭐가 돼야 될까요? 생명의 향기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복음의 향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십자가의 향기를 그들 가슴 속에 심어주게 될 때 그들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참된 희망을 향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는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질병과 사망의 골짜기를 날마다 걸어가고 있습니다. 비록 이와 같이 오늘 현실은 어둡고 답답하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님의 향기가 식지 않는다면, 우리의 가슴 속에 생명의 향기가 분명히 남아있기만 한다면 언젠가 그 눈물골짜기에 생명의 샘이 솟고 축복의 꽃이 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어진 환경만 보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담고 예수님 때문에 노래하며 머지않아 반드시 열리게 될 생명의 열매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0: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웨슬리는 전도의 경험은 거듭나는 경험만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드시 거듭내야 하듯이 반드시 전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상명령으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전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부탁이요 유언과 같이 남긴 말씀이 바로 전도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유언 앞에,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제 BBN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ITL 카드를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ITL 카드 신청란을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이 ITL 카드를 받으실 주소를 입력해 주시는 란이 있는데요. 그곳을 정확하게 기록해 주시면 저희들이 무료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예수님의 간절한 명령 앞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늘 영광 돌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우명자 강사의 마르다 영성과 마리아 영성의 균형 제3부를 전해드립니다.
3: 그런데 그 말씀으로 갈 때도 여러분이 갖는 영적인 이런 경험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신비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묵상주의와 신비주의적인 요소,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에서 개인적으로 갖는 그 경험들 있잖아요. 그거를 많이 잃었다는 거지. 너무 말씀해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미싱한 부분을 통합적으로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마리아와 마르다 속에서 좀 함께 보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이 늘 요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왔다는 거. 이게 아주 기본적인 영성 훈련의 단계예요. 네. 자, 그러면 그런 훈련의 단계가 있는데 저런 관계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단계적으로 가진 않아. 다 한순간에 여러분 큐티 타임에 콰이어 타임에 여러분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묵상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묵상한 거에 근거해서 어떻게 해요? 아뢰시잖아요. 그게 이제 기도에 좋은 건강한 태도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오늘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아뢰요. 오라토리요. 그리고 나서 그걸 쭉 한 다음에는 휙 떠나잖아요. 그게 아니라 거기 머물러요. 머물러. 어쩌면 머무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가는 거예요. 앞으로 한번 그렇게 그냥 나름대로 여러분 나름대로 무슨 여기는 원리 그런 거 아니에요. 어차피 생각조차도 없었죠. 생각조차도. 근데 다른 데는 물론 위험할 수 있어요. 명상이야. 왜? 믿음의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기독교의 용성 대상이 분명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을 내놓는다고 해서 뭐가 다 없는 게 아니에요. 이미 충분히 주님과의 관계, 거기 계신 아버지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의 용성의 더 놀라운 비밀적인 선물이라는 거죠. 우리 인격적인 관계에서 가져지는 거니까요. 그 인재성을. 호공이 아니고 막연히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로마 사람처럼 만드는 신을 속에서 거기서 물론 정치정조서가 더 강했지만 거기서의 기쁨과 희열이 아니라 정말 사신 하나님, 그 사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하고 이런 상태가 있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추구해 가자는 건데요. 마리아가 지금 완전히 볼러베 거예요. 주님하고. 언니가 마르다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려. 왜? 그게 너무 멋진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에게만 집중해 확 빠져서 재능회전에 그러고 안 들리면 상처받을 필요 없죠. 상처 안 받겠다 해서 안 받으시나요? 집중해버리고 들어가버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황홀했겠어요. 안 들렸을 거예요 아마. 주님이 그게 더 좋은 편이라는 거죠 바로.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 고요히 주님을 보완하기 마리아 영성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고요히 주님을 바라본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얼굴을 또 볼 수 있고 그렇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거기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았다. 이게 뭐 자연히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고요히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조금 아까 강조했지만 막연한 건 다른 영성들과처럼 해서는 안 되죠. 말씀으로. 왜? 당신의 말씀이 거기 있게 내가 어디로 가나이까. 주의 말씀이 거기 있으면 내가 어디로 가리까. 그리고 거기에서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 쉬운 게 있는데요. 과거에 이런 동방 영성에 쭉 해서는 우리 뭐 하고 따져보면 나중에 뭘 받는지도 몰라. 큐티하고 나서. 그렇죠? 근데 이걸 계속 되뇌이고 주님과 집중하고 이렇게 쭉 바라보기 위해서 짧은 언어를 픽업했어요. 그래서 그때 뭐라 그러니 거를 기도 언어 사랑의 단어다. 그래서 한마디만 여기서 딱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뭐냐면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한 가지만도 족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 족함, 자족 이렇게 뽑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단어를 많이 묵상할 때. 그럼 오늘은 내가 자족. 그래서 자족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라도 족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그분을 바라보면서 오늘 자족이라는 것을 내 pray word, key word, love word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자족 그만 하면 얼마나 쉬워요. 간단하잖아요. 과이트에서 한마디만 하면. 그런 식으로 했어요. 두 번째 또 어떻게 이러면 이제 주님 바라보면서 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경청할 때 거의 주님 바라보기가 되고 두 번째는 침묵 속에서 기도하는 거. 어쩌면 우리 한국은요 하여튼 이 서구적 영향과 모든 게 아주 빨리 되고 뭔가 그래서 그럴까 아니면 민족성이 후에 있을까. 하여튼 우린 통성 기도로 그 훈련을 많이 하잖아요. 통성 기도로. 그래서 우리가 연약했던 게 뭐냐면 침묵 기도. 침묵하다 보면 집중이 안 돼. 그래서 약해졌던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개신교 안에서. 그래서 바로 이 침묵성에서 호요히 기도하는 이 미싱된 부분을 보완하는 자. 마리아처럼 막 기도도 활동하듯이 해요. 활동하듯이. 떠들면서 막 하게 되니까 옆에 사람이 막 그런데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가는 거를 해보자. 침묵성에서 호요히 기도하는 자. 근데 이것이 동방영성의 전통이라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좀 전에. 근데 이게 어디서 왔냐면 헤시카즘이라는 게 있어요. 헤시카즘. 헤시카즘. H-E-S-Y-C-H-A-S-M. 헤시카즘. 안식과 고요를 뜻하는 건데 이런 헤시카즘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적인 평화와 고요를 찾기 위한 기도의 효율적 전통으로 인식되어 왔어요. 헤시카즘. 헤시카즘 전통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18절에 나오는 거 우리의 진짜 영성적 라이프 스타일의 그게 본인데요. 아주 키워드인데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그래서 동방영성의 전통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뭐냐면 침묵 속에서 고요히 기도하기를 엑소사이즈하고 아까 같이 간다는 자족 그렇게 하나 뿐이면 하루 종일 그거를 되뇌이면 뭐예요? 온종일 기도. 주님과 함께 그의 임재 안에 있기 때문에 쉬지 않고 하는 기도하는 것 속에 훈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에 대한 순정의 노력으로 등장한 동방교의 전통이었다. 이 침묵 기도와 고요하게 기도했던 것이요. 그리고 특히 그리스와 러시아, 비잔틴 교회에서 중요한 영성적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 특별히 시나이성 그레고리, 센 그레고리가 적극적으로 전파했고 이 전통은 점차 예수 기도를 기도의 중요한 전통으로 수용하여 예수의 이름과 존재를 호흡의 리듬을 타고 부름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호흡의 리듬.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면 요새도 하잖아요. 많이. 숨기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건강 뭐 한 웰빙 라이프에서도 굉장히 호흡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도 가능한데 영적으로도 이 숨기도는 숨 그럼 생각나는 거 있으시죠? 여러분. 제일 처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퓨뉴마 루하흐 히브리어로 퓨뉴마 그리고로 뭐죠? 숨 숨을 걸으면서 거기서 생기가 되었다 인간이. 어쩌면 숨호흡은 생명과 생명력에 있어서 아버지와 깊은 교통의 순간으로 우리가 이 기도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같이 예수 기도와 이 숨 기도를 동방영성의 영적 거룩한 성화의 훈련으로 전통적으로 해왔다. 근데 우리가 그거 얼마나 쉽게 사용할 수 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걸 이용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기도는 어떤 거냐면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이제 그거 다 빼고요 간단히 하나 계속된 건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사실은 바오 시대에 1세기에 우리 초대교회에서도 예수님 앞에 병자나 그들의 치유나 인격적인 변화나 온전해질 때마다 나와서 가장 주님이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해 주시고 회복시켜줬던 것은 어떤 기도였냐면 바리사인 기도가 아니었죠. 죄인 세리의 기도였어요. 병자들의 기도였어요. 연약한 자들의 기도였어요. 내가 죄인 됨을 알고 자복하고 엎드려서 주여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은 이때의 기독교로 공인된 314년 이후에부터 데려왔던 전통이 아니고 이미 전에 예수님부터 그때부터 1세기 때부터 아니요 어쩌면 처음부터 그런 기도의 전통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미신했는데 그것을 다시 보완하면서 사용하며 신앙의 전통으로 계승해왔던 이런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영성 라이프를 우리가 더 개발해 갈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첫째는 과연 주님 바라보고 마리아 영성에 보완하기 위해서 단계로 그러면 순간에 집중하고 과정을 즐겨. 이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 쫙 바라보면서 그 자체를 뭐하고 있어요? 집중하고 그녀는 거기서 황홀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즐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순간에 지금 그 반대로 대조적으로 그때 그 순간에 마르다는 어땠어요?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는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했고 염려가 많았다라고 지적하셨잖아요, 주님이. 그런데 이 염려와 마음이 분주했다는 게 특히 이 염려의 원어가 메림나오. 메림나오라는 것은 뭐냐면 메리죠. 나누다, 디바이드. 나누다라는 말이나 누스, N-O-U-S, 누스, 마인드. 그러니까 생각을, 마음을 쪼개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생각과 마음을 쪼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고요한 마음이 아니라 폭풍이 일으키게 되니까 제대로 우리의 이성적이나 감정적인 생각이 균형 있게 나올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봐도 균형 있게 바라봐지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분노 얘기 막 하셨죠? 지금 그 상태거든요, 마리아가. 그 화가 뭐냐면 마음이 벌써 갈라지면 그 순간에 나오는 신드롬, 증상이 분노거든요. 마음이 갈라지는 게 안 보이는 것 좀 마음이 갈라진 상태고 증상이 분노예요. 이렇게 되니까 즐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 근데 사실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맞아. 그건 아니에요. 마르다가 어째요? 처음에 와 기쁨과 주님이 오시면 막 흥분하고 기쁨으로 막 즐기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너무 많아지니까 과도해지고 지쳤어. 짜증스러워진 거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옆에가 보고 왜 안 도와주느냐까지 가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기쁨이 상실된 상황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빨리 이것을 만들어갖고 뭐 하자. 이제 예수님을 초점으로 했던 것이 시작했던 것이 이젠 일이 중심이 아니었고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일에 먹혀버린 거예요. 일이 목표가 돼버렸어요.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가 돼버렸어요. 어떨까요? 우리하고 뭐 이거 마르다가 내 얼굴이 아닐까 싶어요. 제 얼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 스펜스 존슨의 더 프레젠트라는 그 책이 있어요. 참 그 좋은 아주 예한데 스펜스 존슨의 더 프레젠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선물. 거기 보면 할아버지하고 정말 어린아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같이 얘기해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에게 영원히 줄 수 있는 행복을 줄까? 선물이 있다. 그런데 그 선물은 말이야 내가 줄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발견해야 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리니까 뭐 그게 영원히 행복한 선물을 준다는 말 그냥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런지 할아버지 곁을 떠나고 그가 잘하고 가요. 잘 성공적으로 가던데 이제 잡을 갖게 되고 가는데 어느 날 이 잡에 승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같은 친구 옆에서 막 올라가는데 승진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어둠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 순간에 뭐냐면 깊은 어둠의 시간에 다시 옛날 할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그걸로 다시 찾아갑니다. 할아버지, 그때 그 영원한 선물, 행복해진 선물을 얘기했는데요. 그래, 그 선물을 발견했어? 아니요. 발견하지 못했구나. 그럼 내가 힌트를 하나 주지. 팁을 하나 주겠다. 네가 한번 과거를 생각해봐라. 가서 항상 내가 어둠 속에서만 어둠 속에서만 그렇게 힘들지만은 않았지 않니? 내가 가장 행복했을 때는 어떤 때였었느냐? 그 물었죠. 그냥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순간에 쭉 돌이켜 생각해 보다가 아하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 내가 그런 어떤 큰 기쁨과 즐거움, 어떤 행복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잖아요. 큰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내가 행복을 생각해 보니까 집중하고 그 순간을 즐기면서 집중하고 몰입했을 때가 내가 행복했었구나라는 사실을 딱 알게 되죠. 그러면서 내렸던 결론이 아하. Presence. 현재가 바로 나의 행복한 선물이었구나. 그러면서 그 순간의 과정을 즐긴다는 것이 미래의 그것을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는 그런 어리석은 거라구나. 지금 주어진 그 순간에 그것이 어떤 일이냐가 소중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대했던 내 태도와 나의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했고 나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했었던 것을 그걸 딱 알게 되면서 이야기가 바로 스펜스 존슨에서 가장 핵심 월드로 그 얘기해줬던 그 이야기였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자 순간을 기쁘게 즐겨하고 마리아처럼 바라보는 것 그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어요. 세 번째는 경계선을 그을 때 마리아의 영성을 돌아갈 수가 있다. 바운데리를 하라. 그래서 헨리 클라우드의 저서로서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자, 마르다가 빠지기 쉬웠던 함정이 뭐냐면 이왕 주님을 일하기 위해 모시기 위하면 완벽하게 하자라는 것에 간 거예요. 일을 하려면 정말 멋지게 차려내서 진짜 칭찬받도록 해가지고 해야 된다. 그거는 마르다의 만족이지 주님의 만족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완벽주의가 아니라 완벽한 건 좋아요. 최선을 다해서 해요. 그렇지만 완벽주의자가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인간을 굳이 정의하자면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과 죄를 용서받은 사람으로 나누겠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한 것을 인정하면서 조금 더 거룩해지는 모습을 가는 것이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도 그걸 아시고 그것을 격려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막 자족하고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다가 마르다가 마음에 기도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거죠. 사실 영성은 다르게 말하면 기도하는 마음의 유지예요. 일을 할 때마다 기도의 마음을 유지하면서 간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경계선 긋기를 잘 해야 된다 우리가. 그럴 때 고요하고 집중하고 몰입할 수가 있다. 순간에 집중하고 순간을 감사하고 즐길 때 집중할 수가 있고 경계선을 그을 때 집중하고 몰입할 수가 있고 자, 그런 면점이 먼저 강조를 해주고 있고요. 시편 131편의 말씀을 바로 그 순간에 소중한 것을 즐기는 것에 키워드로 주님이 또 말씀에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요 말은 부엌이 일터잖아요. 그리고 요 거실, 골방, 기도를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까라는 좋은 또 예화가 될 수가 있다. 왜냐면 로렌스가 여기 마르다가요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녀가 잃어버렸던 미신이었던 것이 바로 아까 마음의 분주를 통해서 처음에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이 떨어지고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긴 성취주의로 나도 모르게 활동을 소중한 거지만 활동주의로 빠져버리는 그런 길로 돌아간 것처럼 거기에서 실수가 되는 거죠. 네, 이것을 다시 뭐예요? 통합을 해야 되겠다. 근데 그 소중했던 그 영성가들이 누구를 많이 신뢰를 드냐면요. 로렌스 형제 얘기, 브라더 로렌스 얘기 아마 아시죠? 네. 그 브라더 로렌스가 칼멜 스토어에서 그는 접시 닦으면서 하는 게 그분의 일이었어요. 근데 막 접시를 닦으면서도 계속 그분이 중얼거리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또 의무가 다 완료된 다음에 사람이 다 떠나가는 길을 나가고 그 상황 그 자리에서 당신의 입장에서 거기를 뭐예요? 예배에 덜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예배를 드려 가고 뭐 이렇게 나눠지는 개념이 아니라 과거만 해도 또 그랬어요. 예배, 일터 나누어서 어떻게 이걸 통합할까 그랬는데요. 사실 저는 그거보다는 이걸 더 강조하고 싶어요. 이 본문에서 저는 적용을 하자면 내가 주님 맡겨준 그 일 우리 일 안 할 수 없잖아요. 아니, 일하지란 먹지도 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노동관인데, 그죠? 우리의 일관. 노동이라는 것도 사실 이게 좀 힘든 게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오는 관념이잖아요. 마르다가 처음에 일단 일을 즐기는 상태였었어요. 기쁨으로. 그런데 이것이 뭐 마음이 나누어지는 그 순간에 노동이 돼버렸대요. 고욕이 돼버렸단 말이죠. 오늘날 우리의 모든 일들이 다 타락한 이후에 가시덤 불을 만나고 그런 식으로 이 노동관이 달라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회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바로 뭐냐면 그 일 자체가 어떤 의식으로 우리가 다가와야 할까. 내가 지금 학문을 하고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예배가 된다면, 드림으로 되어진다면, 그러면 우리의 일터가 뭐예요? 성소가 될 수가 있다. 어쩌면 나는 내가 이것을 하고 있는 일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심정이 되어 일을 하고 있다면 바로 오렌스 행제가 말한 것처럼 일터가 성소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쩌면 우리가 보냄을 받은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예배의 성소가 된다면 굳이 성공이라는 말은 제가 참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성적인 라이프를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면 내가 내 하는 이 일을 통해서 드림이 되고 있고 예배의 정신이 드림의 정신이잖아요. 그리고 봉사는 예배와 일, 그럼 섬김, 다른 말로 바꾸면 섬김이라고 합시다. 일을 이 섬기는 일에서 전 이 예배조차도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이 섬김이 누구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지만 누구를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 하신 순종하는 입장에서 이 섬김조차도 뭐예요? 드림이 돼요. 아버지 앞에 한다면 그러면 내 일터가 내가 행하는 모든 섬김이 성소가 되어진다. 성소와 지성소 가는 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 본문이 바로 어떻게 우리의 일을 이 복잡하고 분주한 이 시대에서 그것이 우리가 기도의 마음으로 예배의 정신을 잃지 않고 동방에서 깊이 침묵하면 마리아처럼 주님에게 fall in love 해가지고 수많은 잡다한 이야기와 인포메이션의 이 홍수 시대 속에서도 기독교 영성을 지킨다는 의미가 뭐냐? 바로 뭐예요?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그 미팅. 어디에서요? 내가 누군가라는 정체성을 알고 내가 죄인이다. 근데 난 용서받은 죄인이 되어야겠다. 근데 그것이 십자가에서 데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내가 대신 다 갚아줬다. 라는 대속의 주님을 미팅하고 그 다음에 그 미팅과 동시에 데이팅하는 거예요. 근데 그 데이팅을 어떻게 하느냐? 지저분하게 할 거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우리의 정체성인데 정원한 처녀처럼 깨끗하고 거룩하게 데이팅을 해가자. 그러면서 깨끗해야 이 친밀성이 가까워질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한다. 주님이 우리가 만나고 미팅은 했지만 더러우면 데이팅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 나를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초청했잖아요. 만약에 본문에 근거해서 이걸 영적으로 우리가 한번 적용해보자면 초청했어요. 그 순간 뭐가 되는 거죠? 미팅이 되는 거죠. 그런데 미팅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거룩한 이 영성 개발을 뭐냐면 다시 말해서 제가 얘기하는 영성의 개념을 한번 이렇게 여러분에게 나눠보는 겁니다. 일단 기독교 영성은 기독교, 기도, 그리스도 중요해요. 오직 예수, 그분과의 만남으로 출발해야 돼요. 영성의 시작은 그리스도의 만남에서도 출발해요. 그 영성이 없으면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처럼 될 수가 없어요. 생수가 예수예요. 하나님 생명이 예수 안에 있어요. 그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그게 미팅이에요. 그 출발을 가지면서 그 다음에 데이팅인데 그 데이팅이 거룩한 데이팅이 돼야 친밀해질 수가 있잖아요. 영성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만나서 만남과 동시에 데이팅을 하되 데이팅하되 그를 계속 집중해서 바라보면서 그분과의 연합,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가 되는 이 일치감을 친밀성, 영성은 그리스도와의 데이트의 친밀성이다. 그 친밀함은 거룩성과 함께합니다. 기독교의 영성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얼마큼 가까이 관계하는 관계성을 유지해 갑니다. 그 관계성은 뭐냐? 친밀성. 어떤 친밀성? 거룩한 친밀성. 그 친밀성이 우리 알고 행동을 낳는데 하나님이 창조하고 나서 쉬면서 일을 시작하셨죠. 그것은 쉼을 멈춤이 아니셔요. 오히려 행동을 중지한다. In action. 침묵하고 묵상하고 fall in love with Jesus. 그런 상태예요. 그것이 다시 뭐예요? 활동하는 거예요. 액션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섬김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이해했던 기독교 명성입니다. 제가 이거 한가지 Q&A 시간을 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그러니까 하나 제가 좋아했던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그림이 뭐냐면요. 내 존재를 늘 그걸 보면서 그분을 닮고 싶다라는 게 있어요. 빼짝 말랐는데요. 다 늙으신 분이 시각장애인이에요. 한 손에는 지팡이를 짚고 한 손에는 작은 등불을 들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꼭 어두운 밤이면 규칙적으로 그 길을 나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서구적인 사과, 합리적인 이야기 되면 시각장애인이 등불을 들고 있다. 합리적일까요? 신앙과 우리의 사랑은 합리를 뛰어넘죠. 이성을 뛰어넘죠. 총합적이고 전인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분의 그런 모습 속에서 왜 그러면 등불을 들었는가요? 묻고 싶잖아요. 그랬더니 이 등불을 내가 들고 있으면 그리고 걷는데 다른 사람이 이 등불을 보고 뭐예요? 피해간다. 그 참 교묘한 말 같아요. 내가 누구를 섬긴다기보다 내가 등불을 작지만 내 이 모습 그대로를 내가 그대로 받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가진 시각장애인 내 약함 이 모든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그대로 받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등불을 내가 들고 힘이 나는 데까지 가면 이것이 내 보호였고 그들이 나를 지나가고 부딪히지 않으니까 나는 저 내 길을 가고 또 이 등불을 통해 그들이 피해갈 수 있고 실족하지 않고 결국 우리의 영성을 하는 것은 이웃을 실족지 않게 하는 거니까 실족지 않게 하는 작은 모습 하나로 등불 들고 간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장애자입니다. 저 장애자예요. 엉망진창인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은혜로 주님을 만났고 은혜로 데이팅이 되고 동행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 주님 내가 작은 등불을 들고 가서 그 정도로 옆에 시각장애인은 그게 그 정도도 아니죠. 밤마다 그걸 보는데 그렇다면 나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왜 우리가 영성의 삶이 소중한지요. 우리의 모든 일에서 우리가 그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향으로 영성을 표현해가고 있지만 밑바탕에는 당신을 만나 당신과의 동행에서 어떻게 가까이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건지 임하고 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나 얼그러지고 아프고 왜곡되어 있다 하더라도 다시 리폼도 해주시면서 새로운 형상을 주실 주님이 그날에 이루시기에 그 소망과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믿음의 역사를 다시 행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수고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리고 오늘 사랑하는 우리 귀한 동역자들 여러분에게 머리에 손 얹어주시고 타치해 주시고 내 이 영성적인 라이프 영성의 라이프가 아버지 마리아처럼 당신 앞에 집중하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만져주소서. 인도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
2: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4: 오늘도 길을 찾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혹시 이 시간 성적인 범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그러나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을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던 우리 주님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바로 그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그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노라. 나를 믿기만 하면 그 모든 죄 용서함을 받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으며

새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죄와 저희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면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모든 성적인 범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에게 다시는 네가 그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말씀도 이 시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충세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 늘 강조하고 계신 이충세 목사님께서는 현재 행당동 성서침례교회에서 목양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과